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

0: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통화긴축적 의견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물가상승이 중동전쟁으로 비롯된 면이 있어 금리 대응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 총재가 회의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곤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 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비 내리는 가운데 출근하셨나요? 흐린 하늘 가운데 출근을 하셨나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갠다고 합니다. 날이 흐리니까 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더 선명하게 눈에 띄죠. 일주일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그런데 말입니다.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1: 네, 불법 행위와 후보 간의 서로 비방하는 모습 때문인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현금을 준 일이 적발되고 현수막을 훼손한 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일, 어느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일, 상대 후보에 대해 지나치게 헐뜯는 일, 후보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신사적으로 행동해야죠. 그래야 표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로 나설 때는 표 받자고 나선 거 아니겠어요? 내일과 모레는 사전 투표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일어난 고가차도 붕괴 사건.
1: 네.
0: 아, 수습 작업의 진전이

0: 없어서 오늘도 그 일대 차로와 경의선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지된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 형님들과 아우님들이 나서주시기입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우리금융그룹,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기지개 활짝 펴고 시작할까요? 으라차차차!
7: 네!
6: 온몸을 기분 좋게 쭉 펼쳐주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 근육을 좀 풀어줄게요. 양손 깍지 껴서 뒷머리를 감싸주시고요.
7: 네.
6: 양팔의 무게를 이용해서 머리를 아래로 숙여준 채로 10초 유지.
7: 목 뒤가 늘어나는.
6: 그렇죠. 늘어나죠.
7: 예.
6: 목 뒤가 늘어나죠. 목 옆면도 한번 풀어줘야죠. 왼쪽 손바닥을 오른쪽 옆머리에 올려놓고 왼쪽 어깨 방향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고요. 목 옆선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어깨는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10초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7: 예, 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목을 푸시는 동안 저도 목을 좀 풀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라 남성시대 참여번호 나갑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6: 1, 2부에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7: 자, 햄버거 받으실 첫 번째 주인공.
6: 네,
7: 이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어머, 기사님이 당당이셔요. 기분 좋게 얘기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6: 아유, 기사님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6: 덕분에 여성시대랑 조금 낯설었던 분들도 또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는 거죠.
7: 맞아요. 우리 저 택시 또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가운데 당당히 네. 분들 많으시죠.
6: 네, 버스 기사님들, 중에도 많으시고요.
7: 많으시고 말이죠. 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6: 7853님, 뭐지? 어? 오늘... 라라랄라 뭔가 더 기운 찬 느낌이네요. 저도 오늘 기운 좀 내볼게요. 라라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네.
7: 라라랄라
6: 라라라라라라
7: 왠지 그런 기운 느끼셨어요? 예, 네, 그 기운대로 가시면 됩니다. 목요일에는 특히 남성시대니까 우리
6: 네.
7: 남성들의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서 시작을 했잖아요.
6: 그렇죠.
7: 야, 그나저나 지금 손편지가 도착했는데요.
6: 어우, 막강하네요.
7: 한석봉님이
6: 네, 보내셨어요.
7: 보내신 것 같이
6: 세상에
7: 붓글씨로 이렇게.

0: 이렇게 붓펜이라고 하죠?
1: 네, 붓펜.
0: 붓펜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1: 아니, 이 손글씨, 이 붓글씨에 자신이 있는 분이셔.
0: 그렇죠.
1: 네, 이거 쉽지 않죠. 네.
0: 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의 주광영 님이십니다. 누님은 보이지 않게 늘 곁에 계셨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던 5월 16일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저는 가슴으로 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셋째 누님의 귀한 외아들, 제 조카 민주가 장가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19회 전 중학교 졸업장을 막 받아든 어린 아들을 두고 누님은 위암으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늦둥이로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는데 교복 한번 번듯하게 입혀보지 못하고 대학 합격 소식도 군대 면회도 한번 가보지 못한 채 누님은 그렇게 서둘러 가셨습니다. 엄마 없는 봄을 19번이나 홀로 견디며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웅성거리던 예식장, 신랑 입장 소리에 두 팔을 번쩍 들고 함성을 지르며 걸어 들어오는 조카의 모습에 예식장이 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순간은 잊히지가 않습니다.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민주는 허리를 꺾듯 깊이 숙여 절을 하더군요.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신랑이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가 무릎에 닿고 두 손까지 모아 바쳐든 그 깊은 인사, 그 인사에 조카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없이 견뎌온 19회의 시간도 한 여자를 평생 지키겠다는 단단한 다짐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누님이 보이지 않게 저 아이 곁에 늘 계셨구나. 행진이 시작되고 꽃잎이 비처럼 쏟아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누님을 불렀습니다. 영희 누나, 보셨죠? 우리 민주 멋지게 자란 거 다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자리에는 차가운 빈자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임을 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한 여자를 그토록 귀하게 맞이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면 그건 결코 혼자 자란 게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쓸어주고 보이지 않는 눈빛이 그 길을 매 순간 비춰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의 곁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떠난 이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축복이니까요. 모두들 5월의 꽃잎처럼 환하고 장미향기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조카, 조카 아들,
0: 네.
1: 그 조카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이미 가신 19년 전 가신 누님을 생각하며 그래, 누님의 그 따뜻한 동행이 조카한테도 늘 머물러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0: 저렇게 반듯하게 자란 조카와 또 네. 신랑 입장에 이렇게 확 두 손 움켜쥐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들어오는 그 모습에 아유 잘 컸다. 그래, 그 옆에는 우리 누님이 항상 함께 했구나.
1: 사진을 동봉해 주셨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절하는 분은 처음 봤어.
0: 아니, 저건
1: 이거는 저기
0: 90도를 넘어 거의 폴더처럼 접혔어요.
1: 그러네, 폴더네. 폴더폰처럼 접혔어.
0: 아니, 우리 신랑, 그러니까 조카가 너무 유쾌하고 멋지다.
1: 그렇죠?
0: 예. 네. 신랑 입장할 때도 뭐 이렇게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라요. 그냥
1: 완전히 무슨 네.
0: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 기억나시죠?
1: 맞아요.
0: 와싸!
1: 그렇게 하는 것처럼.
0: 그런
1: 포즈였어요. 진짜. 네. 야,
0: 이 신부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 예, 얼마나 좀 기운이 느껴지는 아, 그런 아주 멋진 참, 조카입니다.
1: 네. 보시면서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울컥울컥 하셨을 것 같아.
0: 맞아요.
1: 그렇죠. 또 주광영님이 주신 사랑도 삼촌 사랑도 한몫하고요.
0: 그럼요. 네. 예, 옆에서 늘 지켜봐 오신 그 따뜻한 사랑도 느껴집니다. 우리 조카분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1: 네, 이어지는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하며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온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43살이란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중학교 1학년 딸아이, 그리고 그 아래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녀석입니다. 사실 저는 38이라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원래는 아이 없이 부부끼리 단란하게 사는 딩크족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의 뜻에 따라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축복처럼 찾아와 준 첫 선물이 바로 지금의 큰딸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에 소고기 안심이며 초밥까지 제 손으로 직접 요리해 먹이며 남부럽지 않게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저희 부녀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이사 온 새 동네에서 친구들의 부추김에 휩쓸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며 아이 마음속은 온통 세상에 대한 짜증과 방황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가출을 감행하는 큰 사건까지 있었고, 간신히 아이 달래 집으로 데려왔지만 서로에겐 커다란 상처만 남긴 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휴,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운 내 자식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어 가슴이 찢어지듯 슬프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며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 키우며 처음 마주한 혹독한 겨울 앞에서 저는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 남몰래 소구름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살며시 방문이 열리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들내미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아빠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그 작은 두 팔로 제 목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제 등을 가만가만 토닥여 주더군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슬픔과 무게를 다 안다는 듯 제 품에 얼굴을 묶고는 저와 함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없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의 깊은 온기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아, 내 사랑이 틀리지 않았구나. 누나에게 주었던 그 정성과 다정함을 이 작은 녀석이 곁에서 다 보고 배워서 아빠를 위로해 주는구나 싶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작은 천사만큼은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이 먹고 싶다던 평양냉면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접 양지를 푹 고아 육수를 내고 무절임까지 따로 만들어 주었더니 아들은 아빠가 만든 게 유명 맛집보다 100배는 더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행히 주말마다 가던 등산 약속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아들과 저에게 준 선물 같은 주말이죠.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걸 물으니 간장게장을 말하더라고요. 날이 더워 탈이 날까 걱정되어 아빠가 가장 자신 있는 제철 병어조림을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수산시장 방문하여 병어를 공수해 올 생각입니다. 병어를 제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로 준비할 예정인데요. 요런 사이즈로 준비하게 되면 살에 간이 잘 배이지 않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소금 살짝, 맛술 몇 숟가락으로 속 간을 잡으면서 동시에 비린내도 제거한 후 핵감자를 두툼하게 깔고 자작하게 졸여내어 우리 기특한 아들 녀석 배부르게 먹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소중히 보관해둔 양지 육수로 시원한 맛보기 평양

0: 냉면까지 코스로 아들과 진한 데이트를 즐기려 합니다. 딸아이 때문에 시작된 봄날의 폭풍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아려옵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가 중간에서 딸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제 눈물을 닦아준 든든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으니 이 사춘기라는 거친 터널도 단단하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번 주말 저를 안아주던 아들의 작은 온기를 생각하며 주방에서 기쁜 마음으로 칼을 잡겠습니다. 아들아, 아빠 눈물 닦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병어 조림 해줄게.
1: 야,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0: 속이 꽉 찼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야, 조용히 들어와서 아빠를 위로해주는
0: 글쎄 말이야.
1: 그 마음이 정말 넓다.
0: 네. 같이 울면서.
1: 그러니까.
0: 아빠의 울음을 네.
1: 위로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0: 그러니까.
1: 아이잖아요.
0: 위로와 공감.
1: 그리고
0: 진짜.
1: 이제 첫째 딸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첫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아마 네.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기다려 주셔야죠. 그렇죠?
0: 어쩔 수 없죠.
1: 네.
0: 어쩔 수 없죠.
1: 저희가 금요일마다도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이 깊은 사랑으로. 거. 기다려주시는 거죠.
0: 기다림이 큰 사랑이죠. 기다림 네. 이상이 있겠습니까?
1: 아빠는 늘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우리 딸아이 기다리고 있다.
0: 아니 근데 아빠는 뭐 전문가신가 봐요.
1: 요리가 그죠?
0: 네네. 이 저 보통 수준을 넘어요.
1: 이 평냉을 평양냉면을 집에서 육수 내고 이렇게
0: 양지 육수 내고
1: 무절임에 만드신다는 거 보니
0: 이건 보통 분이 아니셔. 병어조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9891하나님 남의 일 같지 않은 사연이네요. 11살 된 첫째 아들, 9살 된 둘째 아들. 이 두 아들도 곧 사춘기가 오겠죠.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네네. 안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그래도 짧은 대화라도 나누면서 네,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맛있는 걸 또 아빠가 만들어주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그 시간만 있어도 훨씬 그 벽이 좀 허물어지지 않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311님 사연 듣고 눈물이 나요. 저도 성인이 된 딸하고 아직까지 갈등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또 따뜻하게 또 한번 예, 문자 한 통이라 또
0: 네
1: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0: 그럼요.
1: 예, 구창모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남성 시대 가족. 신랑 신부가 찍은 여러 사진 가운데 두 장면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번쩍 안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한 장면은 신랑과 신부가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신랑이 팔베개를 해주고 있고 신부는 네잎크로버를 들고 있더랍니다. 아, 우리 남성시대 가족, 이 두 장면이 심히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신랑 신부 모습이 이쁘기만 하구만 뭐 부러워서 심통이 났냐고요? 대체 뭐가 유감이냐고요? 남성시대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의 유감에 우선 지지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팔베개 해주는 부분, 아, 신혼 때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팔베개 해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머리 무게가 5에서 한 6kg은 되는데 그 둥글고 무거운 그 어떤 것이 우리 형님 팔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탈이 나죠. 피가 안 통합니다. 아이들 팔베개도 오래 해주는 일은 쉽지 않은 거 이거 경험하시잖아요. 팔베개를 한참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팔이 마비되고 저려서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서 팔꿈치 쪽에서 손등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요골신경, 요골신경이 마비돼서랍니다. 오죽하면 요골신경 마비를 이르는 별명이 허니문 마비, 토요일 밤 마비. 참, 신혼부부가 팔베개 해주다가 마비가 오니까 허니문 마비, 토요일 밤에 술 마시고 소파에서 아무렇게나 팔베개 하고 자다가 마비가 와서 토요일 밤에 마비. 신부를 두 팔로만 번쩍 뜨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자기 몸무게의 절반 정도를 무리 없이 들어올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부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런데 쌀 20kg짜리 3개를 한꺼번에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어깨에 둘러매는 게 아니라 순전히 두 팔로만 든다. 근데 쌀 20kg, 3개면 60kg이야? 60kg. 쌀에 의하면, 아, 썰에 의하면 고대 로마를 비롯해서 서구 풍습에 신부가 긴 드레스를 입고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속설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번쩍 들어서 문지방을 넘었다는데요. 아이, 지금 뭐 고대 유럽도 아닌데 그 풍습 이어가야 될까요? 그렇게 아내를 번쩍 안아들려면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코어 근육과 팔, 어깨 근력이 충분히 받쳐줘야 한다는 점,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허리로만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리로 들어야 돼요. 예,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번쩍 안아올리는 장면과 밤새도록 팔베개 해주는 장면이 없는, 그런 장면 안 나오는 로코, 로맨틱 코미디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장면이 없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드라마가 찾기 쉽지 않으려나요?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조니의 노래였습니다. 오픈 암스.
1: 네.
0: 그래, 두 팔 활짝 벌려. 자, 나에게 팔베개를 봐봐.
1: 하니문 마비. 재밌는 표현인데요.
0: 5분만 지나도 팔이 떨어져 나갈 거야. 아니, 감각이 없어지죠. 아, 신혼 때 정말 팔베개 예, 많이 해주고 네. 또 원하고 네. 그러죠.
1: 네.
0: 지금은 이제 서로의 숙면을 위해.
1: 그렇죠.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여름인데 뭘 굳이.
1: 예. 왜 하냐. 9047님 신부가 60kg? 저희 아내는 지금도 깃털보다 가벼워요.
0: 아유, 깃털보다 가벼우시면 뭐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죠 뭐 우리 아내분. 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뭐 깃털보다 가벼운데. 제가 그래서 실은 저도 아까 쌀 20kg짜리 3개를 한 번에 든다.
1: 아 힘들어요.
0: 신부를 두 팔로 번쩍 드는데 갑자기 쌀 20kg 세 포대가 60kg. 네.
1: 무리죠.
0: 네, 무리죠.
1: 보통 때 운동을 안 했더라면. 아니 제가 아는 아주 원로 연예인 두 분, 배우 두 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바로 신혼여행 끝나고 신부를 안고 번쩍 들었다가 허리가 저 삐끗하셔갖고 해마다 그 결혼했던 그 철이 되면 허리병을 앓으시는데
0: 아우.
1: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0: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1: 아니 함부로
0: 큰일 납니다.
1: 네 그거 아니에요.
0: 네네. 네.
1: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에서 진종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0년 장기 근속 휴가를 받아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두 아들과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에게 닷새 동안의 자유를 주며 아 일본은 뭐 그냥 우동 먹으러도 갈 정도로 쉽다잖아. 걱정 말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3학년 5학년짜리 두 아들과 부푼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줄이 왜 이렇게 기냐 불평했고 저는 인내하며 숙소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역에 도착해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개찰구로 나갔고 민규야 기다려 하고 외쳤는데 그 사이에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차에서 없어진 줄 알고 머리가 하얘져서 안내소로 달려가 I lost phone. I'm alive train 46A room.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0: 아빠가 휴대폰 분명 손에 쥐고 있었어요.
1: 그렇다면 교통카드 충전하던 10초 사이에 대체 어디다 둔 걸까요? 역에서는 습득한 전화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집사람에게 전화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어느 일본인 여성이 누구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제가 서툰 영어로 I lost phone this station. Can I call my wife? 라고 말하자 전화기를 빌려주어 집사람과 통화되었습니다. 전화기가 사라졌지만 여권과 지갑은 있다고 걱정 말라 했죠. 그 일본인 여성은 근처 경찰서로 저희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서툰 영어로 사정을 말했고 경찰도 서툰 영어로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내밀더군요. 기다리는 답만 받고 기다리라 하는 답만 받고 경찰에게 숙소 호텔 이름을 대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등등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거리로 나서니 온통 일본어 간판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한국인 노부부가 보여서 지도를 보게 해달라 부탁하니 사정을 듣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호텔에서 또 서툰 영어로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다 했더니 직원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안 된대요. 망연자실. 다시 역으로 가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인이 보이질 않아. 낯선 일본인 남자 둘에게 사정을 말하니 휴대폰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본 사람한테 휴대폰 빌려서 전화했어. 호텔엔 잘 도착했어.

0: 근데 당신 휴대폰이 역 근처 공원 화장실에 있다고 떠.
1: 전화기를 빌려준 일본인에게 저 전화기가 공원 화장실에 있다고 말하니 그분이 같이 가주었습니다. 아내가 보내준 좌표대로 갔지만 전화기는 없고 다시 전화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100m 위쪽으로 모리타 빌딩으로 옮겼어. 그분과 동행하며 건물에 들어갔지만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동행해준 분한테 미안해서 sorry, I'm sorry 연말하니 그분은 오히려 내일 나는 쉬는 날이다. 같이 찾아주겠다. Let's go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준 정보대로 아래쪽 방향 너츠 미용실로 갔다가 카지노, 식당 등으로 갔지만 휴대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자 아이들도 저녁도 굶고 힘들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인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제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고 다시 경찰서와 호텔에 동행해서 휴대폰을 찾으면 자기에게 연락하게끔 조치를 다 취해 주었습니다. 호텔로 가자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0: 대사관에도 전화했는데 도난 서류 외에는 특별하게 해줄 게 없대. 어떡해.
1: 아, 괜찮아. 내일은 여기 동물원과 박물관에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일 밤 8시에 전화 줘. 저녁도 굶고 씻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쓰러졌습니다. 저는 내가 조금만 침착할 걸, 서두르지 말 걸 후회하며 애들이 잠든 후 역 주변을 다시 찾았습니다만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이들과 동물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권도 있고 지갑도 있어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집에도 갈 수 있어. 아이스크림도 아빠가 매일 사줄게.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금세 기분을 회복했습니다. 동물원에 가니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아이들마저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죠.
2: 아빠, 우리도 사진 찍고 싶다. 우리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
1: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서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일본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니 당신 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죠. 와, 어설프게 손짓 발짓 섞어 7~8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숙소로 온 우리는 저녁 8시가 되기를 기다렸죠. 8시 방으로 아내가 전화해 수족관 가는 길을 검색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30분 이상 통화한 적이 없는데 1시간이나 통화했습니다. 휴대폰 위치가 하루 종일 뜬다는 아내 말에 따라 애들을 재우고 또 휴대폰 찾아 나섰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아침밥 먹으러 가는데 아이들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아, 뛰지 마, 조심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러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2: 아유, 괜찮아요. 아이들인걸요.
1: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부탁했죠. 저 지도 좀 검색해봐도 될까요?
2: 아유, 그러시죠. 저는 담배 한 대 필 테니까 편하게 보세요.
1: 저는 로비에서 볼펜과 종이를 빌려 오늘 갈 곳을 검색해 적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제 사정을 말했죠.
2: 저한테 전화기 하나가 더 있어요. 직원용 전화기인데 이거 쓰세요.
1: 아,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지도만으로도 충분해요.
2: 여기 기다리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1: 그분은 방에서 전화기를 가져와 제게 주었습니다.
2: 저는 곧 체크아웃 하니까 한국에 가서 연락 주시고 전화기는 택배로 돌려주세요. 저는 강원도에 삽니다.
1: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진 상황을 말하니 아내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외국인들이 찍어보낸 사진이 제 메일에 도착했더라며 그 사진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 사시는 그분 덕에 무사히 여행을 마쳤습니다. 돌아와서 그분께 전화드렸죠. 아, 정말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한국인이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무사히 돌아오셔서 저도 기쁩니다.
1: 4박 5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 때 매일 경찰서와 분실물 센터에 갔지만 제 전화기는 못 찾고 다른 사람 휴대폰만 찾아 신고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진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마음 따뜻한 분들 덕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

0: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분들을 만나셨죠.
1: 그러네요.
0: 그 일본인 분이 저는 내일 휴일입니다. 가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고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또 한국인 관광객 만나서 하나 그러게. 더 여분의 핸드폰이 있으니까 쓰고 돌려주세요. 아휴. 야, 그리고 또 같은 여행객들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또 요청까지.
0: 그러게.
1: 아, 정말 이 우여곡절이 많은 여행이었지만 그만큼 절대 잊을 수 없는.
0: 그렇죠.
1: 네, 그런 맞습니다. 일본 여행일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1: 근데 아유. 정말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외국 여행지에 가서 스마트폰이 없다? 정말 아유. 답답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아니 그나마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 지도 찾아 걷는 길 뭐 하여튼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잖아요.
1: 뭐 번역을 하든지 검색을 네. 하든지 정말 그렇죠. 지도로 찾아가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0: 아유 참 아내한테 자유 시간을 준다. 그러고 오셨는데 휴대폰 분실 때문에 아내도 꼬박 그냥 기다리고 네.
1: 저 마치 무슨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아내분이 집에서 아니 그 위층에 있어. 아니 100m 왼쪽.
0: 미용실에 들어갔어. 카지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유. 누가 훔쳐간 거구만. 갖고 갔어.
1: 그래서 그랬을까요?
0: 예, 그래도 카드에 무슨 아니 그 휴대전화에 카드 같은 거 안 넣어놓으셨나 보다. 걱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 아니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0: 네.
1: 아유 덕분에 뭐 연애 시절에도 30분 넘게 통화해 본 적 없는 아내와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시고
0: 그러게
1: 여러모로 잊지 못할 일본 여행이신 것 같아요.
0: 아니 아내도 메일로 받은 사진 보고 울었다잖아.
1: 우리 식구들 잘 있구나.
0: 아유 휴대폰 없지. 아유 막 이러면서.
1: 아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그렇죠 정말.
1: 네.
0: 네.
1: 아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2: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3: 자,
2: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선물
3: 드려야죠. 네, 주광영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당당이님과 진종원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 하면요,
2: 예?
3: 7857님의 마지막 일본 여행 사연 누가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
2: 스펙타클하죠. 예, 아빠의 본인의 폰을 찾아 떠나는 여행.
3: 아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마음 졸이고, 무엇보다도 마음 졸이고, 그 첫날 애들 저녁도 못 먹이고
2: 그러니까.
3: 아유, 숙소에서 재운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래도 아마 이 다음에 크고 나면 두고두고 그 고생한 휴대폰 찾아 고생한 그 날에
2: 꼭 나누실 거예요.
3: 네, 그 여행의 기억이 참 확실하게 남을 겁니다.
2: 맞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지만 이 집에서 더 애탔던 아내분의 마음도
3: 완전히 네. 연락 오기를 기다리며
2: 대단하시고요. 처음 문자 주신 분입니다. 5684님 40대 중반인데요. 6월 1일부터 새 출근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취업 5수 끝에 성공했어요.
3: 아우, 축하드립니다.
2: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3: 네,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2: 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출근.
3: 네, 5684님 포함해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2: 네,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회사 생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홍대광의 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들으시고요. 저희 10시 5분에 보라 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반도체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62포인트 0.77%가 내린 8165.73으로 출발했습니다. 14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외국인은 오늘도 장 초반 1조 원가량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개인은 8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4%가 오른 1135.84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8원이 오른 1504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드론 여러 대도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새벽 1시 반쯤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신속한 핵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의 포기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공영매체 PBS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P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 등과 관련한 각종 제재의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고농축 우란

0: 이란 정부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어제 오후에 소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한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지원자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곤 합니다. 출신 학교와 성적은 물론 사는 곳과 가족관계를 묻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기업 측은 지원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봉 사항조차 회사 내규에 따른다거나 추후에 협의하겠다며 공개하지 않는 건데요. 이로 인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기준이 마련돼서 채용 문화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산압골당 극락원.
4: 화재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삼입니다.
6: 일종씨는 굴삭기 운전해본 적은 없겠죠?
8: 아우, 없죠. 그런 능력이 없네요. 오늘 사삼은 일중에 모시겠습니다.
9: 여성시대 담당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들 응원 좀 해주세요. 제 아들 하진이가 다음 달 6월 8일 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 갈 때 자기는 대학 말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굴삭기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번에 굴삭기 쪽으로 해서 공병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진이 군대 잘 갔다 오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 이야, 예, 우리 서준웅님이 이렇게 네. 음성 사상 네. 남겨주셨는데
6: 아, 고등학교 때 굴삭기 자격증을 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8: 든든하겠는데. 네. 그래서 아예 굴삭기 쪽 해가지고 군대도 공병대 쪽으로 가서.
6: 그러니까.
8: 야, 이건 전문 기술이거든요, 정말.
6: 그러니까 뭐 굴삭기 잡은 지 몇 해 되십니까? 그럼 남들보다 훨씬 빠른 거죠.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8: 네. 네. 우리 서하진. 예, 군이라고 하기에도 이제는 군대 입대를
6: 서하진 군인 아저씨.
8: 서하진 군인 아저씨. 몸 자,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6: 네, 음성 남겨주신 부친 되시는 서준웅님 맛있는 쌀에 간장 액젓까지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8: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남길 만큼 긴 사연은 아닌데 문자나 미니로 남기기엔 휴대폰 타자치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짧고 소소한 일상이야기 열린 사서함에 음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꼭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 아니어도 괜찮아요. 6월을 앞두고 새로 준비하고 있는 일, 출근길에 본 인상적인 장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중요한 약속까지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맞춤형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남성 당당해님들을 위한 시간 여자는 모른다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백이성 씨를 대신해서 일일 충전맨 가수 홍경민 씨를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0: 네. 남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고향가구박람회,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 큐와 함께합니다.
2: 은행 아이폰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돌부처 같던 남자가 딸바보가 되어버린 사연.
1: 아무거나 주워 입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패션 취향 확실한 사연.
2: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0: 아, 노래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육아면 육아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미남입니다. 오늘은 벵갈 호랑이를 잡아먹고도 남을 성량과 에너지, 열정의 소유자 가수 홍경민 씨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벵갈 호랑이하고 좀 비교가 되지만 예. 다른 에너지라 반갑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워낙에 으라차차를 백이성 형님은 진짜 막 그
4: 기성형 으라차.
1: 있죠. 그래서
0: 저는 예. 어, 우리 홍경민 형님은 어떻게 해주실까 했는데 아, 너무나 앙증맞고 귀엽게 예. 으라차차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홍경민 씨는 네. 본인을 동물로 표현하신다면은 뭘로 하고 싶으세요? 백이성 형님은 이제 벵갈 호랑이. 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러드렸고,
4: 아 저는 사실 뭐 호랑이 이런 쪽은 네. 멋은 있는데 네. 인간하고 어우러져서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0: 그렇지, 아~ 그렇지. 네. 실제로 나타나면 도망가야지. 네.
4: 그래서 그래도 뭐 인간하고 어우러져서 사는 쪽으로는 예, 네. 뭐 강아지라던가 어. 고양이라던가 네.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0: 있다, 예, 있어.
1: 예, 예, 아 예. 집에서 뭐 애완동물 애완묘 기르세요?
4: 기르진 않는데 예. 저희 첫째가
1: 좋아해요.
4: 예,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 난리를 어. 치는데
0: 네. 네, 꼬맹이들 항상
4: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 아니다.
1: 네. 애기가 네. 있으니까.
4: 네가 대학생이 돼도 그 매일같이 그걸 키우고 이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다. 쉬운 아, 게 아니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 알아들어요?
4: 아직까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0: 어렸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집에 오면 자기네들은 아유 쫓쫓만 하지 다 엄마 아빠가
4: 맞아요.
0: 밥 주고 산책시키고
4: 맞아요.
1: 엄마
4: 예.
1: 아빠 어떻게, 일이야
4: 어떻게,
1: 다.
4: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0: 애들 어릴 때 절대. 예.
1: 예. 아니 근데 용띠 클럽이에요?
0: 그렇죠. 유명하죠. 아, 용띠 클럽.
1: 난 몰랐어.
4: 저희를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예 있었죠.

0: 저희들은 누구예요?
1: 저희들
2: 차태현, 홍경인.
0: 홍경인. 알아요. 배우.
2: 그다음에 장혁, 김종국 뭐 이렇게 저까지 다섯 명을 그렇게 부르는데
3: 예. 76년생 형님들.
2: 그게 저희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무슨 이렇게 그 팬사이트? 지금은 없을 텐데 아마 옛날에 있었어요. 예.
3: 실제로 우리 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용띠 클럽이라고.
0: 그리고
3: 멤버가 쫙 나오죠.
0: 12살 미친가? 그랬지.
3: 아, 용띠시죠?
0: 용띠지.
3: 그 용띠 클럽이 어떻게
0: 24살 미치야.
3: 용띠 클럽 우리
0: 일찍 신입 갔으면 낳았을 아들이야.
2: 용띠 클럽에 뭐 예. 가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고령자가 이제 이마령
0: 정답이에요. 하리
2: 형님 갖고. 이마령 님이 또 24살 용띠시고.
0: 맞아요. 이마령.
3: 아, 든든하다. 아,
2: 저희는 위아래로 용띠 분들을 봐도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3: 아, 그래요?
0: 그렇구나.
3: 네. 예. 아, 왜냐면 용띠 클럽 말씀을 꺼내시길래 혹시나 했대. 아, 그래. 우리 형님이 같이 용띠시니까.
0: 그래.
3: 아, 그리고 워낙에 우리 홍경민 형님은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재능이 많으신데 매달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경민의 메달리스트.
0: 매달 공연하기 때문에 메달리스트예요?
2: 네, 뭐 좀 적당한 이름을 찾다가
0: 오, 네. 좋다.
2: 예,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매달 이렇게 새롭게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간다. 이번 달까지는 매달 음원도 나오는 거예요.
0: 와, 멋있다.
3: 네. 매달 음원을 그럼 곡을 계속 작업해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했죠.
3: 우와.
0: 그럼 12곡이 나왔어요?
2: 한번 시기를 맞추느라 한 달을 쉬어서 11곡인 것 같은데.
0: 무섭다.
2: 내년에 제가 30주년이라
3: 아, 데뷔 30주년이죠.
2: 이제 다음 달부터는 30주년 앨범 이제 준비 들어가려고.
3: 와.
2: 음원은 뭐 당분간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연은 일단 계속하고요.
3: 아~ 네, 공연도 계속하시고.
0: 야, 보통 부지런한 분이 아니네.
3: 그러니까요.
0: 그렇지.
3: 이 음악에 대한 진심. 야, 매달 음원을 한 곡씩.
2: 근데 이제 다른 가수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0: 네. 안 하죠. 윤종신 씨가 월간 종신.
2: 그렇지. 종신 형이 월간 윤종신을 하고 다른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가 또
3: 하시다 보니까 느껴졌죠.
2: 예, 뭐 예, 쉽지 않은
3: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2: 아, 남들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 아, 그 열정만큼은 정말.
0: 예. 네, 맞죠.
3: 애시당초 데뷔 때부터가 한국의 리키 마틴 아니었습니까? 그 열정의 사나이.
0: 멋있다.
3: 예.
2: 리키 마틴은 예. 그 가끔 기사 나오면 저는 이게 챙겨서 봅니다.
0: 아, 그래요?
2: 아, 왠지 저는 그래도
0: 어떤 연대감을 느끼시는구나.
2: 저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예, 나까지 그죠? 모른 척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0: 아, 그래요.
3: 예, 남 같지 않아.
2: 고국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3: 아, 최신 근황까지도 쫓아가고
2: 예,
3: 계시는 거죠.
2: 있습니다. 예. 예.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얘기하는 거 알면.
0: 맞아. 예. 아니 근데. 단독 콘서트 하죠. 매달 한 곡씩 신곡 내죠. 육아도 바쁘고. 밴드도 하시네 요새?
2: 아, 예. 아무따 밴드라고.
3: 아무따 밴드.
0: 아, 아무도 묻지
2: 아무것도 않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0: 아, 아무것도 예, 예. 묻지도 따지지도.
2: 예, 예. 네. 우리 고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CF에서 묻지도 하셨던
0: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아~ 그렇군요.
2: 멘트시죠. 예. 네. 예.
3: 아무도 거기서 묻지도. 나온 거죠.
2: 예.
3: 거기 멤버분들이 또 화려하시네.
2: 뭐 원래 그렇게 화려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3: 예.
2: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드럼은 개그맨 김준현 군이 치고 있고
3: 예. 아, 음악 잘해 김준현
0: 잘해요.
3: 씨
0: 네.
2: 피아노는 조정민 트로트 여신 조정민 양이 원래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3: 그래요?
2: 예예예 예, 예. 음대 나왔어요.
0: 아~
2: 그래서 피아노 전공이고 그다음에 작곡가 조영수 군이 뭐 당연히 이제 건반을 엄청 잘 다루는데
3: 예.
2: 본인도 야 너무 재밌겠다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건반을 같이 하고 있고
0: 오.
2: 이제 야다의 전인혁 군이 기타인데 전인혁 군은 사실 그 원래 기타가 먼저인데
3: 네.
2: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슬픈 사랑 야다의 노래가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보컬로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원래 기타를 치러 갔는데 노래할 사람이 막상 딱히 없어서 본인이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아까 뭐 육각형 이런 말씀하셨는데
3: 네. 육각형
2: 예, 예, 예, 예. 굉장히 네. 음악적으로
3: 네.
2: 각이 많은 친구거든요. 정력군이. 그래서 예,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2: 토요일 날 저 공연도 하고요.
3: 어, 아, 이제 공연도 함께 하시고.
2: 요 앞에서 할 거예요. 요, 예. 여기 어디 공연장에. 예.
0: 아, 그렇구나.
2: 상암동에. 예.
0: 네.
3: 이게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로

0: 치면 말 그대로
1: 예. 직장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직장인 밴드인 거 취미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1: 원래 제 오랜 꿈이었었어요.
0: 오, 친한 분들끼리 만든 직장인 밴드 느낌. 아무따 밴드.
1: 근데 그게 진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뭐가 맞아야 되는데.
0: 어, 그럼 맞아요. 갑자기 스케줄도
1: 있어가지고. 제가 양희연 선배님한테 가서 아 누님 저기 저희 밴드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0: 아 진짜.
1: 그게 그래 그러면 가서 하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2: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야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2: 그러지 않으면 안 돼.
1: 동료들과 함께 뭔가 밴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와
2: 이루어졌어.
1: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멤버를. 근데 어떻게 그게 잘 이루어져서
2: 축하합니다. 네. 이게 쉽진 않은데. 어, 진짜.
0: 이런 밴드까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홍경민 씨가 실은 지금 도착해 있는 사연도 네. 굉장히 비슷한 분이 주셨거든요.
2: 맞아, 아주 비슷한 분이 어,
0: 소개해 주신 사연.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닉네임 그래요? 꿈꾸는 남자 드리머 님의 사연.
1: 드리머.
2: 네네. 예. 야, 자 드리머.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나는 오늘도 촬영 현장에 나와 있다. 촬영 현장은 언제나 그렇듯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인다. 배우는 배우대로, 스텝은 스텝대로 각자 자기가 맡은 롤에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의 포지션은 영화 캐스팅 디렉터이다. 지금은 이 직업이 조금 알려졌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촬영장에선 이 직업은 매우 생소했다.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나는 내 인생에서 영화라는 키워드가 내 젊은 시절을 다 바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엔 직장에 취업해서 다들 그렇듯 월급을 받아가며 살 줄 알았다. 실제로 잠깐 그렇게 살기도 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어떤 소설 작품을 배우면서 하계외처럼 인물을 연기했던 기억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꾸 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직장인 극단에 들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스텝 일과 배우를 병행했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연극 일을 해보겠노라고 나섰을 정도로 그때 나는 진심이었다.
2: 야, 너 미쳤냐? 아, 그 번듯한 직장을 왜 관두는데? 연극? 그게 밥 먹여주냐? 야, 너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다 이거. 응?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왔다 아이가. 아, 경상도였구나.
1: 네. 한 번만 해볼란다. 안 하면 막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렇게 극단에 올인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입대를 하게 됐고 전역하자마자 가장 먼저 다시 극단으로 달려갔지만 마주한 건 텅 빈 지하 연습실과 굳게 닫힌 철문뿐이었다.
2: 아이고, 야 소주나 마시라. 거기 대표님이 빗더미에 앉아갖고 야반도주 했다 카더라. 단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극단 그거 해체된 지 한참 됐다 아이가.
1: 단장님이 말도 없이 그랬을 리가 없다.
2: 정신 차리라 임마.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네 서른이다. 네 이제 뭐 먹고 살 건데.
1: 허무함이 앞섰고 난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우연히 TV에서 방송 아카데미 광고가 나왔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닐까 끊임없이 불안했지만 기왕 시작한 일이니 끝을 보자는 마음이었다. 강의를 듣던 어느 날이었다.
0: 자, 캐스팅 디렉터라는 직업 우리에겐 생소하죠. 하지만 지금 헐리우드 영화 현장에는요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직업입니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작품에 딱 맞는 배우를 찾아내서 감독과 제작자에게 제안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죠.
1: 그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은 저거다 싶었다. 물론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2: 경민아, 네 언제까지 대체 그 이름도 생소한 일 붙잡고 있을 긴데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 드가 다다리 월급 받아가 장가도 가야지. 네가 엄마 니한테 티는 안 내도 네 걱정 억수로 한다. 돈도 안 되는 거 이제 고마 미련 버리라.
1: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의 걱정과 안쓰러워하는 시선에 등떠밀려 잠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이 나이 먹도록 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 욕심만 부리는 게 맞나 매일 밤 괴로웠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던 와중에 어머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 가시는 길에도 자식놈 앞가림 걱정만 하셨을 텐데. 어머니 영정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절대 허투루 살지 않겠노라고.
0: 긴 무명 시간을 어떻게

0: 어떻게 견뎠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버텼어요. 버텨야 해. 버티면 돼. 매일 이 말을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버텨지더라고요.
1: TV 속 어느 유명인의 인터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나 역시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극장 화면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2: 엄마야, 야 저기 네 이름 나온다. 내 조카 이름. 아이고 야 고생했다. 진짜로 고생했다.
1: 주변의 걱정들이 인정어린 안부로 바뀌어갔고 어느덧 내 나이 50대 중반 나는 지금 예산이 적은 독립영화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배우가 이 역할에 맞을까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이 일이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고 이순재 선생님의 말씀처럼 난 이 일을 평생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것 같다. 물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지만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오늘도 촬영 현장에 나와 있다.
3: 자, 세팅 끝났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독립영화 꿈의 밴드 테이크 원. 하나, 둘, 셋.
1: 내 꿈의 필름은 여전히 돌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레디 액션.
3: 야, 이 영화 현장에서의 네. 캐스팅 디렉터를 하고 계시나 봐요.
4: 아, 이런 관계자분들은 사실 방송에 사연 잘 안 보내시는데.
2: 그렇죠, 네, 맞아.
3: 예,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열정에 가득 찬. 예, 그리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면 해야죠. 맞아, 맞아.
4: 그리고 뭐처럼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셨는데 그거를 소개한 거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3: 예, 네.
4: 좋은 영화 있으면 전화 좀 예, 캐스팅을. 아.
3: 여기 캐스팅을 기다리고 예, 있는 예. 배우 한 분이 계십니다.
4: 이게 뭐 보통 인연입니까?
3: 저기 1일 연속 꼭 하셨었잖아요.
4: 아이,
3: 그죠?
4: 뭐든지 저희는 시켜주면 다 합니다. 아, 예. 아니,
3: 예.
4: 대한민국 연예인이 몇 명인데 본인이 라디오에 모처럼 보낸 사연을 읽어줄 네. 인연이 그게 보통 인연입니까?
2: 와.
3: 야, 저는 저 살다 캐스팅 디렉터에게 이렇게 연을 넣는
2: 아유, 우리 제일 연을 넣어야 예. 되는 장본인이 캐스팅 디렉터예요.
3: 그러니까.
2: 네. 야, 꿈꾸는 남자 드리머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 아, 네네.
2: 아, 근데 3494님이 경민 씨 사연을 군대 조교처럼 읽네요. 진짜 사나이 그러셨어요. 네.
3: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느낌이 있죠. 8081님도 사연을 대충 읽으시는 것 같은데 묘하게 귀에 딱딱 박히는 이 몰입감이 좋네요.
4: 아, 저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3: 아, 그러세요?
2: 예, 그래요?
4: 저희가 뭐 예, 영화 소개 프로그램도 한 2년 반 했고.
3: 맞아, 그러셨지? 예, 예. 예.
4: 뭐 아주 쏙쏙들
3: 그 접속 예, 접속
4: 귀에 들어가게 하는 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2: 그래요.
4: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고.
2: 아, 네.
4: 우리 0078님께서 경민 형님 잠실 L 아파트 드림 디포 문구점에 자주 오시던데 삼복 더위에 너무 가리지 마세요. 훈남이신데 하셨는데.
2: 아, 왜 가리고 다녀요? 이 더위에 탈까봐?
4: 아, 저 안 가리고 다니는데요.
3: 아, 그래요?
4: 모자 쓰는 거 말씀하시는
3: 거예요? 아, 아니 또.
4: 아니면 지난번에 뭐 마스크 쓰고 간 적 있나?
3: 네.
4: 그 마스크는 뭐 저기 요즘에는 뭐 이제 무슨 저 감기나 이런 거 유행할 때는 많이 하는 거니까 저 안 네. 가리고 다닙니다. 저희 아파트 그 다 상가에 있는 문구점 말씀하시는
3: 문구점에.
2: 아이들 때문에?
4: 네, 애들이 뭐 거기 좋아. 아, 애들은 거기 간다 그러면 뭐 예, 예.
3: 문구점이 또 천국이지.
4: 천국이지. 너무 좋아.
3: 아기자기한 거 너무 많으니까.
2: 5008님이 경민 오빠 크크크 영화 배우이기도 해요. 긴급조치 17호였나? 주연 배우예요.
4: 19호입니다.
2: 긴급조치 19호?
3: 예. 이거 가만있어 봐. 저 잭스키스 은지원 나오고 막 했던 그 당시 영화 그거 아니에요?
4: 잭스키스 은지원 씨가 문제가 아니고
3: 예.
4: 그 당시에는 사실 긴급조치 19호에 안 나온 가수들은
3: 아~
4: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3: 네네.
4: 다 나왔었는데
3: 그죠.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 뭐 이쯤에 그죠?
4: 정확히 2002년도인데
3: 아~
4: 그 사실 이제 다른 영화들은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평론가들이 이제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3: 네.
4: 긴급조치 19호는 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이죠. 네, 이거를 우리가
2: 뮤지컬이었어요? 아니죠?
4: 이건 뭐 그냥 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설 특집 이럴 때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뭐 아이고. 굳이 영화로까지 찍었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좀 논란이 많았었죠.
3: 아니, 주연 배우로서 이런 말씀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감독님 또 지켜보실 텐데.
4: 솔직하게
3: 예.
4: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3: 아, 솔직하게.
4: 그리고 제작자께서는 네. 이제 그 고인이 되셔갖고.
2: 네, 그러시구나. 네,
4: 서세원 선배가 지적하신 거예요.
2: 아,
4: 예.
2: 서세원.
4: 예, 예. 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아끼시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성과는 좀.
3: 예. 아, 그랬군요. 저도 예. 제목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아, 어떤 그래. 내용인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4: 일주일 걸려 있었나 극장에 뭐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예예예. 예, 예.
2: 네.
3: 알겠습니다. 자, 한국의 리케이 마틴 우리 영화 배우 홍경민 씨와 함께합니다.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7: 문의 052-204-1812.
9: 등산 중 인대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10: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9: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10: 조심해. 걱정 마요.
9: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10: 천천히 와. 할 수 있어.
9: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10: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9: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0: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후진 주차 한 번에 멋지게 성공했는데 주변에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1: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하던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뽀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3033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틀어주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우와 이게 얼마만이야. 렛츠고.
0: 오예.

0: 이 노래를 홍경민 씨를 모시고 이 노래를 듣다니.
1: 아, 네네네. 아,
0: 너무 흥겹네요, 진짜.
2: 그렇지.
0: 네. 어, 문자로 6873님이 반가워요, 경민 씨 보고 싶었어요. 잘 온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 3033님 외에도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2: 맞아.
0: 근데 이 노래 외에도 네. 우리 홍경민 씨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1: 안 돼. 안 돼. 왜 또. 네. 아. 네.
2: 이 노래도 거의 매주 늑대의 노래 신청이 들어와요.
0: 맞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0: 봐봐요. 또 5500님도 네. 내 남은 사랑을 위해 부르실 때부터 팬입니다.
2: 오.
0: 아직도 왕성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럼요. 벌써 데뷔 30년이라니.
2: 그러게.
0: 흔들린 우정 이 노래를 우리 아들은요. 그 쌍둥이 거기에 홍선수 응원가로 알고 있어요.
2: 오. 아. 아. LG 트윈스.
0: 홍창기 선수.
1: 제가 홍창기 선수 응원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LG 트윈스 팬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응원 곡이에요.
0: 어, 그래요?
1: 홍창기 안탄타 날려 홍창기 홍창기 안타 날려버려라 요 노래인데.
2: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트윈스 팬들은 그것 때문에 저를 이제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도
2: 아,
1: 있죠.
2: 아, 그러시겠다. 네. 아, 근데 노래, 근데 뭐 저 후?
0: 아, 노래 후도 후? 너무 좋죠.
2: 이것도 신청 예. 많이 오고 있어요.
1: 이젠 돌아올 수 없니
0: 예전한 노래
1: 되돌릴 순 없겠니 혹시 너도 나와 같지 않니.
2: 아이고
0: 야,
2: 그냥 뭐 단추만 누르면 나오는 거야.
0: 아,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오늘은 아무따 밴드 노래도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저희가 그 알고 있잖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알고 있잖아.
1: 또 이 노래의 메인 보컬은 저희가 네. 아니고 차태현 군입니다.
2: 오오오오.
0: 아, 아무따 밴드의 메인 보컬은 차태현 씨예요?
1: 뭐 객원 보컬이긴
0: 한데. 아, 객원 보컬 심지어.
1: 네.

0: 현혁 씨는요?
1: 혁이도 이제 개그맨 보컬로 이제
2: 아, 그래요?
1: 뭐 이번에 내일 모레 공연에도 올 건데
2: 예.
1: 그 본격적으로 다 맡기면 또 안 한다 그럴
0: 아 부담스러워서
1: 예, 예,
2: 일단은 개건자로 그냥
1: 예, 예, 예. 예. 시간 될 때 그냥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2: 아 근데 개건 가수 분들 지금 너무 라인업이 빵빵하다.
0: 그렇다. 예. 제작자이자 가수이자 작곡가 겸 배우 홍경미 씨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네.
0: 늑대의 노래 신청하신 3033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1: 자정을 앞둔 시간 안개 피어오르듯 남한강 국도를 달리고 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출근길 알바생이랑 교대하러 가는 길이다. 나는 성수동에서 편의점을 두 군데 운영하는 청년 사장이다.
0: 오.
1: 한 곳은 무인점이고 다른 한 곳은 알바생 둘에 나까지 셋이서 3교대로 일한다.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좀 싫었다고나 할까. 특별한 기술과 스펙도 부족하고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내 삶을 직접 책임지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다. 발주를 잘못 넣어 상품을 폐기한 날도 있었고 손님 응대하다 괜히 마음이 상해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 꽃잎이 흩날리다가 간간이 유리창에 부딪힌다. 차는 금세 영동대교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교대 근무자인 알바생이 구세주를 만나기라도 한 듯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포스기 금액이랑 금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인수인계 후 떠나보냈다. 죄송합니다.
2: 네.
1: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 2시쯤부터 6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다. 많아야 30여 명 정도. 수익 면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럼에도 24시간 불을 밝히는 이유는 본사와의 계약 조건도 있고 바로 옆 경쟁점에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다. 가게 안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알게 됐고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하나둘 기억하게 됐다. 간단히 청소를 하고 여기저기 선반이랑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 벌써 2시다.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헬멧을 쓴 배달원이 들어와 캔커피를 주문한다. 이어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온다. 휴대폰 두 개를 든 걸 보니 대리운전 기사다. 담배를 사자마자 쫓기듯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도로 휙 나간다. 편의점은 참 묘한 공간이다.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하루가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이곳 성수동에서는 청춘들을 많이 마주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일이 잦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다. 한 청년이 도시락 코너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손에 들었다 놓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가장 저렴한 도시락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에 올라온 도시락을 보며 나는 살갑게 물었다. 이거 데워드릴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근하셨나 봐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0: 네.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1: 나는 괜히 더 길게 묻지 않았다. 대신 도시락을 건네며 위로했다.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 거죠. 그게 제일 대단한 겁니다.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 말하고는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아마 그 청년도 나처럼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겠지.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생각이 남았었다. 또 어떤 날은 푸른 어둠이 떠도는 이른 새벽이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화장한 얼굴은 담담해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병만 달랑 집어 계산대로 왔다. 나는 평소처럼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2: 저 여기서 먹어도 돼요?
1: 아, 예, 예. 편하게 드세요. 나는 친절히 탁자 쪽을 가리켰다. 여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을 창밖을 보다가 그제야 소주를 한 잔 달았다. 나는 괜히 신경이 쓰여 미니 소시지 한 개를 가져다 주며 말을 건넸다. 안주도 같이 드세요. 속 버리기 쉬워요.
2: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1: 그녀는 목례로 감사 표시를 하더니 술을 한 잔 더 들이켰다. 그녀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다. 그럴 때 있죠. 예, 이유 없이 힘든 날도 있고 이유가 있어서 더 힘든 날도 있고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 사장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1: 별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편의점은 참 많은 이야기가 스쳐가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이 일이 점점 더 싫지 않다. 물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래도 나는 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것이라는 걸. 필요한 물건 오더를 넣고 의자에 앉아서 몇 달 전부터 시작한 베트남어 회화책을 들여다본다. 중간중간 손님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건 둘째치고 졸음이 밀려와 사실 별 효과가 없지만 목표 의식이 중요하다. 나의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에다 편의점을 오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빨리 벌어 춘천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는 일이다. 1층에는 부모님, 2층에는 장모님, 3층에는 우리 네 가족이 사는 그런 집. 근무 중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찜질방은 별채로 할지 아이들 방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밀지 고민할 때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지금의 하루가 훨씬 더 견딜만해진다. 옛날에 공장 다니는 사람을 공돌이라 낮잡아 불렀듯이 사람들은 우리 편의점 업계 직원을 편돌이라 부른다. 야간 근무자는 앞엔 올빼미라는 말도 덧붙이는데 나는 한 번도 내색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이제 정말 괜찮다.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고 내 인생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몸은 피곤하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 손님들 표정도 환해진다. 이렇게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를 받아줄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오늘 퇴근길은 한결 가벼울 것 같다.
3: 아, 네.
2: 야, 마치 그 편의점 이제 사장님이신데
1: 아, 네네.
2: 무슨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뭐 심야 식당 이런 것처럼.
1: 그러니까.
3: 그러네요. 네,
2: 밤에 찾아온 손님들과의 대화도 네. 그렇고.
1: 또 갑자기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
2: 네.
1: 단편 영화나
2: 오오.
3: 네.
1: 이런 콘텐츠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2: 아, 시나리오. 그치 제작도 하시니까 또 이런 게 구상이 바로 되시겠네요.
1: 편의점을 주제로 한 어떤 이런.
2: 하긴 편의점 우린 늘 바쁘게 그냥 계산만 찍 하고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1: 맞아.
2: 그 안에서도 뭔가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1: 수많은 사람이 그렇죠? 오가는 공간에는 항상 그 역사가 있기 마련이죠.
3: 그렇죠. 있죠. 네.
1: 야 이분.
0: 꿈꾸는 편의점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0: 1965님 좀 봐.
2: 백이성 씨 감기 걸리셨나 봐요. 목소리가 달라요. 감기 조심하세요.
1: 예.
2: 저희 그래요. 가수 홍경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백이성 씨 목소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0: 다른
1: 부두. 예.
0: 네, 다르죠.
1: 네.
2: 네. 아, 3469님. 홍경민 형님. 어이구. 저 훈련소 때 75번 훈련병입니다. 그때 볼 때마다 사인 부탁드렸는데 늘 건강하세요라고 써주신 거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항상 정말 건강하게 지내나 봐요.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0: 네. 서경석 씨가
1: 제가 175번이었고
0: 네,
1: 이분이 75번인가 봐요.
0: 서경석 씨는 뭐 군대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예요?
1: 아,
0: 후임으로 왔다던데 홍경민 씨가.
1: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라 더
0: 그보다 더 차이
2: 나는
1: 더 위죠. 예, 예.
2: 아, 아버지는 그래요? 1년이니까
1: 예, 예, 예.
2: 그보다
1: 아,
2: 더 위고.
1: 예.
2: 야 근데 같은 훈련병인데 같은 훈련병끼리 사인 부탁하고 그 와중에 또 늘 건강하세요 훈련병이.
1: 그때는 예.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기해했죠. 왜냐하면 저밖에 없었으니까 뭐 연예인이 뭐 아, 예, 예. 예,
2: 신기하지.
1: 제가 175번인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네.
0: 예 야, 그러네.
2: 네, 그 써주셨어도.
1: 그러니까. 제가 175번 맞거든요.
0: 자기는 75번이네요.
1: 네, 네, 네.
2: 제 훈련소 조교였잖아요.
1: 아 맞아.
2: 아 저는 뭐 그 뒤에 갔. 어 몇 년도에 가셨죠?
1: 2002년.
2: 아유 진짜.
0: 왜?
2: 예 제가 한참 전 병장 네. 달고 이제.
0: 아.
2: 예, 나갈 준비할 때네.
1: 예. 뭐, 논산이에요?
2: 예?
1: 논산?
2: 아, 논산이죠.
1: 아 진짜.
2: 예, 어디 27연대 3중대?
1: 26연대.
2: 아 다행인 줄 알았어.
0: 자 또 다행인 줄 알아.
1: 아 분위기 상해질 뻔했네.
0: 정말.
1: 예.
2: 자 6634님 2003년 제대 한 달여 남기고 국군 이문 열차가 저희 부대 왔을 때 MC가 서경석 그리고 상병 고유진 이병 홍경민 씨였던 기억이 나네요.
1: 거짓말. 이 일병
2: 일병 때 그치 2003년이면 이제 일병
1: 때입니다. 일병 때.
2: 군기가 바짝 든 모습에 무대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항상 야. 응원합니다.
1: 네. 네. 그때는 저희가 가면 되게 반가워해 줬었어요.
2: 왜 한 번
1: 같은 군인이라는 또 동질감도 있고.
3: 그렇죠. 그렇죠.
1: 맞습니다.

0: 아, 그랬었죠. 아,
1: 엄청 반가울 것 같아, 진짜.
0: 아침부터 무슨 그렇게 커피를 마시는지 군인이.
1: 누가?
0: 서경석 병장.
2: 어, 그렇게 커피를 타오라 그랬대 자기가.
1: 아, 진짜?
2: 어, 그 얘기했어. 심부름 많이 시켰다고.
0: 거기 구조가 좀 달라서 예. 그 건물 내부에 원래 건물 외부 이렇게 바깥쪽에 자판기가 있는데 보통 일반 부대 오, 그 네. 생활관이 거기 안쪽에 있어요. 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커피 마시는 군인이 어딨어?
1: 빈속에 잘 안 마시지.
0: 예, 와 그랬던 예, 기억이 나네.
1: 그러면 저 서경석 형님 스타일로 커피 탄 다음에 이렇게 좀 수수대가지고 뭐, 좀 드시지 그랬어요.
0: 네, 뭐 그럴 순 없으니까 양심껏 저희가 해드렸죠.
1: 어, 맛있게 타왔습니다, 백장님. 네, 네. 이렇게.
2: 0337님, 네. 네. 오늘은 은하차차차 기충전도 달달할 것 같네요. 우리 경민 씨 덕에.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이제 진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남성 시대 또 여성 시대 함께 하셨는데 오늘 덕분에 또 즐거웠습니다.
0: 아, 저 뭐 여성 시대 항상 저 여성 시대 덕분에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제가 신혼 때 여기 나와가지고
1: 예.
0: 양현 선배님이 예. 어떻게 저기 결혼 생활 괜찮냐 그래서 아 저는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이랬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이러죠.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날부터 나 도와준다는 표현을 안 써. 나 한 번도 안 썼어 진짜.
1: 제대로 배우고 가셨네.
2: 잘했어.
1: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충전 기원으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예.
0: 어떻게 해야 돼? 아, 예. 길을 모아서. 네.
1: 예.
0: 자, 아, 앞으로 네. 어, 흔들리는 우정 없이 예, 내 남은 사랑을 위해서 후후후후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꿈꾸는 거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기운을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길을 모아서.
1: 백이성 형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워낙에 이 백이성 예. 형님 예. 스타일로 좀 맞춰주신 거 같아요.
2: 홍경민 좋다. 아. 메달리스트 아. 공연도 대박 나길 기대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2: 유동 골뱅이.
1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및

0: PCL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 오늘 홍경민 씨와 함께했는데요. 2488님이 이래서 자리 비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성 씨, 백기성 씨 불안하시겠다.
0: 네, 2995님이 홍경민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김재중 씨가 리메이크 하셨던데 전 역시 원조가 좋더라고요.
1: 아, 암만요.
0: 6313님도 너무 명곡이고 좋아합니다 하면서 청해 오셨어요.
1: 자, 홍경민 씨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브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창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 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일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해 일단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지난 2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높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유가가 배럴당 $90 정도 되면 최고 가격제 종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에도 올해 국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 호황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도 수출 증가율이 13%에서 15%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골드바 등 1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외국인 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SNS에 자신들을 외국계 투자회사라고 속인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종목과 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 3억

0: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신속대응 47이라는 이름의 X계정에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양해각서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이 다시금 명백해야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선 특집으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2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애 강호 온라인.
2: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4: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거 D-6일 막판 총력전이 한창인 시점입니다. 전체 판세부터 좀 훑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장 선거 16곳 가운데 현재 여당은 6곳에서 그리고 야당은 9곳에서 우리가 격전지다 뭐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겹치는 곳이 5곳인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박지원 원장님은 전체 판세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5: 그 겹치는 곳이 다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4: 예.
5: 네.
4: 다 유리하다.
5: 네.
4: 아, 지금 어쨌든 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제까지 나온 추이를 보면
5: 네네.
4: 정말 다 붙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격전지로 꼽는 것 같아요.
5: 그 수도권과 영남권인데 선거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수도권은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자라는 이야기가 먹히는 것 같고 영남권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0년 30년 독식했는데 지역이 이게 꼴이 뭐야. 오히려 국민의힘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4: 보수가 직결하는 곳에서는 보수 심판론이 대두되고 있고.
5: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수의 직결과 역직결로 20년 30년 보수 독점 지역 정치에 대한 심판론.
4: 조영술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6: 저희는 뭐 유리하고 뭐 접전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애초에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 16-0이다 뭐 15-1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추격자의 입장으로서 성실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다시 성원해 주셔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경합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꾸로 저는 이제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의외의 변수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구체적으로요?
6: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라북도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김관영 이제 전북 이제 지사 후보죠. 이분 같은 경우 당에서 이제 쫓겨나는 과정이 있어서 좀 거칠게 쫓겨났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았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분은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뭐 정청래 대표 그냥 순방하고 돌아다니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가서 위로하고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아 호남 지역에서도 아 민주당이 너무 이제 무조건 몰아주고 민주당 후보만 되면 이제 아 무조건 뽑아주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약진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의 이제 돌풍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호남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제 추격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그냥 겸손하게 할 생각입니다.
4: TK 외에도 뭔가 지금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에 국민의힘 여기는 나는 가능성 있어 보인다. 어디 꼽으시겠어요?
6: 아니 뭐 영남권은 전부 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강원도 뭐 서울 그리고 이제 충청권 전부 다 지금 빠르게 이제 그 이제 경합적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상 이제 어떠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인데 그 맨 처음에는 20% 뭐 30% 막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공표를 이제 못 하니까 그런 방향성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여당 압승이다 다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다가올수록 이제 요동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5: 뭐 선거라는 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 불러내기 게임인 것 같고요. 한국에 이제 우리 정당 일체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고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당을 찍는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0: 나쁜 의미로 한국의 지역주의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념, 소득, 학력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지정당이 잘 안 바뀌어요. 다만 이제 정치적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라든가 윤호개인이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아, 나 투표를 안 가야지. 나 투표하러 가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 요즘 뭐 스타벅스 가는 거 부끄러워하듯이 그런 느낌으로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투표하러 간다면 원래 찍던 대로 찍는다. 그 생각 때문에 뭐 결국은 따라 붙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전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1: 그러시군요. 그 아까 언급하셨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치도 못했던 전북이 격전지로 꼽히게 돼서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전북 관전 포인트는 뭐로 꼽으시겠어요?
0: 아무 결과죠. 결과와 그다음에 이 공천 과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1: 그러니까요. 이 결과에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당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 뭐 파장 이거를 다들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그렇죠. 그것과 예.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연결해서 보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남들과 다른 좀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1: 예.
0: 아니 왜 지방선거에 이렇게 중앙정치가 맨날 공천 개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럼 이 지역의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0: 아니요.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예. 게 아니라 한국 정치는 지방선거 공천을 중앙당이 다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적합한가? 우리 사실 지방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민생과 경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전부 다 이슈도 중앙정치 이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내란 청산하자. 또 한쪽에서는 보수를 살려달라. 아니 지역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보수를 왜 살려줍니까? 지역민들이 사는 게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지방정치를 이용하려고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으로서 12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연동돼 버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지선이니까 행정력이 최우선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약간 정치 구도화되고
0: 있어요. 지방 삶의 정치를 잘 돌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중앙정치의 그 정쟁이 돼버렸어요. 이게 좀 슬퍼요.
2: 저는 이제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정청래 심판론이죠. 그 전북과 이제 부산 북구 갑은 이제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직접적인 공천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선거의 승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정청래 이제 공천에 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부동창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여야 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지방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중앙 이슈에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교정하고 싶은 것은 그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중앙당이 공천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하게 광역자치단체 정도만 중앙당이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당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 같은 경우 중앙에서 하는 이유는 각 지역구별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이해관계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앙당이 관리하는 것이지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0: 제가 명색이,
2: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제가 명색이 이제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1: 예.
0: 30년째 이제 지방분권운동도 해왔는데요. 지방자치가 한 2010년대까지 쫙 이제 발전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다가 그 뒤로 더 발전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당이 출마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걸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이제 공천만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민생, 경제, 뭐 풀뿌리 이런 거에 교육받은 적은 없고요. 중앙정치에서 싸우는 것만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게 다 한 거예요. 그걸 지방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경제적 황폐화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2: 기본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행보가 보수 결집에는 분명한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은 정말 국민의힘 너무 싸운다. 그리고 통합하지 못한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나 이번에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 하나 된 목소리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툼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내주는 목소리 전반전에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했다면 후반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 나와서 해주는 목소리가 당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지자나 당원들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0: 다고 보고 있고 투표를 하지 않으러 갈 사람들 네. 이분들에게 분명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이라도 그리고 많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동의하세요?
2: 전략적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을 했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탄핵당하지 않은 대통령도 이렇게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도 퇴임하고 난 뒤에 선거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잖아요. 부적절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야를 한번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의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재임 동안은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끝났으면은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건데 특정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러 나간다. 이게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옆에서 그 잘못 모시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0: 저는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맞는 말씀을 응당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어 대변인 논평 링크 걸고 정책위 의장 그 말 이제 기사 논평 걸고 그리고 당대표 말 논평 걸면서 거기다가 막 댓글 달듯이 SNS에 글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아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열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현재 상황까지 저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부터 먼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이제
2: 대통령이 그냥 원래 가기로 했던 행보하시는 건데
0: 가기로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SNS에 굳이 그 사람의 글을 직접적으로 링크까지 걸어가면서 이름까지 지목을 하면서 공격하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냐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떠한 대통령이든 그렇게 했다면 민주당에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 이런 것 같아요.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싶은 생각은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 보여온 몇 년의 행보가 정파적으로 올바른 보수의 입장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자성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0: 전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 링크를 걸면서 그렇게까지 때리는 겁니까 도대체.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1: 지금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연 이틀 부산 경남을 찾아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동의하세요?
2: 그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원래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른바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그래도 양대축을 만들려면 부울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사실은 광주, 전남, 대구, 경북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선거철이기 때문에 특별히 간다라고는 저는 뭐 보지 않습니다.
0: 저는 뭐 저희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바로 직전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대통령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왼팔 오른팔인 전재수와 이제 하정우 이제 후보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 두 분들 굉장히 이제 달라붙고 그리고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맨 처음에 여유 있게 낙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곁에 뒀던 하정우, 전재수 이런 분들이 낙선하는 게 이제 정권의 타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비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를 하지 않았을까. 굳이 부산을 갈 거였다면 일주일 뒤에 가면 뭐 큰일 납니까? 뭐 20일 뒤에 가면 큰일 납니까? 굳이 이 시점에 왜 갔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오기 직전에.
1: 뭐 이 상황을 두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뭐 20여 차례 지역 민생 토론회 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소환이 된 것 같더라고요.
0: 다른 방송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길래 제가 그랬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따라하지 말아야지 왜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2: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그렇게 협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을 것

0: 나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수준으로 다른 대통령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그 당시 했던 비판 뭐 이재명 뭐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그리고 그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0: 아니 그 예. 비판의 강도와 예. 그다음에 그 저는 대통령이 선거철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걸 가지고 정책적 성과를 냈느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할 생각은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철에 어디 그런 행보를 했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성과를 냈을 거예요. 윤석열은 그냥 간 거잖아요. 진짜. 그래 윤석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1: 비교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예. 평가하실 건 아니고요. 저희는 다 전혀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요.
2: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행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양옆에 박형준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민식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잡히는 사진 그리고 시장에서 또 환호받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구 갑 판세에 영향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0: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건강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이렇게 모시고 나온 거는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도움 되니까 모시고 온 거거든요. 정용욱 대표 입장에서 북구갑에서 한동훈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민식 후보에게 1% 2%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떨어지면 이제 하정우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떨어뜨리는데 모든 걸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민식 후보가 그 지금 약간 좀 어려움에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가지고 당선되는 게 목표지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장동혁 대표 모두가 동원해서 한동훈 대표 떨어뜨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겠습니까? 공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당연히 목표인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선거인 것이지 전혀 뭐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던가 뭐 그러한 전략적 판단은 전혀 아닙니다.
2: 네, 결과론적으로
0: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같은 진영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아니, 있는 건데
0: 상황은 같은 거예요. 네. 같이 해석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니까 어쨌든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건 이제 저하고 이제 위원장님 아전인수로 아는 거지.
1: 근데 이게 재밌는 게
0: 열심히 해주세요.
1: 그 박근혜 대통령의 출연을 갖다가 네. 민주당에서 네. 전부 다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산에서만큼은 이상하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0: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게 네. 가치와 명분도 있고 네.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또 장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2: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강원도 지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전국 유세에 나선 모습인데 그러니까 영남권 외에 전체 판세로 봤을 때 이 박근혜 효과가 어디까지인가 역풍은 없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1: 역풍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더 많겠죠. 예를 들어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누구를 지지한다 아니면 누구를 도와준다 해서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바꿔가지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뽑겠다 할 사람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투표 포기 현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뭐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퇴행이죠. 사실 탄핵당했고 국정농단 예. 사건을 겪었던 대통령을 불러내서 선거에 요만큼 도움이 되니까 하겠다는 정치 행태 자체가 퇴행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야기에도 사실은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 그럼 어차피 그 당 찍을 사람들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타인을 설득하고 무당파 중도적인 사람들을 소통하고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 나이 수준에서 기억하는 한 선거의 여왕은 아니고 왕은 YSDJ밖에 없었습니다. 아. YSDJ 정도 되면은 정말 그 군사독재 정권과 싸워가면서 네. 설득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진영 내에 그냥 뭐 소소한 결집 효과 정도였지 우리가 선거 여왕이라고 붙이는 것은 그냥 그 언론에서 만들어진 그냥 경주마식 보도에 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런데 이게 아까, 예.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 민주당 분들이 계속 퇴행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뭐 꼭 무슨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정초

0: 후보로가 나오는 걸 가지고 퇴행이라고 합니까? 후배를 위해서 돕는 게 저는 퇴행이라고 보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 원로들 지원 유세 많이 갑니다. 그럼 그게 다 퇴행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1: 알겠습니다. 봅니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한 언론사 단독 보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 토요일에 부산을 찾는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요. 박형준 후보가 뭐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 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5: 그 저도 이제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저희 예. 쪽에서 보통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이 어디 지원 유세를 갈 때는 그 최종적으로 당일날 확정이 될 때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박형준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친분이 있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돌고 있다 보니 아 여기도 와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그 굉장히 박빙이다, 뭐 경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그만 이제 힘이라도 보탠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오히려 큰 효과로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거라는 게 고향의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당연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후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황 날짜 가실지 안 가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선거가 참 인간을 황폐하게도 만들지만 네. 인간이 가진 수많은 가면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3: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 그렇죠. 네. 이분이 옛날 이른바 이제 친박 친이 피터지게 싸울 때 친이 대변인 아닙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엄청난 공격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제가 알기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아마 반대쪽에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른미래당도 가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또 선거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니까 옆에 딱 붙어 있고
3: 어제 투샷이 좀 네?
6: 그렇게 하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고 저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부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개인적인 특수관계니까 이게 정파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뭐 부산에 오라고 했는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건지 측근인 유영아 뭐 의원이 가자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모습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뭐 이제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다는 건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고 그리고 지도부도 연일 찾고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부산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보세요?
6: 박형준 시장이 가진 다양한 가면의 힘이라고 봅니다.
3: 어떻게 아니,
5: 그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제 박형준 시장을 때리고 싶긴 하겠지만 그렇게 치면 뭐 전재수의 가면도 만만치 않다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형준 시장이 이제 평가를 받는다면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했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지지 유세 오고 말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는 민주당에서 과민 반응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이 실종되고 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지원 유세를 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 아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내의 그러한 통합적 행보들을 갖다가 그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차라리 부산에 어디 뭐 해운대를 갔더니 박형준 시장이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게 과연 맞냐. 시민들이 평가를 해달라. 이래버리고 민주당이 특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 정책적인 문제제기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거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원인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 안 하지. 그렇잖아요. 오니까 그게 이슈가 된 거고.
5: 아니 갈 때마다 비판하니까.
6: 안 오면 더 좋아요. 안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유치 실패했는 거 뭐 LCT 비판할 거 오히려 더 많아요.
3: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민식 후보가 기장 시장을 방문한 같은 시각에 한동훈 후보가 북구 가면서 홀로 이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징역 30년 보수의 상처를 줬다 뭐 이렇게 직격을 했잖아요. 그 둘 사이의 설전이 어제 굉장히 수위를 넘나드는 느낌이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6: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역사와 논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분이 뭐 윤석열 탄핵에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구형한 거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빠지는데 기가 찬 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같이 밥상을 받았어. 그런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밥상을 갖다 줬겠죠. 아들은 거기서 같이 밥 안 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들 밥상인 거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밥 안 먹었대. 이건 아버지 밥상일 뿐이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정확한 워딩은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맞받았고 그 SNS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5: 그분의 삶을 존중한다라고 또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말인데 그 이겁니다. 저도 아니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과했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맞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는 건 맞지 않고 박민식 후보가 그걸 갖다 지적했었을 때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그걸로부터 떳떳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민식 후보를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면 돼요.
3: 30년 구형 관련해서
5: 네, 그걸 예. 근데 고발은 못하고 아니다라고 이상한 애매한 모호한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혐의가 없다면 본인이 무고로 받던지 하겠죠.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입장이 변했으면 아 내가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하고 담백하잖아요. 근데 아 그때는 저는 애매모호하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눈구랭이 이렇게 넘어가듯이 하면은 저는 그러한 모습들은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후보도 지도자로서 이제 꿈을 꾸시는 분인데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행보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6: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3: 그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을 찍으면 하정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박민식 후보가 한 후보야말로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보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수의 심장부에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설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박민식을 찍으면 하정우가 된다? 뭐 이 얘기 어떻게 보세요?
6: 아니, 박민식을 찍으면 박민식이 되죠. 박민식이 있고 한동훈 표를 다 갖고 오면 되죠.
3: 아 예.
5: 저희 지역도 슬로건이 그거예요. 박민식을 찍으면 박민식이 됩니다. 박민식 화이팅.
3: 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얘기를 좀 보면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기존의 조사만 언급이 가능한데 이제 북갑은 여주가 워낙 많이 나와서 특정 조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추이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있고요. 하정우 한동훈 상당히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 판세처럼 뭐 2강 1중.
3: 그렇죠.
6: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부산 구포를 좀 잘 압니다.
3: 예.
6: 예. 거기에 제가 단골 호프집도 있었고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안 먹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게이 시장이 좀 유명했어요.
3: 네.
6: 그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 하고 전재수 의원이 그걸 없앴어요. 예. 없앴고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그게 이제 낙동강변인데 내수면 마리나로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옛날에 도와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이 해볼 만한 곳이에요. 첫 번째 밑에 이제 사상공단, 녹상공단이라는 공단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공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호남 원적자들이 또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한 40% 정도 득표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전재수 후보의 개인기가 더해져서 전재수 후보가 50%를 넘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웬만하면 하정우 후보가 한 40% 정도 득표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곳이다. 그래서 그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여론이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박민식 후보도 여기에서 토박이고 오랫동안 보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선거운동 방식과 예.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하는 공중전 여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 결국에는 이제 인물론보다는 조직세가 결론을 지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5: 지역선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전재수 후보하고 2승 2패 전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대표자로서 선출이 된 경험이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막상 이제 선거에 가게 될 경우 바닥을 소위 말하는 훑고 다니는 그러한 후보들이 결국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결과들이 기존에 있던 특히 선거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 종로 선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적인 예로 공중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당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당의 후보라는 점이 투표소에 갔었을 때는 아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그때는 이제 무소속 한동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을 보게 될 것이고 민주당 하정우를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의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박민식 후보 또한 진짜 해볼 만하고 박빙의 선거를 실제로 까보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2강 1중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전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약간의 차이 가지고 아 누가 이기니 뭐니 이거는 저는 정말 바닥을 아는 선거를 하는 분들은 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 알 겁니다.
3: 그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의 좀 높은 그 국정 평가세를 본인의 지지율로 잘 흡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구도적인 그런 장점도 좀 제대로 잘 못 챙기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절박할 텐데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6: 이제 뭐 하정우 후보가 정치를 안 해봤고 선거를 안 해봤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해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중앙언론에 잘 안 보였잖아요.
3: 네.
6: 그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다지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또 이게 어쨌든 대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중앙언론의 노출빈도 다시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연결되는 이 감정적 고리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5: 제가 하정우 후보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예. 하정우 후보 공보자료집을 보면은 하정우 후보 얼굴이 후기. 없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자기의 선거를 자기 이름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너무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하위 개념의 파트너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아니에요. 하정우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 거기 때문에 좀 오빠 논란, 뭐 손탈탈 논란이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브랜드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지 전재수, 이재명의 이름에 기대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에게도 득될 게 없고 앞으로 정치에도 득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의 브랜드를 좀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 감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예. 하정우 박민식 맞짱 토론 이런 거 어떻습니까?
5: 너무 좋죠. 네.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6: 네. 그 캠프에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예.
5: 제안이 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네.
3: 연달아서 지금 하정우 후보가 전화 인터뷰 그리고 공개적으로 좀 언론 접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두고 또 비판적인 시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언론 접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 왜냐하면 하정우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하정우라는 상품은 무엇인가라는 이 폴리티컬 아이덴티티

0: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 잠시 뒤에 부산 MBC에서 부산 북구가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고 오후에는 전재수 시장 후보와 하종 후보가 함께 합동 유세전에 나섰는데 자 어떤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 같다. 뭐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요. 상대당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상대당이니까는 더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두 분이서 정말로 브로맨스를 갖고 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후보다라는 인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런 장면으로 보일 것이다. 네, 예.
0: 심판도 좋은 심판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고 오히려 저는 부산 선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의 네. 가면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장은 전재수 찍고 지역구는 한동훈 찍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죠?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심정적으로 박민식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도 저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2: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니 어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유세장에서 손 같이 들었다고 말씀하셔놓고 뭘 안 좋아합니까? 원팀인데요.
0: 그 내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2: 아, 내면 원팀이라니까요.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두 다 모여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오늘 그러면 어떤 발언 나와야 돼요? 하종 후보.
0: 하종 후보는 뭐 AI 관련돼 가지고 부산 전체를 잘 살게 하겠다. 내가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한 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2: 제가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리면 하정훈 후보가 전재수 그리고 이재명 이 두 분의 워딩을 2회까지만 제안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그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정말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박민식 후보가 네. 우리 하정 후보 많이 공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하정 후보도 좀 박민식 후보를 맞습니다. 좀 많이 네네.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공격을 많이 하시는
0: 그러니까요.
2: 것 같아요.
0: 아,
1: 서로 이렇게 호흡이 잘 맞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이제 단일화로는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제 경남은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당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인데 이제 단일화 진통을 겪던 울산시장 여기가 이제 단일화 일정이 재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결론이 날 텐데 단일화에 성공하면 이제 여당이 안정적으로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는 사실은 다양한 이익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흩어져 있으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대하고 이제 연합하는 거거든요. 다만 연대의 대상이 부정선거론자라든가 내란에 찬성하는 이른바 체제 밖에 있는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다양하게 연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리고 같이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또 재집권하고 한국 정치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진보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까지도 연대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1: 오늘 오후까지 어쨌든 단일화 이 일정에는 어떤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0: 근데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행히 그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2: 저는 뭐 체제 부정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보당하고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제 체제 부정 세력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희동 후보도 이제 1시 반에 단일화에 대한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입장을 좀 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범여권 단일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이제 격한 곳이 이제 평택을 아닙니까?
1: 예.
2: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출신들이 민주당 후보를 때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야 이게 범여권이 과연 단일화하고 있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거는 장밋빛의 저는 그림이라고 봐요. 일부 지역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하고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너무나도 격렬하다. 그래서 조국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민주당 후보를 갖다 때리는데 국민의힘이 타이밍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때리고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1: 자, 평택을은 잠시 뒤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그 울산시장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범보수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 여기는 이제 단일화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2: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네. 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제 우리의 색깔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가 원칙이고요. 네.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밤 12시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러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여권 이제 단일화가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
2: 그때는 이제 빠르게 어떠한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평택 얘기도 했지만 어느 지역에서 특정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선거 국면이 급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1: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라서
2: 그러니까
1: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
2: 밤 10시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 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박맹우 후보는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죠. 그분은.
1: 그렇죠. 예. 그런
0: 언급은
1: 없었죠.
0: 네.
1: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박맹우 후보 측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 건가. 그래도 뭐 끝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2: 제가
1: 하세요.
2: 제가 모든 후보들이 0% 시작해서 100%까지 되는 기적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말을 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말고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 평택을 재선거 여기도 단일화가 변수인데 이제 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 대변인께서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사전에 이제 교감이 있었다라고 어제 이제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고.
1: 그러니까 만났다. 둘이 예.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만났다. 그걸 서로가 인정은 했는데 그 안에서 나눴던 내용이 별로 이렇게 합의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2: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 입에서 들은 게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불과 두 시간여 있으면 유이동 후보의 그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요. 뭐 그때 이제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평택을, 예.
0: 유이동 후보의 이제 평소에 정치 행태가 이제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부정선거론자와 연합하는 것은 명분상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 우리 이제 정치적인 위치의 거리를 따져보면은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거리보다 유이동 후보와 김용남 후보 또는 조국 후보와의 거리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체제 밖에 있는 분이에요. 부정선거로는.
1: 황교안 후보.
0: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승리를 위해서 연합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 전략적인 부분이지만 부정선거론에만큼은 분명히 저는 선을 그어야지만이 유이동 후보가 이제까지 정치에 온 것에 대한 명분이 산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근데 명분이긴 한데 지금 유이동 후보의 분위기를 보면 좀 아쉬워하는 그런 입장을 황교안 후보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의 지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 땅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대법체라는 돈 문제 그리고 폭행 문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잡혀갈지도 모르는 후보 그리고 이미 잡혀갔다 온 조국이라는 그 후보 이 둘한테 지역을 맡길 수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어쨌든 황교안 후보는 잡혀가거나 잡혀갈 예정인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게 뭐 체제 부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유권자들이 봤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맡기고 지역의 대표자로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의 위반 여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민주당도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표를 합치면 60%가 넘는데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결국은
2: 뭐
0: 이런 거죠.
2: 뭐.
0: 유이동이 조국이냐 김용남이라는 개인보다는 현재 이 한국 정치의 흐름은 윤석열과 내랑과 그 흐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뭐라고 합니까 엉터리 보수 여기에 대해서 포션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제가 표현 드리잖아요. 멀쩡한 후보예요. 근데 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것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2: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압승을 한다고 했던 민주당한테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0: 그건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1: 그 어제 그 후보들 토론회 보셨어요? 평택을이 사실은 북갑처럼 개표 끝까지 이제 여기는 승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도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장면 주목하셨어요?
0: 뭐 토론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닙니다. 토론 잘한다고 정치 잘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뭐 정치 평론가들만 정치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조국 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어떤 네, 부분으로요?
0: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읽혀지고
1: 뭔가 급해 보였나요?
0: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0: 어떤 장면 주목하셨어요?
1: 저는 뭐
0: 김영남 후보의
1: 저는 김영남 후보의 여러 의혹들이 예. 저는 너무나도 왜냐면 이제 최소한 조국 후보는 그래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남 후보의 이제 밝혀지는 말들이나 본인의 해명과 나오는 이제 증거들이 너무나도 반대되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해명이 다 해결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로 우리가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돈이 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점에 있는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0: 그 만약에 오늘 오후에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4파전으로 가게 될까요?
2: 저는 오히려 이제 김재현 후보의 진보당 예. 결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0: 김영남 후보와
2: 아니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아. 네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0: 그만두면서 어떤
2: 그 지지표의 솔림이 어디로 갈 것인가.
0: 뭐 그냥 유권자에게 맡긴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2: 나라 뭐 기대를 해보는데 뭐 그냥 제 사적 기대일 뿐이고요.
0: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들으시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네, 육해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영성 총재 취임 뒤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6개월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2: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Day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고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관건 선거라고 맞받았습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이 시간을 끌고 있지만 중간선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1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여 2.6%로 상향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오늘까지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높아진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 다만 금융통화위원회는 6개월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 점도표에서 올해 11월에 기준금리를 최대 3.25%까지 지금보다 높게 예상한 점이 19개로 확인됐습니다. 동결은 단 2개에 불과해 앞으로 6개월 안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3: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한국은행은 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크게 높여잡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좋고 추경이 있어 국내 경제가 개선될 걸로 봤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1.8%보다 0.3%포인트 높여잡은 2.1%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로 0.5%포인트 높여잡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4: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공사장 사고에 좌담회를 열어 안전 문제를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를 관권선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5: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행안위가 주최하는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6: 서소문 고가 도로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이후 서울 강동 지원 유세에 나선 정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에 MB 어게인까지 결집한다며 진보 대결집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7: 이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세 명의 대통령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는 것을.
5: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관권선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는 관권선거를 넘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같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4: 정의용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5: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선 헌법 수호를 위한 거라 강조했습니다.
8: 민주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대통령 관련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특검법 처리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5: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과 울산, 강원, 전남, 광주를 비롯해 부산, 북구, 갑 등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0: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 계엄 전 국무회의에 관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었다는 진술은 위증죄 판단 대상이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발언했습니다.
3: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권위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했고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입니다.
2: 재판부는 또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5: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6: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사측과 노조는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7: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회사가 정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조정장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서승우 카카오 노조치 회장입니다.
6: 양측은 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차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영업이익의 10.1%를 제한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른바 RSU를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RSU도 성과급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지만 노조는 RSU와 성과급은 별도란 입장입니다. 2차 조정도 결렬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조정장을 나서면서 6월 파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파업투쟁 일정은 별도 채널을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카카오는 창립 이후 첫 파업을 맞게 됩니다.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네 곳을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노조 측은 회사와 대화의 채널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사측도 조정 이후에도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유가가 배럴당 $90 정도면 최고 가격제 종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어 글로벌 수출 5강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 수출이 140%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도 수출 증가율이 13%에서 15%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주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대상인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총 300억 원대로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사주들이 업무 차량으로 우용주점과 골프장, 호텔을 찾거나 고가 사치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 검찰이 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주가 조작 폐가망신 1호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DI동일과 NH투자증권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시세 조정을 공모한 종합병원, 대학 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이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재경선이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오후 6시 선관위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패배한 후보가 사퇴 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사퇴 표기가 된 투표용지가 출력되려면 오늘 선관위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사퇴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6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내일부터 울산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선거일은 6월 3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4개 반 54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실시간 업무 연락을 통해 투표소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7년 만에 최고치인 1.08명을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출생아 수는 1,5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1분기 울산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3명 늘었고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09%가 올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역시 0.11% 상승하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3,577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31%가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면 1분기 기업대출은 지난 분기 감소해서 1,893억 원 증가로 전환됐으며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기업대출 비중은 54.9%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동구와 북구, 중구 지역의 산업안전과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울산 동부 고용노동지청이 오늘 개청했습니다. 울산 동부지청은 관내에 조선 자동차 산업의 밀집한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교섭 안착 지원과 통합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청식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별도의 지청 신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박물관에 설치된 첨단 체험형 콘텐츠 시설인 울산 라이징 포트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인테리어 건축 부문 본상을 받았습니다. 이 라이징 포트는 5면 입체 영상 시스템과 와이어 기반 모의 장치, LED 조명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이용자에게 입체적 경험을 선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다가 저녁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0: 콘서트 늦겠다. 뜰차.
11: 뭐라는 거야?
9: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1: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9: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1: 야, 왜 안 와?
9: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9: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1: 뭐야?
9: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을 마음껏 즐기라며 시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지금 장미꽃 봉오리를 모으라.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잎도 내일이면 시들어 떨어지리니. 제철 음식을 놓치면 아쉽듯이 제철 풍경을 무심히 보내면 후회하겠죠? 늦기 전에 장미꽃잎을 많이 담아야겠습니다.

0: 이맘때 아니면 못 들을 노래 4월과 5월의 장미로 5월 마지막 목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 선생님으로 나왔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크게 히트하면서 유행했던 말이 카르페 디엠이었죠. 라틴어로 오늘 이 순간을 잡아라 혹은 즐기라 라는 뜻인데 장미가 활짝 피는 이 계절이야말로 꼭 잡고 충분히 느끼고 즐겨야 할 날들이 아닐까. 지금 혹시 장미가 주변에 보이시나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이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보내달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아, 우리 9208님께서 전 그냥 세상 사 듣는 게 좋아서 듣기만 할게요. 4242님께서 매일 손녀 하교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보고 싶은데 문장력이 없어서 마음만으로 보내요. 뭐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그냥 저는 그 용기에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써서 마치 편지 한 장 쓰듯이 그냥 보내주세요. 0670님께서 정년 퇴임하고 황혼이 오면 인생 고민들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재취업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하하. 마음 간 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는 그게 아닌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요. 잘 맞길 바라고 뭐 지금 뭐 상대는 그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 막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또 떨어지면 안 되고 약간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참 중요한데 역시 말로 하면 쉽죠. 오늘도 사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세요.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같이 제가 고민도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시나요? 사연 보내세요. 아, 사연 보내실 때 신청곡도 하나 끼워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이 시간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다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요즘 또 대청소 시즌이잖아요. 여름 옷도 꺼내고 이불도 꺼내고 수건까지 바꾸면 기분이 상쾌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타올 세트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다 드릴게요. 사연 많이 보내세요. 0841님께서 전북 완주에서 장사하면서 텃밭을 이렇게 키우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대요. 닭도 두 마리 키우는데 병아리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한 가족 같으면서도 가끔 심어놓은 풀 뜯어먹을 땐 왼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도 창밖을 보면서 나훈아의 홍시 듣고 싶어요. 틀어주실 거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아니 무슨 뭐 암탉인가요? 근데 닭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우아하게 생겼네. 진짜 근데 나 건들면 너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우리 신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릴게요. 나훈아의 홍시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고민거리 모든 마음 편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훈아의 홍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계절이 계절인지라 나들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750 하나님께서 내 자매가 구례 하동 여행 왔어요. 둘째가 계획 짜고 막내가 운전해서 어제는 구례 구경하고 오늘은 하동으로 넘어가요. 2박 3일 여행하는데 맛집 100군데 검색해서 오는 자매들 어떤가요? 서울에서만 지내다가 오랜만에 섬진강도 보고 힐링 그 자체입니다. 아, 맛집 100군데 찾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단지 그냥 그 중에서 조금 그 마음을 딱 이렇게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0555님께서 시부모님 동선의 부부 다같이 어제 안면도 펜션 왔어요. 어찌나 숙소가 좋던지요. 짐 풀어놓고 숙소 주변 바닷가 둘레길 걷고 저녁으로 소고기 전복 쭈꾸미 구워 먹고 아침으로는 전복죽에 파김치 먹었답니다. 오후 출근하러 부지런히 집에 갑니다. 이건 정말 자랑 중에 자랑이 아닌가. 너무 재밌게 노셨겠어요. 아우, 얼마나 맛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좋았을까. 근데 오늘 오후에 출근하러 가신다고요? 와, 대단하시네. 그래도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3529님께서 어제는 아내와 함께 문경처가 나들이 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가끔 나들이 다녀옵니다. 아내가 주운 다슬기로 다슬기 전 다슬기 국 만들어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아내의 노력이 가슴 가득 느껴졌던 점심 시간이었어요. 물론이죠. 아내분이 해주는 음식은 뭐 다 맛있게 드셔야겠죠. 네, 우리 남편분 우리 3529님 우리 0423님께서 노래까지 신청해 주셨는데 외근 나왔다가 대기 중에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 지치네요. 더위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서 신청합니다 하면서 평행선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노래 들으면 조금은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아 여름 아직 아닌가요? 네, 그냥 이 무더운 날씨 조금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희옥의 평행선 오늘은 허찬미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라디오 손트라에서 한잔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손태진입니다.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신청곡도 같이 듣고 있어요.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아주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손트라 듣고 계시는 분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1769님께서 여기는 청주 오송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텃밭에 심은 고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에 물 주고 있습니다. 우리 4849님 여주 산대 텃밭에서 열무 뽑아 물김치 담갔더니 맛있게 익었어요. 국수 삶아서 열무김치 챙겨 친구네 카페로 출발합니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리래.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그 얼음 동동 이렇게 띄워가지고 아 진짜 맛있겠다. 5701님께서 제주 감귤 하우스에서 남편이랑 다정하게 순 다듬고 있어요. 한여름 무더위처럼 숨이 헉헉거립니다. 그래도 태진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그냥저냥 무탈이 하루 보냅니다. 많이 많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차분한 목소리요? 네 제가 좀 차분하죠. 네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안 그래도 오늘 덥잖아요. 더우니까 좀 편하게 가시죠. 우리 0624님께서 70대 에어로폰 강사예요. 어르신들 복지관에 에어로폰 수업 가고 있어요. 소리새 5월의 편지 신청합니다. 네. 더 이상 그 차분한 말투는 안 되겠고 근데 그 이 에어로폰 강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마치 우리가 플루처럼 아니면 피리처럼 입에다가 대고 부는 듯한 목관악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야 이게 디지털로 돼 있다고요? 그 에어로폰 자체를 제가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이게 색소폰 운지법으로 막 수백 가지의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전자 색소폰이라고 합니다. 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등 정말 많은 소리들이 나는데 이야 이거는 저도 한번 좀 알아볼까요? 한번 배워볼까요? 이러면 언제 뭐 공연 때 싹 하면 되게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소리새 5월의 편지.

소리새 5월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80055님께서 어제 9살 손자랑 시골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술래잡기 했어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제 나이 70입니다. 아니 9살 손자랑 술래잡기? 이거는 과합니다. 예,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다음날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병원 놀이,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놀이, 예, 그런 소꿉놀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우리 80055님도 손자가 뛰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이제 덩달아서 그냥 뭐 내 몸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좋아서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길. 우리 2533님은 9월에 며느리 생일이 있어서 반지해주고 싶어서 점심시간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지를 고를지 마음이 설렙니다. 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뭐 내가 그냥 선물을 샀다, 내가 골랐다 이래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분께서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일로 와. 사고 싶은 반지 한번 사봐.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거 그냥 한번 껴봐. 뭐 입어봐. 뭐가 됐든. 진짜 이거는 시어머니신지 시아버지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멋지네요. 네. 며느리가 얼마나 아니야. 이 정도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사준다는 거에 대한 아니요 막 어려움과 막 이런 건 없을 것 같지 않고 이미 너무 친한데 이런 게 다 가능한 그런 너무 예쁜 가정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5277님께서 오늘은 능곡동 친정에 왔습니다. 엄마가 내일 척추수술 앞두고 입원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입원 전 엄마와 마지막 손틀어 듣고 있어요. 큰 수술 앞두고 마취해서 못 깰까봐 잔뜩 겁먹어 계신 엄마에게 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강진의 붓 신청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수술 잘 끝나서 금방 이제 우리 다 같이 손틀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엄마가 좋아하는 강진의 붓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좋아하시는 노래 들으면서 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부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요. 4075님께서 오늘도 덥네요. 울 신랑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직업은 굴삭기 운전합니다. 있을 때 잘해 신청이요. 아, 이거는 힘내라고 전화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좋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염유리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우리 목요일은 남자 박구윤 씨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0: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와 함께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을 보강할 최적의 공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둥 철근 누락을 보강할 방안의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기둥 구조 성능을 따져 지진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한지 살피고 기둥을 보강할 최적의 공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강 공사 중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열차 진동이 보강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최승우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내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집행부를 반도체 DS 부문과 분리해 확대하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노조 공지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비반도체 DX 부분 전담 집행부를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려 DS 부분과 분리 운영하는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고 DX 부문 조합원 요구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운드리 등 DS 부문 내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 대해서는 경영 현황을 파악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비전을 회사가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어제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후 7시 반부터 8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렬로 카카오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일의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해 일단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지난 2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높였습니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주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대상인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총 300억 원대로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사주들이 업무 차량으로 유흥주점과 골프장, 호텔을 찾거나 고가 사치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4288님께서 목요일 코너 신선합니다. 박구윤 씨 라이브와 전화 만남 인터뷰하는 분들의 진솔함이 어우러져 즐겁네요 라고 코너 거의 뭐 분석을 해주셨는데 4288님 손트라 코너 평론가로 제가 오늘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신선한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아 근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코너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 트로트 잘 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 다 모르겠고 그냥 전화 연결 한번 라디오와 함께 해보고 싶다. 손태진, 박구윤과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 하시면 참여라고 써서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박구윤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0: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5: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4: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치 노래 퀴즈.
5: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4: 밥 먹고 노곤노곤 할 때 갑자기 이 목소리가 들린다.
5: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4: 잠이 달아나는 목소리 충곤증 치료제 우리 박근 씨와 함께합니다.
5: 나의 사랑은 손틀아뿐이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야, 태진 씨 진짜 종횡무진 바쁘신데. 아유,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4: 체력 관리요? 예.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 없고. 예. 잠만 잘 자면 되는 것 같아요.
5: 잠이 보약입니다. 정말
4: 잠이 진짜 중요해요.
5: 그러니까 잠을 또 이제 어느 날은 한 8시간 딱 잘 때가 있어요. 네. 그럼 하루가 또 너무 편하게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4: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네. 게 진짜 큰 행운이네요.
5: 맞아요.
4: 그게 온다는 게.
5: 저는 잠이 그렇게 길게 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잘 못 자요.
4: 그러니까 제 아는 네. 친구도 비슷한데 네. 진짜 잠을 많이 못 잔대요. 깊게 못 잔대요.
5: 네. 근데 깊게 자는 게 정말 숙면이 정말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
4: 이야, 예. 아이, 그 정도면 너무 다행이고 뭐 저도 앞으로 많이 많이 숙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좋습니다.
4: 아 근데 요새 예. 또 뭐 인별그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지만 네. 아니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또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5: 네.
4: 그 댄스 버전.
5: 맞아.
4: 아, 이걸로 에어로빅을 하더라고요.
5: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아 김혜선 씨. 진짜 아니 이 애절한 발라드 곡이 댄스로 나왔는데 이 에어로빅 라인 댄스에서 정말 열풍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댄스 버전으로 편곡을 다시 해서 다시 노래를 해서 네. 다시 마스터링까지 해서 다시 하면 어쩔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부랴부랴 준비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4: 아니 계셔서. 근데 저는 그 댄스 네. 버전 그 EDM 약간 버전이 네. 그 행사용 버전이라고 치죠. 네.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5: 네.
4: 아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 발라드
5: 네.
4: 그냥 그 원곡 자체는 첫눈에 어떻게
5: 반해버린 사람아
4: 이탁 이 정도인데
5: 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운명 중에 나의 사람아
4: 진짜 이게 전혀 어색하지 예. 않고 이제
5: 엄청 노래가 빠른데도 그래도 이제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신나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4: 그러니까요. 우리 김혜선 씨께서 네. 그 점핑 머신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막 통통 튀면서 하는 건데
5: 네. 우리 태진 씨도 꽃 있죠? 꽃.
4: 꽃.
5: 네. 그걸 좀 애절하고 슬픈 사연이 많은 이건데 발라드로 좀 부를 수 있어요?
4: 아 그래요?
5: 네.
4: 그 원래는 네가 꽃이라면 이건데 그렇죠. 이거 애절하게요?
5: 네.
4: 네가 꽃이라면 너는 장미꽃이지 아니 장미꽃보다 네가 천배는 예뻐.
5: 아, 다 되네. 다 아니, 해, 다 해.
4: 아, 모르겠다.
5: 전 대신 다 한다.
4: 아니야, 빨리 시작해요. 우리 함께하는 네.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5: 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4: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5: 네.
4: 그리고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그 두 분이 동시에 알아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어서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5: 네. 연습 퀴즈 나갑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4: 아하. 아, 그때 약간 늦었지만
5: 네.
4: 아 그래도 성공했던 사례
5: 네.
4: 찍고 아하 막 이랬는데 만약에 근데 이렇게 네. 뒷부분을 부른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
5: 맞아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걸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4: 아 홀로
5: 아 눈 어디 보면 안 보여.
4: 아, 그 정도예요?
5: 아.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기술 감독님이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4: 이거를 예. 확실하게 그냥 가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오늘

0: 오늘은 돌격 우리 감독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1: 아, 우리 돌격 앞으로.
0: 아, 좋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문제는 총 3개. 틀리면 바로 오토 굿바이 전화가 끊기는 점. 여러분 너무 잘하실 텐데요. 선물은 푸짐합니다.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1: 한국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 세트까지 받고.
0: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잡곡의 타월 세트까지 받고.
1: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잡곡, 타월의 진공 쌀떡까지 다
0: 받고. 퍼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저희 그 신청 받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많았지만 네. 전 너무 궁금하실까봐 이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 말을 댄스 버전으로 어떻게 했을지 우리 박서진의 노래 바로 갑니다.

0: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댄스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나게 흔드셨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박구윤의 지구촌 속담 타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 아, 정말요?
1: 네. 오늘은 좀 어렵지만 아랍어 속담을 한번 알아보도록
0: 알아보요?
1: 하겠습니다.
0: 알아보요?
1: 예, 우리 저 돌격 감독님 에코 플리즈.
0: 네.
1: 알 야드 알 와헤다라 투사픽.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 역시 혼자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두 분의 호흡. 야, 두 분이 동시에 성공해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0: 예. 아니, 너무 웃겼어요.
1: 투사픽.
0: 어, 예. 그냥 네. 진짜 딱 그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있어서 너무 그 약간 있잖아요. 예. 약간 예. 중동, 약간 예. 좀 그쪽에 막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아. 자, 우리 바로 한 분이라도 그냥 누군가가 예. 틀리면 오토 굿바이니까 예. 정말 다 완전 집중 하면서 예. 우리 바로 첫 번째 커플의 첫 번째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얼마 사시는 누구세요?
2: 아~ 네네, 안녕하세요. 선수라님. 인생은 해피하게 양평에 살고 있는 57세 김문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0: 인생은 해피하게.
1: 야, 좋습니다.
2: 인생은 해피하게.
1: 예, 아니, 뭐 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2: 아, 택배 분류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0: 있어요.
1: 아, 그러세요?
2: 아, 정말요?
1: 아, 일한 지 얼마 되셨나요?
0: 아, 4년 5년 돼갑니다.
1: 아이고.
2: 와, 4년이요?
1: 날이 더워가지고 고생 많으실 텐데.
0: 아, 그 정도는 수고해야죠.
1: 아이고. 이야. 그나저나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트로트를 좋아하셨다고요?
0: 네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나신 전에.
1: 네.
0: 나훈아님의 홍시 즐겨 들으셨습니다.
2: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1: 야. 이거를 우리 김문희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0: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1: 이야. 아이고, 또 저희랑 또 같은 키로 남자 키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도 저음이 풍부하셨습니다.
2: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우리 네. 문희님이 딱 이 노래 부르시는데
1: 네.
2: 그냥 그 안에 약간 조금 그리움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2: 좀 그랬어요. 아니 이 노래 들으시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0: 네, 그 저희 그 집에 엄마 집. 그 홍시나무가 있어요. 큰 거.
1: 네네.
0: 그 열 때면 아버지 엄마가 아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네요.
1: 아이고. 그럼 이렇게 전화 연결 되신 김에
2: 네.
1: 우리 저 어머니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엄마,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문이 잘 지켜보고 계시죠? 늘 언제나 씩씩하고 당차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월드 해피하게 아무 모르는 사람 둘이 도전했으니까 하늘 지켜봐 주세요.
1: 아이고. 아니 태진 씨 봐요. 씩씩한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2: 아.
1: 이 찡찡한 게 있네.
2: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1: 아.
2: 저 멀리서 네. 지금 같이 따라 부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아 오늘 따라 부를 겁니다. 오늘 네. 좋은 기운
1: 네.
2: 기대해 보면서 우리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1: 자 저희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3: 예, 충남 홍성의 이승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충남 네. 홍성. 이야.
1: 아니, 어떤 네. 일 하세요, 혹시?
3: 아, 식당 하고 있네요.
2: 아, 식당이요?
1: 식당 여러 식당이 있을 텐데, 식당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저희 집은 한정식 전문이고요.
1: 와, 네. 맛있겠다.
3: 예, 저기 돌솥밥에 뭐, 더덕구이,
1: 아우.
3: 도토리묵,
1: 아우.
3: 산채로에서 나가는 거 하고 있습니다.
2: 아 한정식이네요.
1: 아우 맛있겠어요. 네네.
2: 아니 그 잠깐만 어느 쪽이죠? 어 이름이 뭐예요?
3: 아 그때 그 집이라고요.
1: 홍성의 그때 그 집이라는 네. 한정식 그 집인데 아니 가게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 한 20년 됐네요.
1: 아이고 우리 가게에 우리 가게만의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3: 저희 집 그때 그 집이 저희 아버님이 만든 명칭이고요.
2: 네.
3: 원래 수덕사에서 하던 거였는데
1: 예예예. 예, 예.
3: 수덕사는 지금 없어졌고
1: 네.
3: 지금 홍성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받아서.
2: 아.
1: 그럼 어떤 분과 같이 하세요?
3: 아, 저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내분과. 아,
3: 네. 요리사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지금 딱 네. 이제 그때 네. 그 집을 지금 딱 검색했는데 네. 지금 어허. 보니까
1: 나오나요?
2: 아 나오고 반찬도 많고
1: 아유.
2: 그 무엇보다 저는 이 딱 지금 된장찌개가 이게 토속 그 약간 된장찌개 약간 되게
3: 진해서 예,
1: 구수하게 아~ 아우 맛있겠다.
2: 이거 향 진한데
1: 아이고 저희가 아, 지금 예 우리 모든 제작진과 장소를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우리 아내분이 한 20년 뭐 가까이 같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3: 그렇죠.
1: 아이고
2: 그래도 네. 옆에서 물론 가족끼리 같이 일하는 게 생각보다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엄청 큰 힘이 될 때가 많은데
1: 맞습니다.
2: 원래
3: 평소 힘이 되죠.
2: 아니 옆에서. 근데 평소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3: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1: 그러면 여기서
2: 그렇죠.
1: 한번 해보세요.
2: 여기서
1: 예.
2: 한번
1: 예,
2: 저희가... 아내에게 한마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 BGM 깔아드리겠습니다. 갑니다.
3: 이춘재 여사,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즐겁게 살아가 보자고. 사랑해.
2: 아,
1: 진심이 느껴집니다.
2: 진짜 오랜만에 남편분께서 한마디 하면서 사랑해로 끝나는 거 오랜만이에요.
1: 아니 우리 태진 씨
2: 나오기 쉽지 않아요.
1: 태진 씨 이거 맞출 것 같아.
2: 어떤 거요?
1: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이.
2: 공통점이요?
1: 어떤 거예요?
2: 아, 둘 다 되게 근데 되게 해피하네요.
1: 해피 맞습니다.
2: 해피.
1: 우리 해피한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2: 우리 해피 바이러스 두 분 인사 나누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오늘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 우리 노래 퀴즈 하기 전에 두 분의 케미를 알아보는 밸런스 게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치, 네. 큐.
3: 나는 오늘 커피를 마셨다, 안 마셨다. 하나, 둘, 셋.
0: 안 마셨다.
2: 나는 잠잘 때 휴대폰을 충전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0: 한다.
3: 나의 김치 취향, 겉절이, 묵은지. 하나, 둘, 셋.
0: 겉절이.
2: 아우, 맛있겠다.
3: 아. 아, 근데 두 분의 대답하는 호흡이 속도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예, 좋습니다.
3: 네, 이게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딱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딱 맞춰서 같이 노래를 이어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자, 너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조금 여유롭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시겠죠?
2: 저희가 앞부분을 부르면 뒷부분을 동시에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3: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0: 차차차

0: 잘못해서 이게...
1: 아 빨간을 아 양평에 우리 김문희님께서 빨간을 안 하셨다고.
2: 아니 이게 아 이게 조금 약간 그 스피드 퀴즈로 돼버렸어요. 먼저 부르는 게 그래서
1: 노래를 내가 너무 급하게 불렀나? 아, 죄송하네 또. 아, 차디찬 그라스에 해야 되는데 차디찬 그라스에 했더니 그러니까,
2: 빨간
1: 홍성의 이승희님은 빨간 치고 나가셨는데 아 저희는 사실 가사를 다 불러야 정답을 인정한다는 점 아니, 사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한곡 선고에서 치킨 두 마리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우 뭐 마음은 아쉽지만 우리 그냥 가요.
2: 아 어디로 네? 가요?
1: 전유진 가요. 아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 2 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0: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 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4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구인 씨와 매주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반해. 그렇습니다. 아, 우리 첫 번째 커플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 아, 두 분 다 너무 잘했는데 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타이밍이 네. 안 맞는 게 그냥 저희가 예를 들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하면 차차차인 거 다 안 돼. 네. 이게 이상하게 퀴즈 모드가 되면 스피드 퀴즈가 돼버려요.
1: 맞아요.
0: 그래서 먼저 나와요. 야. 먼저 나오는데 그걸 좀 기다리면서 같이 네. 내 파트너가 부를 때 같이 불러주던지 네. 모르면 그냥 뭐 끝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그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아까워요. 방금도 자디찬 네. 그라스에
1: 빨간
0: 립스틱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0: 빨간을 빼버렸잖아요.
1: 빨간을 하고 들어왔으면 저희가 인정인데
0: 맞아요.
1: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0: 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네. 늦어도 그그 네. 그 가사가 맞는다면 그나마 저희가 네. 경고 주면서 이제 성공시킬 아, 네. 때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 긴박함 속에서 네. 약간 오는 약간 좀 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
1: 참 마음 착한 우리 태진 씨가 네. 아쉬워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가사를 정확하게 부르면 이렇게 쫓아오면 성공인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0: 우리 두 번째 커플 네. 모시기 전에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뇌 풀 가동 뮤직 퀴즈 박구윤 퀴즈.
1: 맞습니다. 제 노래 멜로디에 다른 노래 가사를 얹을 겁니다. 이 가사, 이 노래말을 잘 들어보시고 제목 그리고 원곡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노래일지 아주 특별하게 또
1: 네, 날이 올. 많이 덥습니다. 겨울에 많이 듣는 노래 Let It Go 있죠.
0: Let It Go.
1: 여름에는 Let It Go 아니고 뿐이고.
0: Let It Go 말고 뿐이고.
1: 뿐이고.
0: 뿐이고.
1: 김태현은 고고고.
0: Let It Go. 뿐이고.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이 노래 위에 붙여진 가사가 다른 곡의 가사입니다. 원곡 가수, 원곡 제목,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다섯 분께 커피 쿠폰 쏩니다.

0: 진짜 이거를 또 야,
1: 해냈습니다.
0: 아니 너무 잘 어울리게 또 갖다 붙이니까
1: 길 것 같아서 앞에 좀 부지런히 달렸더만 네. 뒤에가 많이 남아서 좀 여유 있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0: 아, 저는 너무 빨리 가시길래 네. 어 이거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신촌을 아무튼 완전
1: 예. 아니 신촌이 저기 홍대 옆에 신촌이거든요.
0: 아 그렇죠.
1: 무슨 군 줄 아세요?
0: 어디죠?
1: 서대문구입니다.
0: 서대문구
1: 제가 서대문구 홍보대사입니다.
0: 아.
1: 예. 자 이거는 뭐 정답에 뭐 반영이 안 되지만
0: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예. 하여튼 이 노래 지금 가사말 들으면서 어 아는데 하면서 지금 이미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1: 그렇습니다.
0: 아 뭘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송 나가는 동안에도 한번 정답 받도록 할게요. 바로 야. 오늘의 곡 박구윤 퀴즈의 노래 어떤 노래? 이 노래 뭐지?

0: 박구영 퀴즈 정답은 바로 방금 들은 노래 일기예보의 좋아좋아입니다.
1: 더블 좋아 좋아 좋아
0: 좋아 좋아
1: 좋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커플 네. 아쉽게 그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아쉽게 실패를 했거든요. 네. 과연 우리 두 번째 커플은 그걸 네.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1: 여보세요.
0: 어디 여보세요? 사시는 누구시죠?
1: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2: 안녕하세요. 전라도 나주에 사는 천미영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주요. 나주 네. 하면 또 뭐 곰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1: 그렇습니다.
2: 나주 저도 있어요.
0: 우리 미영님이 계시네요. 나주에.
1: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홍어.
0: 아, 그런가요?
1: 아주 좋아합니다.
0: 아, 나주 배는 어떤가요?
1: 마, 배도 맛있죠.
0: 배 맛있죠.
1: 예. 아니 혹시 저 어떤 일 하세요?
2: 저 미용실하고 있어요.
1: 미용실.
0: 아, 미용실이요.
1: 가게 네네. 이름 좀 공개하실 수 있어요?
2: 여우 헤어 갤러리요.
1: 여우 헤어 갤러리.
0: 갤러리.
1: 이야.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 10년 정도 됐어요.
1: 10년. 야. 10년이 지나면 뭐 장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운영하시면서 단골도 참 많으셨을 텐데.
2: 그죠. 모두 가족 같죠, 이제.
0: 아우. 아니 근데 네. 이게 딱 그 되게 또 미용실은 그냥 머리만 한 데가 아니고 약간 좀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 스트레스 풀고 막 이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2: 네. 네, 맞아요.
0: 오, 지금 딱 보니까 지금 건너편에 아파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1: 벌써 네네. 다 찾아봤어.
0: 다 찾아봤습니다.
1: 아, 그럼 우리 여우헤어 갤러리 홍보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2: 아, 그럴까요?
1: 네.
2: 네. 저희 여우헤어 갤러리는 고객님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맞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드리며 언제 방문하시든 시간과 날짜 구애 없이 내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편안한 방문이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이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니, 적어놓으셨어요, 혹시?
2: 네.
1: 이야, 아니, 보고 읽으신 느낌이 좀 들어서.
0: 아니, 근데 약간 네. 그 뭐 다양한 뭐 미용실도 많지만
1: 네네.
0: 딱 이렇게 딱 이제 동네에 딱 있는 미용실들은 네. 무조건 걸어서 지나갈 때
1: 예.
0: 다 이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TV가 안쪽에서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 TV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1: 아...
0: 혹시 그 TV도 있어요?
2: 네네.
0: 그러시구나. 그걸로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시나요?
2: 저희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0: 음악이요?
1: 그래요. 네네. 미용실에 음악이 빠지면 되나요?
0: 맞아요.
1: 아, 우리 저 천명님 저 방송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세요?
2: 저희 딸하고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네네. 오.
0: 아, 네네. 그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네, 사랑하는 김진혁, 유희진, 너희가 벌써 결혼한 지 3년인데 항상 변함없는 그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부모님께 지금처럼만 하고 너희 사이 둘 다 그 정도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길 바래. 김진혁, 유희진 사랑한다.
0: 아, 솔직히 우리 따님을 이렇게 챙기는 건 또 있지만 또 네. 사위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네. 너무 끈끈한 가족이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1: 네.
0: 오늘 그래도 좋은 소식, 좋은 추억 하나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 네,
0: 우리 원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바로 두 번째
1: 아무런 사람 나오세요.
0: 여보세요.
3: 네.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지요?
3: 부산 정원에 사는 안금숙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참여하고 싶습니다. 웬만한 노래는 자신 있습니다 하셨는데 어머,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지요.
3: 네.
0: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0: 아니 가장 젊은 날. 아,
1: 젊은 날.
0: 젊은 날.
1: 아이고.
0: 야, 아니 근데 목소리가 참 귀여우신데 신나지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2: 6학년 6반입니다.
0: 아이고.
3: 전혀 그렇게 안 들리시는데.
0: 60에 부가세 별도네.
3: 아 근데 이렇게 트로트.

0: 를 예. 좋아하시는데 또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즐겨 들으신가요?
1: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나 가사에는 좀 자신 있다. 오늘 약간 좀 그 성공할 것 같은 그 기운 얼마 되나요?
1: 100%입니다.
0: 100%
2: 좋습니다.
0: 이야.
1: 웬만한 명은 다 합니다.
2: 아니 그나저나 저기 방송 통해서 따님들한테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1: 예, 따님들이 제가 너무 혼자 사니까 외로워요.
2: 네.
1: 아. 외로운데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와주시면 좋겠고요.
0: 아. 네.
1: 또 사랑이라면은. 아빠 일찍 돌아가시는데도 자기가 장학금타면서 공부해가고 지금 교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야 너무 자랑스럽겠다.
1: 예, 결혼할 때도 제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제가 다 버리서 가고 예.
2: 예.
0: 아 진짜요? 아 근데 예. 그 따님들이 많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멀리 사나요 지금?
1: 큰 딸은 가까이 살고 네. 작은 딸은 한 30분 가면 됩니다.
0: 아 그러면 뭐 멀지, 멀지 않은 않은데.
2: 곳에 계시네요. 네.
1: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너무 외로움을 다 잘 탓으로 제가 너무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잘 타서 공황장애까지 걸렸습니다.
0: 아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트라가 매일 점심 무조건 챙겨드릴 테니까
1: 예.
0: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 예.
2: 우리 연결되신 김에 우리 딸들한테 한 말씀 좀 하실까요?
1: 예, 딸들아, 엄마가 외로우니까 자주 한 번씩 놀러 와. 전화도 매일매일 해주고 자주 놀러 와.
0: 아,
1: 사이도 잘합니다.
0: 이게 그냥 네.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투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돼요.
2: 맞아요.
0: 이렇게 한 번이라도 네. 이렇게 그거 하나가 진짜 사실 힘든데 우리 어머니가 좀 네. 용기 내서 따님들한테 얘기한 네.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 예.
0: 네. 아우 특히나 오늘 또 따님에 대한 사랑, 뭐 사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두 분 우리 인사 나눌게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3: 네, 반갑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그 중심엔 네. 뭐가 있다? 손트라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2: 자, 두 분의 케미를 맞춰볼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침 큐.
0: 1박 2일 여행 간다면 누구랑? 나 혼자, 딸이랑. 하나, 둘, 셋.
1: 딸이랑
2: 나는 탕후루를 먹어본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1: 있다 없다
0: 아 올해 들어 수박을 먹은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1: 있다 있다
0: 자 제가 급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두 분이 대답하는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네. 노래를 부르면 내가 가사를 안다고 먼저 나갔다가는 이게 사고들이 많이 나서 아는 노래여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을 부른다 그러면 약간 한 호흡 쉬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딱 이럴 때 싹 나와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2: 네. 자, 두 분 호흡을 한번 마지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아, 지금도 좋습니다. 약간 그런데
2: 이 정도 많이 붙었습니다.
0: 자,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1: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0: 오케이. 잠시만요. 예. 다음
2: 당신은

0: 내가 못 들었어요. 다른 분. 영원한 나의 동반자 한 분은 불렀는데 한 분은 다른 걸 부르긴 했죠.
1: 아.
0: 가사를 아예 다른.
1: 가사 틀렸구나.
0: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네. 두 번째가 딱 네. 틀리셨던 것 같아요.
1: 아이고 우리 뭐 제작진 분들이 귀 쫑긋해서 그러니까, 큰 스피커로 듣고 계시니까.
0: 그러니까 저희가 못 듣는 거를
1: 정확한 모니터를 하십니다. 우리 또 우리 돌격 감독님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0: 아 심지어 우리 예. 돌격 감독님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약간 네. 경고로 넘어갔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1: 아유 그래도 뭐 한 곡 성공해서 치킨 두 마리 작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0: 아 이게 뭐예요? 하여튼
1: 아 진짜 이렇게 마음 아플 때는 어디로 가요?
0: 광고!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넘어.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세금 고민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1: 오늘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신나게 달려보았고요. 박효빈 씨와 함께한 아모르 사람 둘이서 파티. 너무 아쉽게 오늘 두 커플 다 한 문제에서 끝났어요.
12: 아쉽습니다.
11: 아, 오늘 좀 어려웠나요?
12: 저희가 이제 사실 어떨 때는 또 특히 좀 아, 이거 아닌데 할 때도 옐로 카드 드리면서 네. 이렇게 참 흐름을 탈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못했습니다.
11: 아, 이게 최첨단 예. AI 시스템 모든 예. 기분에 다 달려있다는
12: 맞습니다.
11: 거.
12: 2048님께서 태진님, 구윤님 두 분 케미가 너무 신나요. 수고하세요. 이승재님의 아득히 먼 곳 듣고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1: 아, 오리온의 막곡으로 네. 이 곡 보내드릴 텐데
12: 네. 자, 우리 아쉬운 마음은 우리 아득히 먼 곳으로
11: 아, 그렇죠.
12: 보내볼까요?
11: 네, 이승재 네. 아득히 먼 곳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꼭 잡아줘요.
12: 고맙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2: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1: 배윤호, 이남희의
2: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후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란의 신설 기관인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군이 세계 해상 무역을 갈취하려고 시도한다며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란 정권이 현금 확보가 절박한 상태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들도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승인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신설하고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자폭형 드론을 발사하자 이를 격추하고 이란 내 군사 기지를 추가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 함정과 민간 선박에 자폭형 드론 4대를 발사해 전투기들로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 전투기들은 이후 다섯 번째 드론 발사 직전 이란의 지상 통제 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붕괴로 중단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제재와 관련해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철거공법과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철거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 중으로 오후 3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비롯해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작업계획 심의를 거쳐 철거공법 등 공사재개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중국인 6명이 캄보디아 법원에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깜포쭈 법원은 30세에서 54세 중국인 국적 남성 6명이 20대 한국인 박 씨를 고문,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살인, 고문, 조직적인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포쭈 보코산 인근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달까지 사기 조직 관련자 1,458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 조직에서 일한 33개국 18,864명을 국외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있는 팔달산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며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실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게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는 오늘 오후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야외 활동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얼마 전에 그 미국 뉴욕 청년들이 최근 이성을 만나는 공간으로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성당이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1: 그렇죠. 뉴욕은 요즘 핫걸보다 홀리걸이 더 인기라고 했지요.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 글쎄요.
0: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만남의 성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서점이랍니다.
1: 의외인데요. 핫걸보다 북걸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광화문에 있는 큰 대형 서점의 경우에 최근 번호를 따는 성지로 불리고 있다는데 이 번따, 이성에게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를 따는 걸 번따라고 줄여서 말한대요.
0: 번따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만남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을 확보하는 상징이 됐다 그러는데 남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여자의 번호를 따는 데 성공했는가, 여자들한테는 한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뭐 이런 거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1: 아유,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요즘 SNS를 통해 번따 강의도 있고요.
0: 예?
1: 번따 룩, 번따 메이크업이 공유되고 있다는데 인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0: 50대는 안 되겠죠?
1: 우리는 큰일 나요. 법에 저촉되죠.
0: 아무래도 요즘 서점에 가면 서점에서 만남을 한다는 거는 좀 책에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 저는 있어 보이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번따 때문에 가시는지는 몰랐네요.
0: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번따로 소란스러워진 한 서점에 걸린 안내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화개라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 뭡니까?
0: 소중한 독서의 시간이 낯선 대화나 시선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1: 책에 집중 부탁할게요. 진우션의 전화번호, 유나의 비밀번호 486으로 화개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Yes.

0: 네, 유나의 비밀번호 486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비밀번호까지 주고받을 필요는 없겠죠?
1: 아, 그러니까요. 비밀번호도 알면 좋은 사이죠.
0: 예. 아, 근데 책에 집중을 못 하더라도
1: 네.
0: 만남의 장소를 서점으로 한다는 건 바람직할 것 같아요.
1: 좀 새롭네요. 그렇죠?
0: 예, 예.
1: 네. 근데 뭐 예전에도 번호 따는 문화는 늘 있었잖아요.
0: 아, 그럼요. 대신 이제 집으로 전화해야 됐어요. 예전엔 휴대전화가 없어가지고
1: 많이 거쳐야 돼요 어른을.
0: 저 누구누구인데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전화를 예. 받으시면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1: 아.
0: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끊어버리기도 했죠.
1: 저는 진짜로 전화한 적이 있는데
0: 네.
1: 유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어머니가 니는 왜 코를 막고 얘기하노 이렇게 들었던 얘기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그렇습니다.
1: 졸업앨범 뒷장을 뒤져서 전화하던 그런 시절도
0: 아,
1: 있었습니다.
0: 맞네.
1: 그래서 잠시 후에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추억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점프 그때 그 노래 함께 할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앞변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앞변
3: 30년 전통
4: 100년 앞변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앞변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7: 열혈 강호 온라인.
8: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8: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자, 오늘은 1971년 점프뉴스 전해드립니다.
14: 1971년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수화품종 통일벼가 새마을쌀이라는 이름으로 농가에 본격 보급이 됐지요. 맛은 떨어졌지만 덕분에 흰쌀밥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13: 1971년 패션의 3대 키워드는 청장미였습니다.
14: 청장미, 무슨 쌀 이름인가요?
13: 아닙니다. 청바지, 장발, 미니스커트입니다.
14: 아~
13: 청바지는 남녀불문하고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었고요. 청재킷에 청바지를 맞춰 입는 청청 패션이 세련됨의 극치로 통했죠.
14: 가수 윤복희가 촉발한 미니스커트 열풍은 1971년 정점에 달했습니다. 미니스커트에 이어 핫팬츠 당시 깔롱 좀 찍인다는 여성들 사이엔 큰 인기였다네요.
13: 자, 그런가 하면 1971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반들이 쏟아진 해입니다.
14: 와우.
13: 양희은의 대망의 1집을 발표하며 아침 이슬과 새노야 새노야를 유행시켰고요. 김민기 역시 공식 1집 음반을 냈습니다.
14: 71년은 음악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무교동의 세시봉, 코코스 같은 음악 감상실이 청춘들의 아지트가 됐고, 음악 감상실과 라디오를 통해 팝송과 포크 음악이 유행했었죠. 하지만 라이선스 음반이 귀하던 시절이라 청계천 등지에서 조잡하게 찍어낸 팝송 불법 복제 음반인 일명 백판을 사서 모으는 것이 음악 마니아들의 유행이었습니다.
13: 70년대 가십의 중심이었던 썬데이 서울이 1971년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극적인 연예계 스캔들과 사회적 사건 후일담을 비롯해 화려한 컬러의 수영복 화분은 대중들의 가장 자극적인 심심풀이 땅콩이었죠.
14: 자, 그렇다면 격동의 1971년의 히트곡을 듣겠습니다. 김추자,
13: 거짓말이야,
14: 라나 에로스포,
13: 사랑해,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과거 사람들이 미래를 본 것 같은 그림.
1: 오늘도 시간 여행인가요?
0: 네. 예. 자, 오늘 한 줄에 숨겨진 명화 이야기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예.
0: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2: 네.
0: 예, 미래에서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1: 맞아요.
2: 네. 오. 그 화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화가의 이야기 오늘 전해드릴게요.
1: 네, 누굽니까?
2: 네, 로랑 그라소의 미래의 기억들을 준비했습니다.
1: 어머머머머, 미래인데 네. 기억들.
2: 그렇죠. 미래의 기억들이 이 화가 예술가가 우리나라에 그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전시명이 미래의 기억들이라서 검색 잘 이제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고
1: 네.
2: 작품 시리즈 제목은 그 과거의 뭐 고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과거에 대한 고찰. 네.
0: 자, 화계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1: 네. 어,
0: 로랑 그라소의 로랑 그라소의 미래의 기억들 작품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검색창에 로랑 그라소의 미래의 기억들 검색해 주셔서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이 로랑 그라소는 현존하는 작가님이시네요.
2: 맞아요. 그쵸? 1972년생이에요.
1: 네.
2: 굉장히 잘

0: 랑하는 프랑스 현대 미술가입니다.
1: 저보다 어리네요.
0: 80년생 아니셨어요?
2: 아니 잘 나간다 함은 네. 다양한 작품이 있다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이 예술가는 이 뭐 작품을 보다시피 조금 뭐 조금 UFO를 그렸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UFO 그리는 예술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회화뿐만 아니라 영상, 뭐 설치, 네온 조각, 사진 이렇게 멀티미디어 작가입니다.
2: 네. 멀티미디어 작가라 하면 직접 그리시진 않는다는 건가요?
0: 와,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뒷부분에 짠 하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네, 그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재밌게 한번 해드릴게요.
2: 눈치 없이도 제가 먼저 아니요. 아는 척을 한번 해봤네요.
0: 역시 서단계 3년이면
2: 네, 지금 풍어를 웃고 있습니다. 멋져요, 아니, 근데 네. 아니 왜냐면 미디어라고 하니까
1: 사진 보고 있는데 이 모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2: 아 이분이 작가님이에요?
0: 이 작가가 아니고 예. 그 이제 이 로랑 그라소 작품이 이제 루이비통하고 이제 그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이 옷으로 만들어졌고 옆에 우와. 가방도 이제 루이비통 가방이에요.
2: 아니 그럼 요즘 뭐 이렇게 작가님들 유명하신 분 보면 접시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뭐 벽에도 걸리기는 건 기본이고
1: 텀블러에도 들어가고
2: 맞아요. 그런 그렇죠. 그렇게 협업이 된 거예요.
0: 그렇죠. 루이비통하고
1: 야구팀 굿즈에도 잔뜩 들어가 있고
2: 맞습니다.
1: 막
2: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래에서 온 느낌이 나긴 나네요.
0: 멋지죠.
2: UFO처럼 뭔가 섬광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0: 맞아요. 굉장히 약간 집중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네? 계속 보고 있으면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빛 그리고 또 뭐 떠 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엇이 뭔가 잘못됐나? 라는 약간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배경은 마치 르네상스 풍경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 자체는 정말 이렇게 고전풍의 그림이라면 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사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마치 미래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와. 그래서 뭐 UFO처럼 보이는 뭐 물체다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네? 단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약간은 불안감을 좀 느끼기도 해요.
2: 잘 알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런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과거에서 과거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미래에 있는 뭐 현재 있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시간의 경계를 좀 흐리게 한다. 뭐 현실과 비현실적이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런 낯선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데 이 작가가 이러한 들을 현대 미술에서 이런 표현들이 조금 조금 자극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거칠거나 그렇지 않고 고급스럽고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 어떤 시대의 불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평론가들이 이 작가에 대한 이 고급진 이 현대 미술이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해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면 네. 콜라보한 작품들 있잖아요. 네. 가방도 있고 이 옷도 있고 그런데. 네. 너무 멋진데요.
2: 뭔가 그쵸? 심오합니다.
0: 네. 멋져. 이 작가가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회화, 영상, 설치, 네온 조각 이렇게 할 때 그럼 직접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아미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2: 와우.
0: 이 예술가는 로랑 그라소는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냐면 네. 나는 회화를 직접 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 대놓고.
0: 네.
1: 누가 그려요 그러면?
0: 누가 그리냐면 네. 전문 제작소가 있어요. 협약을 해서 이제 직접 예술가가 붓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념이나 구성 뭐 이렇게 전시나 전체 감성을 전체 연출을 해서 예.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1: 예를 들면 이제 작업 지시만 하면 그쪽에서 네. 이제 알아서 제작을 해갖고 갖고 오는 거군요.
0: 그렇죠.
2: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직업은 기획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런 연출하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
1: 예전에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0: 그렇죠.
1: 그러면 그거는 그 막 소송을 하고 그럴 일이 아니었네요.
0: 이겼잖아요 결국은.
2: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안 그리고 화가야.
1: 아니 그러니까
2: 왜 누구한테 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1: 결국엔 이겼지만 네. 이 사람들의 작품 스타일로 봤을 때 네. 거기까지 갈 일도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0: 이유는 있기는 해요. 아, 왜 있어요? 그러냐면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사실 이거를 용서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작 사건이

0: 굉장한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화가의 이미지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조영남은. 왜냐하면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리는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회화 장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손의 흔적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손맛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직접 열심히 그린 작품을 우린 또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1: 네. 예를 들어서 조영남 씨가 처음부터 난 이거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리지 않는다.
0: 그랬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1: 예, 했었으면
2: 나는
1: 좋았을
2: 뭐 기획만
1: 텐데.
2: 한다라고 네. 했으면 우리가 알았겠지만
1: 나의 아이디어.
0: 그렇죠.
2: 우리는 속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0: 아, 만약에 그렇게 있네. 얘기했으면 나중에 조금 천재기가 있네라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이제 없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네? 이 로랑그라소의 차이점은 이렇게 설치 영상 사운드 공간 연출 개념 을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현실과 시간 감각을 나는 재배열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걸 기획하고 있다.
0: 맞아요. 처음부터 직접 그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2: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0: 그렇기도 하고 조영남 씨와 이 조금 다른 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약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끔씩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질문을 하시는데 네. 굉장히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그 긴 설명 없이 그냥 조영남 씨가 싫은 거죠. 이렇게
2: 화가 나 있으시구나. 네,
0: 그렇기도 하다.
2: 아니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 그렇다고 내가 그 작품을 산 것도 아닌데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2: 우리는 괘씸한 거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서상.
1: 아 정서상 그렇긴 하지.
0: 맞아요. 네.
2: 아 근데 지금 이 로랑그라소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1: 이거는,
2: 있겠네요. 작가님.
1: 이거는 회화 작품이에요?
0: 네, 회화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뭐 영상이나 설치 이런 작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 어떤 이 작품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회화 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오묘한 어떤 감정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이유가 이 현대인들에게 좀 공감이 될 만한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AI라든지 감시, 사회 어떤 정보 과잉, 뭐 이렇게 기후 이런 것 들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풍경화를 보면서 이게 뭐 마치 훗날 이 기후 변화에서 뭔가
2: 이렇게 되지 않을까?
0: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관람자나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작가가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그 세계 절제 그리고 화면에서 어떤 고요한 풍경이지만 그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해요.
2: 약간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0: 네, 맞아요.
1: 아니 근데 요즘 AI로 만든 작품을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논란이 많거든요.
2: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0: 작품으로 네. 인정하죠. 왜냐하면 우리 저번 주에 그 코수스의 작품을 보면서 예. 그 작가가 이게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한 획을 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뒷시장으로부터 이게 예술이 어디 무엇에 이제 어떤 예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영상이나 뭐 이 설치 미술이나 네온 아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많이 텍스트 미술이 이제 그때부터 더 활발하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I로 그려서 그 작품을 출품하는 어떤 그 전시 뭐 이게 그 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유명했어요. 거기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직접 그렸다. 그래서 그 수상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그것도 거꾸로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AI로 그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이거를 조금 바라볼 필요도 있다.
1: 아니 근데 그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텍스트만 잘 쓰면 네. AI로 구현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지 굳이 자기가 손으로 그릴 필요가 있었나?
0: 그러면 이제 조영남 씨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0: 손의 흔적 그
2: 약간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렇죠. 서로 이해가 좀 되긴 그죠. 하네요.
0: 우리가 굉장히 이 안에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는 후하고 누군가에게는 후하지 않아요.
2: 그럴 수 있구나.
0: 네, 인색하다는 거. 아~ 네. 예.
2: 오늘 정말
1: 조영남 씨를 용서합시다.
2: 로랑그라소를 통해 네. 용서까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네. 야,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작품도 많이 만드셨나요?
0: 맞아요. 이 로랑그라소가 이 마르셀 디샹 상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수상을 하거든요.
1: 거기 또 상도 있어요?
0: 네, 상이 있어요. 굉장한 상이죠. 마르셀 디샹 자체가 대상.
1: 상패가 소변기처럼 생겼나요?
0: 그렇진 않고.
1: 네, 그렇진 않아요?
0: 네, 네. 그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어떤 작품 활동하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퐁피드 센터에 소장돼 있기도 하고 아까 또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루이비통 협협해서 이게 국제 현대 미술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도 다양하게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이제 회화 작품 위주로 조금 오늘 보시고 네. 또 기회가 되면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프랑스에서는 국민 화가겠네요.
0: 국제적으로.
2: 와,
0: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1: 뒷상 상을 소변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2: 아, 저도 그게 아쉽네요. 아,
0: 그 회화 작품에서 예. 그 그냥 이제 정말 유화로만 그리진 않고요. 예. 그 금박도 붙이기도 하고 약간 은박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이제
1: 재료는 다양하게 쓰는
0: 거예요. 맞아. 팔라듐박이라고 금박하고 비슷한 약간 얇은 금속판을 붙이기도 했어요.
2: 야, 근데 이제 정말 회화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네. 약간 현실적 타격이 오는 화가가 아닐까? 아, 와, 지시만 하네? 약간 이런 느낌?
0: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면 네.
2: 아무도 말할 수 없군요.
0: 그렇죠. 네.
2: 뭔가 대단하다 그렇죠. 싶으면서도 좀 뭐랄까 부럽다 이런 느낌을 맞아요. 주는 작가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0: 젊고 너무 젊고 아.
1: 자, 한 줄 미션 주실까요?
2: 네, 주시죠 작가님.
0: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랑그라소의 미래의 기억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작품 감상하시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나요?
2: 궁금해요.
0: 그쵸, 미래의 기억들이라고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그 기억에 네, 스케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전람회 기억의 습작 아~ 네, 같이 듣고 습자. 싶어요.
2: 네,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이윤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르보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 원 상당의 골프 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모든 인체 가능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을 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을 피아.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명화극장까지 1, 2부 순서를 마치겠고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 네, 71년에 빼놓을 수 없는 윤복희님의 여러분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에세이.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재경선이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오늘 오후 6시 선관위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패배한 후보가 사퇴 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사퇴 표기가 된 투표용지가 출력되려면 오늘 선관위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사퇴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내일부터 울산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선거일인 6월 3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4개 반, 54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실시간 투표소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7년 만에 최고치인 1.08명을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지역의 출생아 수는 1,5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1분기 울산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3명 늘었고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이 국제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블링크가 선정한 세계 창업기업 생태계 지수에서 391위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정화기술 분야 국내 1위, 동아시아 4위, 생태계 성장률 분야 동아시아 4위, 에너지 환경 분야 국내 3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울산의 순위는 서울, 대전, 부산에 이은 4위로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SK아마존 웹서비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연관 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울산시는 데이터센터 연관 기업에는 최대 120억 원, 소규모 창업 기업에는 최대 5억 원의 보조금을 시행하는 시행 규칙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공조 냉각, 네트워크, 운영 서비스 등 데이터센터 관련 분야별 핵심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16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은은 본명인데요. 저만 학률을 따르지 않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울면서 물었죠. 왜 내 이름은 오은이냐고. 그러자 저를 꼭 안아주며 아버지가 하는 말씀.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희한하죠? 오금도 오동나무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눈물이 가시고 웃음이 났어요. 실없는 농담이 힘있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인해 삶의 농담, 옅음과 짙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올해 은은하게 농담하며 삽시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0: 아이고만 해죽는다 내죽어.
1: 어머머머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0: 내가 오늘 아침에 뒷산에 운동 좀 댕겨 왔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쁘다 이겨.
1: 어머머머 산에 갔다가 쥐 나면 답도 없는데 어우 주변에 사람 없었어요.
0: 아이고 날이 더워가 그런가 오늘따라 사람이 없는 길이라 완전 환장해 보겠대.
1: 어머머 그래서 산을 어떻게 내려왔어요?
0: 아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가고 싶어갖고 전화를 했디만은 아이고 막 위치 설명 우회되야 되지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 하긴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조난당하면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된대요?
0: 내 말이 그 말이라 전부 나무가 나무인데 뭐 어찌하노. 그래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119 대원이 주변에 표지판이 없냐고 번호를 부르라 하더라고.
1: 표지판이요? 어머 표지판이라면 정상까지 몇 미터 뭐 이런 거 얘기하나?
0: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국가 지정 번호라고 산이랑 바다처럼 건물이 없는 곳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안내해주는 번호라고 있다카네.
1: 아 그 산에 가면 지점마다 표지판에 마마 7140-3613 뭐 이렇게 써있는 거 그거 말하나 보네.
0: 아이고 배준마 똑똑네. 국가 지정 번호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산악 해안처럼 그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격자 모양으로 구획해갖고 총 10자리로 표시한 고유번호라 가네.
1: 뭐뭐뭐뭐 산이나 해안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119나 112에 신고해서 국가 지점번호 10자리를 불러주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0: 맞아 맞아. 야외활동도 요새 진짜 많은데 여러분도 산에서 혹시나 길을 잃어버거나 다치면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노란색으로 된 국가지정번호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억수로 빨리 온다 합니다. 알았지예. 이 시간이 중요해. 태사자입니다. 타임.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When serious music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한얼 사이언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5: 신청곡 땡겨 땡겨. 오늘 첫 번째 땡겨드릴 곡은요. 3778번님의 노래입니다.
4: 거북이 빙고.
5: 어우 좋죠 좋죠.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6110번님도 신청해 주셨네요.
4: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신청합니다. 어우 정자바다 그 부근에서 일하신다네요.
5: 아 그렇군요. 같이 두 곡 함께 들을게요.

0: 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 더워서 그런지. 아, 노래가 아주 시원하네요.
1: 맞습니다.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더운가 봐요. 1280번님이 신청곡 주셨네요.
0: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듣고 싶어요 하십니다.
1: 네, 8662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0: 황윤성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1: 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두 곡 같이 들을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으로
1: 어서오이소.
0: 자, 국적은 다르지만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울산으로 어서오이소.
0: 자, 울산으로 온 먼 나라 이웃들의 적응기를 들어보고요. 문화 차이도 극복해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스리랑카에서 오신 명호스님 그리고 명호스님의 정토사 메이트 스승님이시죠. 덕진스님 두 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어서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1: 네, 스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0: 예, 저는 이 스님들 뵐 때마다 예, 이 얘기가 제일 궁금한데
1: 뭔데요?
0: 스님들은 외식을 하시나요?
1: 아, 덕진 스님 외식 하십니까?
2: 가끔 합니다.
1: 아, 어떤 거 드십니까, 우리 스님 덕진 스님 뭘 좋아하세요?
2: 저는 뭐 입에는 여러 가지 다 좋아하지만 예. 소화가 잘 안 되어서
0: 아, 소화가
2: 주로 밖에 가면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 좀 자주 먹는
1: 편. 한식을 아, 좋아하시고 명호 스님 뭐 좋아하세요?
3: 저는 한국 음식 중에 가래와 삼계탕 좋습니다.
1: 아니 지금 사실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네. 아니 오늘 스님 나오신다더니 네. 닭을 드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덕진 스님 요거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2: 예, 스님들이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 옛날 고려 신라 때 이야기고 네.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1: 예?
2: 본래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글식을 하셨습니다.
1: 네.
2: 음식을 마을 사람이 지어주는 대로 얻어서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고기 든 거는 빼세요. 고기 반찬은 안 먹어요. 그렇게 안 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아서
0: 다
2: 스님들이 채식 육식 안 가리고 다 드셨는데
0: 네.
2: 부처님께서는 삼정육 나를 위해 잡았거나 내가 죽이는 소리를 들었거나 3일이 지났거나 그런 것은 먹지 말아라. 그 외에 거기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해서 그래서 인도 불교와 부처님 당시 불교 지금도 남방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에, 태국 같은 나라에는 스님들이 의육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드시는구나.
1: 아,
2: 그러나 중국으로 불교가 오면서 중국 스님들이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자 채식하자 그렇게 됐어요.
1: 그 문화가 아. 이렇게
2: 그래서 우리 불교가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0: 예.
2: 이제 국제 교류도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원래 인도 불교도 우리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은 소신에 따라서 고기를 잡수는 분도 계시고 또 채식만 하시는 스님도 계십니다.
1: 네.
2: 그게 꼭 스님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돼 그거는 너무 불교를 잘 모르는 기내입니다.
1: 이렇게 또 그렇구나. 공부하게 됩니다.
2: 네.
1: 그럼 명호 스님은 네. 오셔가지고 이제 삼계탕의 맛을 벌써 알게 되셨다.
2: 스리랑카 불교에는 고기를 가리지 않고 사찰이나 스님들이 마음대로 드십니다.
1: 네. 네.
0: 명호 스님 우리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3: 네.
0: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으셨어요?
1: 안 맞았죠. 솔직히.
3: 네, 안 맞았습니다.
1: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건 진짜 못 먹겠다.
3: 한국 음식을 예. 반쪽 삶아서 익혀서 좀 맛이 이상해요.
1: 아, 아 반만 익히고 삶고 이런
3: 네.
1: 게?
3: 우리나라에는 보통 매운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맛이 없었습니다.
1: 불닭 이런 거 잘 드시겠네요. 불닭.
3: 네. 그리고 지금은 잘 먹게 됐습니다.
1: 아,
0: 지금 잘 드시고
3: 6개월 전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 오, 그래도 지금은 뭐 다들 만족하고 또 이렇게 네. 또 드신다니까 좋습니다. 이 불교 수행 의식 중에 탁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도들이 네. 자발적으로 수행자에게 음식을 기부하는 문화.
3: 네.
1: 공양 음식은 한국과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0: 아, 스리랑카하고 네. 한국하고 네. 어떻게 다른지
1: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3: 이거는 옛날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1: 네?
3: 계속 닭발 했습니다. 아침하고 점심. 저녁은 안 드셨습니다.
0: 저녁은 안 드시고.
3: 나 스님들이는 세 번 드셨습니다. 옛날에는.
1: 세 번요?
3: 네. 그때 저녁에 예매 바로 그냥 닭발 하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받아야 되고.
1: 예, 맞네요.
3: 그때 가끔 시간에 남편 약이 밤에 일하러 가잖아요. 그때 아내만 집에 있을 거야.
1: 아내 혼자. 예.
3: 스님이는 가사 말라서 머리카락도 없고 바로 들고 가니까 보통 가끔 분들이 기심
0: 귀신 보듯이
3: 하고
2: 무서워했다.
3: 예, 무서워했습니다.
0: 귀신 보듯이.
3: 그래서 그런 말 부처님께서 신도매 불차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있어 그 스님들이 저녁에 그 답발하시면 그런 무서운 게 나오니까
2: 답발하지 말라.
1: 저녁에는 아니,
3: 신고하셨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1: 그럴 정도.
3: 그래서 부처님 스님들이 모여주셔서 부처님 보통 교육을 마음대로 안 주셔서 매시켰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말씀 모여주소 스님들이 모여주소서 이거 전력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된다 물어보고 스님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먹으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안 먹는다고 대답했어요.
1: 저녁을 안 드시겠다.
3: 그때부터 답발을 안 해서 전력
2: 저녁 닭발을 안 하고 저녁을 안 먹는다.
3: 네.
0: 아 그러면 명호스님은 요즘도 저녁 안 드세요?
1: 저녁 지금도 안 드세요?
3: 아 한국에서는 지금 먹습니다.
0: 아 저 먹고 한국, 계시고
2: 한국 스님들은 저녁도 다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스님들
3: 부처님께서 말 안 하셨습니다. 아픈 분들이 약 먹는 사람 스님들이 저녁이나 세 번 먹어야 합니다.
0: 아픈 분들은 또 먹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제 뭐가 제일 적응하기 힘드셨어요? 음식도 그랬지만 다른 좀 적응하기 힘들었
0: 우리나라가 좀 춥잖아요.
3: 날씨에 따라 겨울에 같은 곳에 옷 많이 입어야 합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0: 와,
3: 그리고 한국에 새벽 3시 50분 전에 저 강원에 있을 때 일어났잖아요.
1: 아 일찍 일어나야 돼서.
3: 그리고 노량 모닥 소리 너무 크게 해야 하잖아.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0: 닭 소리가?
3: 목닭.
1: 목닭 소리가?
2: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스리랑카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안 일어났는데 한국에 오면 통도사일은 3시 반에 기상합니다. 스님들이 전부.
0: 3시 반에 기상하세요?
2: 그리고 전부 도량의 목탁 소리를 나게 해서 깨우고.
1: 아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2: 네.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1: 그러면은 명호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 아 스리랑카에서도 강원에서는 4시에 일어납니다. 절에서는 5시 반.
1: 한국이 제일 빠르네요.
3: 네.
1: 덕진 스님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지금?
2: 저는 통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납니다.
0: 예. 아니 근데 5시도
2: 그런데 이제 아니
0: 저는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2: 아니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불을 할 때도 있고
0: 예.
2: 다른 스님들은 다 4시 반에 일어나 예불을 가는데 나는 특별히 피곤하다고 반 시간 더 잘 때도 있습니다.
1: 주지 스님이시기 때문에
0: 대스님은 좀
1: 스님 그렇죠. 그럼 통도사는 좀 너무 빠르다 이리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2: 통도사뿐만 아니고 산중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찰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1: 다 그 시간이에요.
2: 그런데 우리 정토사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으니까
1: 그쵸?
2: 저녁 늦게 도시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절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산중 사찰은 신도가 늦게 안 오고
1: 맞네요.
2: 일찍 끊어지고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합니다.
1: 이것도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랬어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1: 스님.
2: 이제 옛날에는 예, 모든 절이 다 새벽 3시 일어났고 저녁 9시에 주무시고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햇빛이 있는 시간에 활동을 하고 어두운 시간에는 잠자는 걸 위주로 했어요.
1: 아하.
2: 이것은 지금도 본받아야 될 것인데 사회 사람들이 역행해서
0: 맞아요.
2: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
1: 맞습니다. 잠도 안 자고 그죠 스님.
0: 맞아요. 맞아요. 그 명호 스님은 울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
3: 울산에서는 대화강.
1: 대화강
0: 공원.
1: 너무 예쁘죠.
3: 예쁘지도 했고 명상하는 장소.
0: 아 명상도 하세요?
1: 명상하기
3: 위해서
0: 태화강에서
3: 좋은 장소입니다.
1: 네.
2: 예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좋다.
1: 마. 아, 그러면 또 우리 명호 스님이 퀴즈 하나 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주세요.
2: 이거 인사.
3: 스리랑카의 사람이 대화 도중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면 이것은 아니요라는 뜻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1: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리랑카 사람이 대화 도중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이건 아니라는 표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적이 다르니까 태어나신 곳도 다르고 국적이 다르니까 두 분이 이제 서로 문화가 달라서 소통하기가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덕진 스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좀 문화가 달라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2: 예, 문화가 달라서 불편한 것은 이제 식사를 적게 할 때가 많아서 아 이게 반찬이나 식품이 기호에 안 맞아서 안 먹는가 하고 걱정될 때가 많았고요.
1: 아. 네.
2: 식사는 같은 자리에서 항상 같이 하거든요.
1: 아.
2: 그런다 또는 이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
0: 예, 예.
2: 또 말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했습니다. 문화라기보다.

0: 그래서 은어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예, 그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2: 식사량이 좀 적으신가 봐요.
0: 방에서 간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식사 때는 다른 스님들보다 훨씬 적게 먹어요.
1: 진짜요? 명호 스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까?
3: 네네.
1: 아, 느끼기에.
3: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이 사람들이나 많이 먹습니다.
1: 근데 한국이 더 많이 먹습니까?
3: 네. 저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뭐 좀 입맛이 없어서
1: 못 먹어서
3: 지금 많이 먹을 수 못합니다.
1: 아니 혹시 사투리 배우셨어요? 사투리?
3: 사투리
1: 할 줄 아시는 거? 네.
3: 울산에서는 간장.
1: 간장?
3: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롱.
1: 지롱?
0: 예.
1: 지롱은 진짜 옛날 사투리 아니에요? 이 덕진 스님이 뜻이.
0: 아, 제가 예. 승려되어서도 뭐 부산 통도사 이런 쪽에 많이 살았는데 울산에 오니까 뭐 지렁 가지고 오느라 지렁을 넣어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1: 기름,
0: 무슨 말인지 기름, 몰랐는데 기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장 이러더라고요.
1: 간장 기름 뭐 이런 거
0: 가르쳐 줬고요.
1: 지렁
0: 또 한 가지 더 있지. 예.
3: 다 하나는 예. 묵었나 무라.
2: 아, 무라. 아, 무라. 아, 무라.
1: 주로 음식에 관련된 예. 걸 많이 배우셨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또 여행지도 알고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스님이 명호 스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스리랑카 분이시니까 네. 스리랑카에 가면 참 좋은 네. 그런 여행지가 있으면
3: 장소가는 많이 있지만
2: 예.
3: 가장 중요한 곳은 담불레사원, 세게리아, 그리고 불지사 아누라드푸르의 부리수나무와 최초의 불탑이 있는 사원입니다.
1: 최초의 불탑이요?
0: 아누라드푸르야 여기가 보리수나무와 최초의 불탑이 있는 사원이라 그 말이죠.
3: 네네.
1: 아, 혹시 우리 덕진 스님도 스리랑카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11년에 예,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1: 아, 어떠셨어요?
0: 역시 불교 성지를 많이 봤고요.
1: 예.
0: 아주 큰 절도 많이 있었고 오래된 사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다불라 사원이라는 데는 오래된 탑이 많이 있고 또 그 자연석을 누워 있는 부처님으로 조성해서 크게 해놓은 그런 것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지금 불치사라고 거기도 굉장히 사찰이 큽니다.
1: 다녀오셨군요.
0: 네, 그런데도 봤고 그건 저는 이제 스리랑카가 아닌 스리랑카에서 비행기 타고 조금 내려가서 몰디브라는 나라가 뭐 물속에 잠겼다가 떴다는 섬들이 많거든요.
2: 네.
0: 거기 가서 정말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하고 참 새로움을 많이 느꼈고
1: 그 신혼여행의 성지를 또 스님 다녀오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 한국 계시니까 가족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3: 저 어렸을 때 출가했어서
2: 별로 안 나시는군요.
3: 많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1: 아, 진짜요?
3: 네. 우리 부모님 아플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연락
2: 전화하시는구나.
1: 그러시군요.
2: 예. 명호 스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한국어를 잘 배우고
1: 네.
3: 계속 설법해 주신 법을
0: 익혔으면 좋겠다.
3: 익혔으면 좋겠고 한국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주면
1: 더 많이 알리고 싶다.
3: 네.
1: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잘 들려주고 싶다.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명호 스님 덕진 스님과 함께했는데요. 아까 출제해드린 다문화 퀴즈 정답 스리랑카 사람이 대화 도중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아니오라는 뜻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3: 고개를 내리고
1: 네.
3: 이렇게 하면 내리고
1: 위아래로 하면
3: 위아래로 하면 아닙니다. 옆으로 연옆으로 매 흘리면 yes.
1: 이거 아니란 표현이 아니다.
3: 네.
1: 아, 우리는 아니요 할 때 고개 돌리는데 이건 아니네요 스리랑카에서는.
3: 네, 그거는 네.
1: 아, 알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3: 네.
1: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두 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1: 네.
2: 덕진 스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예, 현실에 만족하고 이만큼 된 게 다행이다고 생각할 때. 최고로 부자고 행복하고 또

0: 나를 잘 다스려 게으름도 이겨내고 싫은 것도 이겨내고 잘 참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만족이 최고 부자,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최고 강한 자임을 명심하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잘 살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 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알겠습니다.
1: 오늘 명호 스님 어떠셨어요? 네. 라디오 출연.
3: 라디오 정말 재미있었어. 근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런 곳을 처음 해봤습니다. 방송을.
1: 아, 첫 방송이셨네요. 네.
3: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
0: 나도 방송국에 처음 왔는데 예. 긴장하라고 웃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4: 아, 그러게요.
1: 덕진 스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 덕진 스님 혹시 좋아하는 가요도 있으십니까?
0: 좋아하는 가요 그게 뭐 고향 무정인가?
1: 고향 무정이라는 곡. 아, 요거 한 곡 들을까요? 그럼 같이?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고향 무정 예. 우리 덕진 스님의 신청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희가 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4: 예, 2주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오신 명호 스님 그리고 정토사의 덕진 스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려주셔서 저희들 잘 들었고요.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두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0: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 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깨라가 낫네.
0: 진짜네.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한계를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6: 자, 오늘 울산으로 서우이소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명호 스님과 덕진 스님. 아, 두 분이 명호 스님 소리는 좀 조금 못 알아들은 게 많았었는데
7: 네네.
6: 그래도 아주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7: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그래도 덕진 스님이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저희가 또 이번 달에 또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한영애의 조율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6: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옵니다.
7: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야.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 강원대 박철호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꾸려져 오늘부터 넉 달간 조사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고가 해체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구조물 절단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전쟁 종료와 국제유가 $90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 배럴당 $90 정도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시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우리 군의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등 22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5: 게리 베이너척이란 유명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폼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하랍니다.
8: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분석한 결과라니까 꽤 설득력 있죠?
1: 이유가 있어요. 그 운동량이 저절로 많아져서 그런 건가?
0: 그것보다는 좀 더 의학적인데요. 네. 예전에 한 연구에서 40만 명을 분석해봤더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대요.
1: 텔로미어가 뭔데요?
0: 저도 몰랐는데 네. 알아보니까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텔로미어라고 한대요. 흔히 생물학적 노화의 지표로 사용된답니다.
1: 잠깐만요. 그러니까 걸음 속도가 몸의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0: 그렇죠. 야, 걷는다는 게 그냥 뭐 앞을 향해서 쭉쭉 나가는 건 많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전신 운동입니다. 예. 뇌부터 척수, 근육, 심장, 폐, 관절 뭐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 어허. 그러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 그러면 몸의 그 기능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겠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혹시 걷는 속도 높이는 훈련 같은 게 있을까요?
0: 아우, 있겠죠. 이게 일단 전문가들 말로는 누워서 엉덩이를 좀 들어 올리래요.
1: 네?
0: 그리고 또 내리고 또 들어올려 또 내려 이 운동을 반복해서 하면은 몇 달 후에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수 있답니다.
2: 근데
0: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걸 운동을 예. 좀 트레이너가 자주 시키는데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1: 이건 혼자 해야겠는데요? 지금 잠깐 해봤는데
0: 많이 볼성사납죠.
1: 좀 추잡스럽네요.
0: 예. 예. 또 집에서 이러면 강아지들이 계속 얼굴을 핥아요.
1: 그래요?
0: 예. 근데 엉덩이 어쨌든, 근육이 예. 있어야 걷는 게 좀 제대로 걸어지는데 잘못 걸어서 관절이나 좀 염좌 생겨서 병원 찾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 야,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0: 그러게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조금 우리가 많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머리로 알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봐봐요. 네. 은천식 씨도 누워가지고 아, 두 번 하다가 볼성 사납다.
1: 네.
0: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계속 TV를 보는.
1: 문제는 꾸준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0: 바로 그겁니다.
1: 아이, 참.
0: 누구랑 수다 떨면서 좀 운동하면 날려나?
1: 좀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걸음 속도도 좀 빨리빨리 하면서. 말 빠른 사람들이 걸음도 빠르잖아요.
1: 정선이 잘하겠네 그러면.
0: 근데 이게 느려진다는 게 문제인 거지.
1: 아, 맞네.
0: 나도 언젠가 느려지면 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걸로.
1: 좋아요. 목요일 첫 곡은요.
0: 장기하와 얼굴들이 함께합니다. 느리게 걷자.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게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느리게 걷자

0: 네, 5월 28일 목요일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 느리게 걷자 듣고 오셨고요.
1: 자, 오늘은 소소한 고민 푸는 재미가 쏠쏠한 할매 할배 상담소 있는 날입니다. 네. 선자 할매 춘식 할배는 3부에 모실게요.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8: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8: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7: 저희가
9: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6: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0: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써니 천생이 삼촌 빵빵 터뜨려주세요.
8: 제목 우리 집 위대한 오지라퍼. 전라남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보내 소개해드리고요. 네. 30만 원 상당의 상품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정설희 씨, 문천식 씨. 저는요 조용히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정성껏 얻어먹던 올해로 60세가 된 백수 삼식입니다.
8: 아하, 삼식님.
11: 아, 정년퇴직 대단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8: 그래도 예. 인생의 이제 두 번째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11: 그러니까요. 평화롭게 놀고 있던 작년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제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8: 여보,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해?
11: 어? 갑자기? 느닷없는 거대 담론에 제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8: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야. 어? 이게 있잖아. 앞으로 전망이 아주 좋대요.
11: 네?
8: 그 대학에 사회복지과를 2년 다니면 자격증이 나온대는만.
11: 글쎄, 나는 별론데 이 나이에 또 공부하기 싫어.
8: 당신 의사는 안 중요해.
11: 뭐라고?
8: 이미 야간학과에 등록을 했어.
11: 아니, 당신 거 힘들지 않을까?
8: 당신이 힘들지.
11: 내가 왜?
8: 당신 것도 등록했거든.
11: 어? 아하 참. 그래서 저는 나이 환갑에 아내와 캠퍼스 커플이 됐습니다.
8: 와, CC다.
11: 예, 나중에 알았지만 굳이 저까지 등록시킨 진짜 목적은 밤길에 그 운전기사 역할이 필요해서였죠.
8: 아하.
11: 아이 참.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그야말로 핵인싸의 오지라퍼여서 새로 등록한 학교에 동급생 28명의 신상을 터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8: 와, 대단하시다.
11: 학교만 갔다 하면 정보통처럼 소식을 물어왔고 누구하고든 친하게 지냈습니다.
8: 저기 언니 있잖아. 어? 저기 파마머리. 우리 반 최고령인데 68세야.
11: 아, 그래?
8: 어, 그리고 저 오빠 있지? 어, 머리 앞에 이렇게 날아간 오빠. 저 오빠 군인 출신이에요. 우리처럼 부부가 같이 다녀. 아우, 대단하지. 저 화장 진한 분이 미장원 원장님이신데 저 옆에 간호사분. 저 뒤에가 영양사분. 그 옆에 이렇게 참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간호조무사분. 그리고 저기 보여 저기 저 멀리 그 끝에 앉아 계신 분. 그거 자?
11: 아니야, 듣고 있어.
8: 저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이야. 알아도.
11: 그러나 사방을 나대며 학교를 다니던 아내에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과대표처럼 열심히 하던 아내의 1학년 학점이 맨날 뒤에서 구경만 하던 제 학점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8: 와우.
11: 아, 당신은 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성적이 왜 그 모양이야? 아이 참, 그 역시 머리가 나쁘면 나 같은 사람을 못 따라가네, 그지?
8: 그런 거 아니야.
11: 그 미스터리한 의문점은 올해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전공과정인 사회복지 법제론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12: 아, 중간고사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몇몇 학생들 답안지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서술형 문제를 쓸 때 반말로 쓸 거면 끝까지 반말로 쓰지. 그 왜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왔다 갔다 합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8: 여러분 생각까지 똑같습니까? 어? 여러분이 일란성 쌍둥이입니까? 예?
11: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을 일란성 쌍둥이로 만들어버린 범인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13: 언니 아니야, 답 그거 아니고 여기 이 문장 들어가야 돼. 어머 저 봐봐, 오빠 마지막 문제 그렇게 쓰면 감점이야. 에? 나같이 써야 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모범 답 아니야. 다이야, 두 번째 문제 다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바꿔 빨리 바꿔. 어? 큰 언니 내 거 가져가서 그냥 다 바뀌어, 싹 다 바뀌어. 이번에 학점 잘 나와야지 자식들이 인정해 준다며. 그냥 내 거 바뀌어. 어, 얼른 빨리.
11: 오지랖아 우리 아내는 자기 답안지를 보여달라는 취의 학생들에게 다 보여줬고 결국 답이 모두 똑같아진 거였죠. 그러나 그렇게 본인 점수까지 손해를 본 아내는 올해 2학년이 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증도 같이 따야겠다며 보육과정까지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똥손인 아내를 잘 알게 그꿈 알렸죠. 아동미술 수업은 제출 과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리오시카 재료를 집으로 들고 왔어요.
8: 이게 여보 만들기 과제야. 이걸 나무 틀로 된 인형 다섯 개가 크기별로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야 되는 구조거든. 아, 내가 직접 스케치는 했는데 모르겠네.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
11: 아내는 밤새 마트리오시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똥손을 이길 수는 없었죠.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가고 그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의 마트리오시카는 도통 들어가질 않았어요.
8: 아 진짜 이게 이렇게가 들어가. 아 나 진짜 이걸 잘라야겠다. 더 잘라가지고 여기 넣. 아 이거 왜 안 들어가는 거 이거? 뒤를 안 잘랐나?
11: 잘 좀 해봐.
8: 잠깐만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가 오 들어갔다 여보.
11: 들어간 뭐해? 뭐가 아직 없는데. 그 안 들어간다고 모가지를 꺾어버리면 그게 인형이냐?
8: 아 꺾어졌구나. 아이고. 아 어쩐지 작아졌더라. 아 이거 어떡하지?
11: 결국 아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초등학교 교사인 큰딸 그리고 아들 대학생인 막둥이까지 불러 모으는 거였죠.
8: 자 니네들 이 인형들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색칠해. 어 큰딸 왜 특별히 두 개 해? 너는 큰딸이니까.
11: 아 왜 나만 두 개인데요?
8: 얘 너 어릴 때 엄마가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미술 과외 시켜줬던 거 생각 안 나? 어? 뭐 하기 싫으면 그때 투자한 과외비 다 토해내든가.
11: 아 진짜.
8: 그리고 여보 당신이 거기 다 있는 데 있잖아. 다 있어 가가지고 그 바니쉬 사와.
11: 바니쉬가 뭐야?
8: 가보면 알아. 바니쉬 달라 그래. 모르겠으면.
11: 아이고 참. 그렇게 가족들의 피와 땀으로 겨우 한 급을 넘겼더니 며칠 후 미술 과제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종이 적기였는데 종이학, 불가사리, 비둘기, 코끼리 등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걱정

0: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1: 아이 걱정 안 해. 이번 방학 때 내가 선행 학습한 동기 언니랑 친해졌잖아. 근데 그 언니가 싹 도와줘가지고 내 거는 이미 완성이 다 됐어.
0: 그렇게 정작 본인 것은 필요가 없는데 아내는 또 저보고 다 땡속아서 색종이 300장씩이나 사오라는 겁니다.
1: 빨리 사와.
0: 아니 단수건 다 했다며 색종이는 왜 또 사.
1: 아니 아직 과제를 못 끝내 우리 반 언니랑 동생들 거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문화센터 같이 다닌 언니도 도와주기로 했거든. 아유 애들 다 키워서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뭐 남 도와주는데 좋잖아.
0: 그래? 그 언니는 몇 살이길래?
1: 80살.
0: 손이
1: 빨라 근데.
0: 눈도 전 안 보실 것 같은 80세 양반이 종이 접게를 들고 우리 집에 왔어요.
2: 아 이짝이 비둘기고 이짝이 코끼리요. 나 이제 뒤에 담아온 게 불가사리요. 이 종이학이나 학알은 다른 봉지 들었지.
0: 그 결과물을 보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어 오셨어요.
1: 저 언니가 젊은 시절에 재봉사 출신이었어. 아주 손재주가 기가 막혀. 눈 감고도 그냥 탁탁 박는데.
0: 어쩐지.
1: 나 학교 갔다 올게.
0: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제 아내는 김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겨울만 되면 우리 집 냉장고에는 김장김치가 넘쳐나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죠.
1: 아유 이거 이제 앞집 언니가 또 배추김치를 담가다 줬네. 아이고
0: 그 옆에 건 뭐야?
1: 요 뒤집 언니가 준 동치미 그리고 옆에 총각김치 먹어봐봐. 아주 그냥 쩡하니 좋아. 이건 반장 할머니가 주셨어.
0: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동안 아내의 위대한 오지랖 덕분에 굶지도 않고 대접받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세상 편한 자세로 대자로 뻗어 입을 벌린 채 자고 있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가끔 뭐 침도 흘리지만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여보 운전기사 노릇 평생 군말 없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미있게 학교 다니자고. 사랑한다 나의 위대한 오지라포.
1: 야 대단하시다.
0: 웃음 편지가 아니라 감동 편지인데요.
1: 아, 근데 이렇게 체력이 없으면 안
0: 그리고
1: 돼요.
0: 그리고 정말 열정 때문에 젊게 사시네요. 그죠?
1: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주변의 언니들 아까 80세 언니들 그쵸. 학알 종이알 제대로 접는다 그러시잖아요. 네. 뭔가 계속 하는 분들은 안 늙으시더라고요.
0: 아 보셨네 네. 진짜.
1: 저 수영장 시스터들 중에서도 그 오지랖 쫙 태평양인 언니들 보잖아요. 팽팽해 네. 피부가.
0: 오.
1: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워서 남일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도와요.
0: 맞아요.
1: 도우면 보람이 있고 그 뿌듯함이 세포를 조금 활성화시키나 봐.
0: 그 오지랖 다 열정에서 나오나 봐요. 그죠?
1: 그럼요. 그 체력 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시큰둥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옆에서 좀 어두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뭐랄까 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0: 네.
1: 아 기빨려 좀 살살해 하더라도 네. 조금 이렇게 에너지 있게 남의 일 돕고 좀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더 좋던데요.
0: 너무 보기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릴 때는 좀 네. 부대꼈어. 사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좋더라고요.
0: 3남매도 다 키우셨고.
1: 네.
0: 아유, 부럽습니다. 예.
1: 자 우리 사연 주인공께 바치는 노래 또 제작진이 준비를 했네요.
0: 뭔데요?
1: 코리아나의 노래입니다. 이분 열정이면 아마 지구 반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손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0: 아, 이 노래.
1: 손에 손 잡고.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제,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10: 신이시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는 또 들을 수 있다.
11: 웃음 편지
10: 타임머신 샥샥샥.
11: 샥샥샥 아니었어요? 나 들었는데 샥샥샥. 방향전은 빠르던데. 예. 자, 지라시 보물창고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웃음 편지 타임머신. 네,
12: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로우실 거고,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은 아 이거 좋아, 맞아, 이거 웃겼어 진짜 하면서 즐기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11: 아니 우리도 1년 전, 2년 전 편지가 왜 생각이 안 날까?
12: 그렇죠.
11: 아, 그럼 하물며 5년 전은 너무 새로워. 여러분
12: 맞아요.
11: 신선해요.
12: 네.
11: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해도 해도 새로운 사연 같아요. 자, 먼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려야죠. 음악 주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 제가 잠깐 지나가다 들렀어요. 예, 이제 저 뭐야, 그 웃음 편지 타임머신인가? 예, 내가 이제 요새 많이 듣는 코너거든. 예, 나 웃는 걸 좋아하거든. 이제
11: 아, 예. 예,
12: 보니까 저 그 타임머신 이제 어떤 코너냐? 과거 이맘때 방송된 그 웃음 편지들 중에서 이제 한번 다시 들어도 재밌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11: 예. 그럼요.
12: 그걸 이제 한번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들려드린다 이거야. 예, 이제 그 내가 그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11: 인재를 어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12: 아니, 나 오늘 인재로 갈 거야. 예. 인재뿐인가 봐요.
11: 그 너무 원통까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12: 아, 군대 두 번 가냐고요. 아, 정말.
11: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입니다. 2021년 5월 18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3: 보통의 맛은! 와우!
11: 자, 아직까지 저희는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친척 어르신 주선으로 맞선을 나갔는데 아주 독특한 남성분을 만난 거래요.
12: 네, 남자분이 반전대를 썼던
11: 반전대, 아,
12: 기억나죠?
11: 알겠다.
12: 예. 네.
11: 어, 이거 반전대 웃겼어요. 잘 살렸지, 문천식 씨가.
12: 들어볼까요?
11: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저는 30대 미혼의 직장 여성입니다. 네. 누구나 그렇듯 2021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한 살을 더 먹게 되었고요. 저의 혼기를 걱정하신 친척 어르신의 주선으로 1월에 맞선이 들어왔어요.
14: 아니, 나랑 그 자주 연락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딱 네 생각이 났잖니?
11: 어떤 사람인데요?
14: 아, 그래. 나이는 너보다 4살 많고 직장도 아주 탄탄해. 그리고 얘 외모도 그만하면 준수하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너는 경기도 살잖아.
11: 네.
14: 그 남자는 직장 때문에 충북에 있대.
11: 그러면서 친척 어르신은 좀 많이 앞서 나가셨어요.
14: 하지만 뭐 요즘 세상에 교통 좋겠다. 주말 부부하면 되지 뭐. 애 들어서면 너도 직장 그만둬야 되고.
11: 애요?
14: 그때 합쳐. 예. 예? 아무튼 한번 만나봐. 알았지?
11: 그리고 며칠 뒤 맞선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5: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모님 주선으로 맞선보게 된 문천식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전화통화로 얘기해도 될까요?
11: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통화가 어색할까 봐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분위기를 잘 이끌더라고요.
5: 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만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 제가 당연히 경기도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요즘 상황이니만큼 타지역 이동을 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코로나 관련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1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럼 제가 가서 만나는 건 괜찮나요?
5: 아, 예. 그건 괜찮습니다. 아, 다만...
11: 다만...
5: 아,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고마워.
11: 뭐지? 뭐 짧지? 아니, 벌써 반말을 살짝 갸웃했지만 일단은 충북 시외터미널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 아, 그때 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조심히 오고.
11: 아, 야, 뭐지? 전화를 끊으면서... 아, 우리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말이 좀 길었다 짧았다 하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만남의 날이 되어 저는 시외버스를 2시간 타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6: 아, 여기야, 여기!
11: 네.
6: 아, 멀미 안 했어?
11: 네?
6: 힘들었죠?
11: 야, 미치겠네. 잡으려고 그럼 쏙 빠지고 잡으려고 그럼 쏙 빠지네. 반장하겠네. 미워했어요. 아니 왜 벌써 반말이냐고 트집을 잡으려면 꼭 뒤에 존댓말이 따라붙거든요.
6: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어.
11: 네?
6: 이탈리안 음식 좋아해요?
11: 아, 예.
6: 다행이다. 10분 정도 걸리는데 걷기엔 멀지 않고. 그치?
11: 예?
6: 아니 신발이 편한가 해서요.
11: 아, 예.

0: 이거 미치겠네.
1: 야, 뭐냐 이게?
0: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이거? 아무튼 그렇게 애매하고 헷갈리게 파스타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2: 아, 회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
0: 뭐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다행히 적성에 맞아요.
2: 야근은 자주 해?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돼요.
0: 예. 아, 천식 씨는 그 회사 다닌 지 오래됐어요?
2: 아니야, 이 직장 다니기 전에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0: 아, 공부 혼자 아유 힘든 적 없었어요?
2: 힘든 적? 아, 있었죠.
0: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2: 아우, 상상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다.
0: 아우, 세상에. 왜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2: 요로 결석이었어.
0: 요로.
2: 어, 하루는 요로. 내가 오줌을 누는데 덩어리 피가 나온 거예요.
0: 덩어리 오줌. 아니, 제가요. 요로 결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 그것도 좀 하체 쪽으로, 그러니까 요로면은 비뇨기 쪽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느냐, 저는 거기서 약간 의아했던 거죠.
2: 이거 잘 모르죠?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병원에 가서 돌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0: 네.
2: 그걸 또 우리는 돌 깨러 간다 뭐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아. 이 해본 사람들은 돌이 깨질 때 쾌감이 있다고 해요. 파스타 드시면서 들어요. 어, 근데 나는 이게
0: 먹으면...
2: 계속 아픈 거야. 어, 그래서 치료를 꽤 오래 받았어요.
0: 아, 예.
2: 아, 참.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최근에도 아, 그래, 맞아. 요로 결석 한 번 더 왔다.
0: 이렇게, 아.
2: 야, 이게 재발이 잘 되거든요.
0: 아, 그렇구나. 재발이 네. 되는구나.
2: 아, 왜 더 안 드시고?
0: 아, 다 못 먹겠어. 아니, 다 먹었어요.
2: 아, 네. 원래 많이 못 드셔? 아, 저? 그러게 왜 국물에 있는 스파게티를 시키셨어? 국물에 나트륨 얼마나 많은데.
0: 네?
2: 짜게 먹어도 요로 결석 걸려요.
0: 제가요? 요로요? 와, 나 진짜. 나 그날 스파게티 먹으면서 여러분 나눈 대화가 3분의 2가 요로에서 시작해서 결석으로 끝났어요. 덩어리 피. 어? 아, 나 진짜 돌 깨러 가고 막 이런 거. 나 버스 시간 다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아, 글쎄 밖에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제발 많이 내리네요. 와, 한방눈이다. 어떡하지? 우산 없는데.
2: 아, 뭘 그렇게 걱정해. 편의점에서 네. 사오면 되지. 기다려요.
0: 네. 그분은 막 뛰어가더니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요. 손에는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 제가 그거 쓰면 천식 씨에는 뭘 쓰려고요?
2: 어? 내가 쓸 건데. 버스까지 씌워줄게요.
0: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버스까지 버스. 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우산 하나를 받쳐들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결코 제 일도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개뿔 낭만은 무슨. 버스 타는 곳에 다다르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제 몸의 반쪽아리가 그냥 눈에 속히 쌓여가지고 눈사람이 됐고요. 그는 마치 맑은 날 걸은 것처럼 뽀송뽀송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코트 눈을 턱턱 털어주면서 말했죠.
2: 눈 좋아하나 봐요. 눈 많이 맞았네. 말 놔도 되니?
0: 계속 지금 노시...
2: 어?
0: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네.
2: 그래. 잘 가. 문자할게.
0: 그 남자는 한 손으로 지가 산 지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로는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되게 발랄하더라고요.
2: 안녕!
0: 쾌활했어요, 되게. 막 아유 웃음도 많고.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심란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뭔가? 처음 만난 여자한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뭐를 말을 계속하고 뭐 파스타를 먹으며 자기 요로결석 피덩어리 얘기하고 우산은 혼자 쓰고 눈을 털어주고 야 어렵네. 야 그리고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2: 먼 길 왔다 가느라고 고생했어. 우리 꿈에서 만나?
0: 아!
2: 아니 그렇게 놀림이 없잖아.
0: 내 목에 소름 돋았어 지금. 순간 저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가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네. 엄마 더 이상 못 만나겠어요. 결국 주선하신 친척 어르신이 제 뜻을 잘 전달해서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판단을 못하겠네요.
2: 아 웃기다.
3: 어우 야 골라. 지금 다시 가마서 들으니까 네. 오, 아주 교묘하게 반말

0: 그렇죠?
1: 제가 이 존댓말 아우 이거 너무 미끌미끌하면서
0: 네 맞아요.
1: 싫은데?
0: 친한 척하는 건 알겠는데 반전대 좀 이해해.
1: 봐봐요. 진짜 약간 눈빛 막 쏘면서 네. 플러팅하면서 이렇게 반말 존댓말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 너무 싫어. 옆에서 보면 어. 근데 바로 맞은편에서 보면 또 낚인다.
0: 그렇죠.
1: 아,
0: 왠지
1: 뭐야,
0: 손도 이러면서. 빨리 잡을 것 같아. 그죠?
1: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면서 또 좋아해.
0: 손잡고선 어 잡아버렸네 이러면서
1: 아, 뭐야 그게? 아우 그 쇠또골라 녹슨 검 좀 뽑지 마 좀 옛날 스킬이야 옛날 스킬.
0: 보검이 들어있다고 제안해.
1: 잡아버렸네 내가 뭐야
0: 아,
1: 그게.
0: 정말. 그 여섯 글자만 보내주신 분 계세요. 4372님이
1: 녹네.
2: 안 만나고 싶다.
1: 안 만나고 싶다.
0: 여섯 글자 그냥.
1: 이제 안 만나고 싶다. 네. 진짜로. 네. 가다 우연히 들어 안 걸리고 싶다.
0: 그렇죠.
1: 네. 아 정윤미 씨가 파스타 먹는데 요로 결석 아. 뭐야 이 남자 정말 요로 가지 한다.
0: 요로 가지요?
1: 어 라임 좋다. 그리고 어때요 반말이야?
0: 반전대.
1: 네. 여러분 그렇다니까 남이 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짜증나는데 네. 막상 내가 당하면 아 얘 뭐지? 이러면서 낚인다니까요.
0: 아 8010님 경험담 주셨는데요.
2: 와 저도 소개팅 했을 때 남자분이 저보다 좀 어렸는데요.
0: 아 저기 혹시 다 먹었어? 괜찮은 우리 같이 맥주 드실래?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서 뭐지 했어요. 반존대?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1: 아니 반존대도 플러팅 반존대가 있고 약간 요양보호사님 같은 반존대가 있어요. 아. 식사 하셨어?
0: 아.
1: 자꾸 이렇게 식사 거르시면 안 돼?
0: 그 이모님 톤이잖아요. 약간,
1: 약간 그런. 네. 나는 플러팅이라는 반존대를 좋다 그랬지. 네. 이건 노여워. 이건 노여워. 야 왜 자꾸 안 드셔? 어, 막 이런 거.
0: 그쵸 그쵸.
1: 나 싫어. 나 아. 나이 들어도 싫을 것 같아
0: 별로다,
1: 이거.
0: 진짜. 아, 자 사연 나갔을까 퀴즈 드려야죠.
1: 우산 편지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0: 사연자와 맞선 봤던 남자는 독특한 반존대화법과 끝없는 이 질환 얘기로 사연자를 당황시켰죠. 소변에 배출되는 곳에 돌이 생기는 이 질환 말하기도 싫은데요. 무엇일까요?
1: 1번 지방간, 2번 요로결석, 3번 방광염.
0: 정답이 그렇게 아프다는데요. 문자번호 샵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하현우의 네. 참 선곡 정말.
0: 아 설마 아이, 진짜.
1: 이거 하현우 씨한테 사전에 연락하고 아, 가는 거 아니에요?
0: 고소당할 것 같은데.
1: 내용 증명 날아온다 이거. 예. 돌덩이.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맞선남이 알았던 이 질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요렇게서.
1: 그렇습니다. 예. 하연우 씨의 결석 들으셨죠.
0: 아유 저기 돌덩이라고요. 네. 네.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 자 우리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주간베스트 월간베스트로 선정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 자 다음 주인공은 누구?
0: 바로 여러분입니다. It's you!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사연 기다립니다. 짧지만 이거 진짜 웃긴데 아, 내가 문장력이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소재 공모 게시판에 짧은 얘기 대강의 줄거리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0: 네, 소개만 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잖아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다시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손편지 주소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손편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광고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정세름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8981님. 아, 집을 사고서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3개월간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됐어요. TV가 없어서 적적한데 아는 지인이 라디오를 선물해 줬습니다. 덕분에 지라시 정말 잘 듣고 있어요.
7: 오, 감사합니다.
6: 아우, 고맙습니다.
7: 이게 이사 날짜 안 맞아서 이렇게 가끔 한 달, 두 달 공중에 붕 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6: 그렇죠.
7: 그래서 요새 어플이 나왔더만.
6: 어떤요?
7: 짧은 시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그래요? 임대하거나 빌릴 수 있게. 마치 야. 레지던스 빌리듯.
6: 그렇구나. 좋은 시대네요. 그죠?
7: 그러게, 좋은 시대긴 좋은 시대.
6: 어쨌든 시대야. 예, 집 사신 거 축하드립니다.
7: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원래 버퍼링이 살짝 있으면 뭐 액땜한다 그러잖아요.
6: 그러니까요.
7: 진짜 그 집에서 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6: 아, 유경희님 사연 볼게요.
8: 쿨의 맥주와 땅콩 신청합니다. 왜냐면 맥주 한잔 생각날 때 자주 들어요.
7: 약간 아무 생각 없다가도 이 노래 들으면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6: 괜히 그죠?
7: 어쩌지?
6: 저는 사실 맥주는 별로 잘 안 드시잖아요.
7: 그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아, 한때 맥주를 하루에 한 캔씩 좀 먹어봤어요. 여름에. 배가 나오거든.
6: 아, 수영하는데 어때요?
7: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구나.
6: 아, 그래요?
7: 아무 상관없어요. 아. 몸은요, 적응을 해요.
6: 아, 그렇구나. 또.
7: 자, 그리고 진짜 그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통풍 있으신 분들.
6: 아, 맞아. 별로
7: 절대
6: 안
7: 된다고 막.
6: 하더라고요.
7: 예, 여러모로. 네. 한 캔이야, 반 캔 정도 뭐. 예.
6: 네. 그리고 그 있잖아요. 뭐. 무알콜 맥주?
7: 요새 진짜 네. 완전 맛있는 거 많이 났던데요.
6: 그렇다니까.
7: 저 문천식 씨가 소개해 준 그 무알콜 맥주 되게 좋아요.
6: 잘 넘어가야 됩니다.
7: 네. 자, 우리 노래 들어야죠. 2부 끝곡으로 유경희님 신청하신 쿨의 맥주와 땅콩. 맥주 없이 들을게요. 네.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도 깨지며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 장 막판에는 8,100선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43포인트 0.53% 내린 8,185.2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7,841까지도 밀렸지만 개인들의 거센 매수세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3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서울 서소문구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 강원대 박철우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꾸려져 오늘부터 넉 달간 조사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고가 해체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구조물 절단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거 누락 사건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한 뒤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10주기를 맞은 구의역 참사를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삼성역 GTX 철거 누락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비밀 통로와 사우나 설치 의혹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국민제안 191과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사우나실과 침실, 비밀 통로 등을 공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은은 본명인데요. 저만 학률을 따르지 않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울면서 물었죠. 왜 내 이름은 오은이냐고. 그러자 저를 꼭 안아주며 아버지가 하는 말씀.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희한하죠? 오금도 오동나무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눈물이 가시고 웃음이 났어요. 실없는 농담이 힘있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인해 삶의 농담, 옅음과 짙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올해 은은하게 농담하며 삽시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생활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고민 상담과 만담 사이에 있는 코너입니다. 약간 만담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0: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할 때 자꾸 한숨 쉬는 직원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1: 그쵸.
0: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이 상담에 대한 AS는 정선희 씨, 문천식 씨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이분들은 이제 선자 할매, 춘식 할매, 할배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방송의 룰도 잘 모르고 예, 예. 심의를 살짝 벗어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널리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아,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내게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3: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5: 저 이제 니들은 한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별의별 맛 다 느껴본 할미, 할배들의 고민 시글씨가 에이씨.
5: 해결, 해결.
6: 알아.
5: 아이고 참.
6: 그 지금 나이 들어봐. 자꾸 침이 이게 말라가지고 그래. 할미, 할배.
5: 상담소.
6: 아 반가워요. 결혼으로 인생의 정말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43년생 정선자예요.
5: 그런 선자랑 결혼한 분 전시고 있시다. 예, 우린 또래예요. 문자가 왔는데 4355님. 할매 할배는 맨날 우리 고민 들어주는데 두 분은 고민 없나요? 궁금하고만요 하셨는데. 나는 뭐 없어.
6: 지는 없지.
5: 예, 나는 뭐.
6: 주변에 고민 없다는 인간 조심이야. 그 옆에 사람 다 쓰러뜨리고 살아. 지만 사는 거지. 지가 도라이가 없대 주변에. 지가 도라이요.
5: 아 그래? 아 그런 말이 있어요?
6: 그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어?
5: 메타가 어떻게?
6: 키워. 2메타, 3메타 말고.
5: 아 몇 메타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구나. 객관화하는 거.
6: 저거 씨.
5: 좋았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연 만나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6: 7702님이 내 남편의 버릇 중에 가장 신경 거슬리는 게 있는데 식사하면서 휴지를 무진장 써요. 코도 풀고 입도 닦고 땀도 닦고. 에휴 그럼 그 휴지는 지가 스스로 좀 버렸으면 좋잖아요. 그냥 꼭 냅두고 가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지고 딸애한테 시켜도 안 변해 안 변해 남편은.
5: 아니 그건 좀 오반데.
6: 저도 이제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식탁 치울 때마다 성질이 막 벌떡벌떡 납니다.
5: 아이고.
6: 어떡해요. 남편을 그 휴지랑 같이 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씨.
5: 아이고,
6: 안 변해 이거 어차피 안 변해.
5: 요거는 좀 그렇다 그죠.
6: 휴지통 그 조그만 거 있잖아.
5: 네.
6: 그거를 식탁 옆에 의자에다 묶거나.
5: 아.
6: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5: 아니면 그 어리 애기들 쓰는 턱받침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는데. 네. 끝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6: 아 그거 괜찮네. 괜찮네.
5: 그걸 하나 걸어주면 어떨까?
6: 그 주머니 많이 달린 조끼 같은 거 입혀도 되고.
5: 애기들 거기 이렇게 침도 흘리고 죽도 흘리고 하니까.
6: 그래.
5: 이게 받침대가 있거든.

0: 이제 점점 더 흘릴 거거든.
1: 아이고.
0: 그리고 이제 나중에 휴지도 안 쓸 거거든.
1: 아, 남편분 그 고픈 건 좀 치워요.
0: 이거는 징글징글해. 이건 평생.
1: 아이고.
0: 죽을 때도 아마 코 풀고 그 관뚜껑에다 올려놓고 잘
1: 죽을 거예요. 그만 들. 그 가족끼리도 에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예.
0: 재채기했어?
1: 아니, 에티켓 아닌가? 넘어갑시다.
0: 영어만 하면 내 눈치를 봐. 그냥 막 뱉어. 네. 어차피 침 뱉듯이 하잖아.
1: 자, 익명으로 요청하셨어요. 익명 요청합니다. 같이 차를 타는 친구가 알 것 같아서요. 회사에 마음에 든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마음을 확인해볼까요? 아니면 접는 게 맞겠죠?
0: 글쎄, 글자만 봐도 상태가 메롱이다.
1: 왜 그래?
0: 이게 뭐 왔다 갔다 그냥 죽도 밥도 아니잖아. 그게 저 오죽 관심이 없으면 내가 알겠어.
1: 아, 쫄보신가 그러면?
0: 관심이 이분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1: 아,
0: 혹시 관심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착각하고 들어가야 될까 말까인데.
1: 아,
0: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봐봐.
1: 그러네.
0: 혹시 모르니 마음 확인해볼까요? 아니다. 접는 게 맞겠죠? 회전문이 두 바퀴 돌았어 지금.
1: 아,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0: 이고.
1: 에이그.
0: 일단 그러면 뭐 그렇잖아. 어차피 내가 싸다고 한번 안 맞고 고백 한번 안 하고 남으면은 미련이 남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봐.
1: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요 못 먹은 밥이 생각나지 않아요.
0: 그럼.
1: 못 사귀어본 그 여자 이름이 생각나지.
0: 지 얘기하고 한다고.
1: 아니 나도 아직 죽어보지 않았어. 그냥 어서 그런 말 들었다고.
0: 그런
1: 내가
0: 거 자꾸 뱉고 다니면 나한테 죽어.
1: 물론 나는 선자를 부르고 죽을 거야.
0: 아우 기분 정말 더럽겠다.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들어가 봐. 일단 네. 들어가 봐. 이거 저기 뭐야 그 밥이나 뭐 저 식사 아니더라도 차 한잔 하는 건 괜찮잖아. 네. 아니면은 일단 내가 고백을 막 목적으로 탁 네. 기획을 하지 말고 거시기니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사람이 쓱 나한테 주는 커피 쿠폰
1: 네. 어?
0: 이런 거.
1: 그렇지.
0: 약간 두 개 정도를 던져. 어? 그런 다음에 뭐지? 하고 물음표가 박힐 때 쓱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소개팅 해드릴게요 하고서는 본인이 주선자인 척하면서 갔더니 지가 앉아가지고 사실은 저예요 이런 주장만 안 하면 된다고.
0: 넌 꽁트를 너무 했어.
1: 이게 실화야, 손자 씨.
0: 네, 알아, 아는데 요새 네. 그런 거 갖다 쓰는 인간이 어딨어.
1: 하면 안 됩니다.
0: 진짜 예전 네. 개콘에서나 하지 이제.
1: 그렇지, 정직하게 가세요.
0: 나는 후회 없이 하려면 한번 들어가는 보라는 말을 합니다.
1: 네.
0: 0478님. 할매 할배 저는 패션 센스가 아예 없는데 시어머니가 패션에 겁나 신경을 많이 써요.
1: 어이구.
0: 센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애들도 옷을 잘 입길 바라시더라고요. 유유. 저는 옷을 못 입어서 상하복 세트로 사가지고 그대로 그냥 입어버리거든요. 시어머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 옷 입을 때마다 신경 쓰여요.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아. 자산가네.
1: 아, 대표시구나.
0: 고용주야. 그러면 바짝 시어머니 비율 맞춰드려야지.
1: 근데 이분은 그런 센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딥이 돼 있는 걸 위아래로 사서 입는다고 하시는데.
0: 그러면은 시어머니께 뭐랄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질문 있잖아. 어머니는 너무나 늘 패션 센스가 넘치는데 이런 블라우스에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 청단책을 야.
1: 아하.
0: 공부를 그런 사람들은 또 잘 잘났다고 이렇게 지켜주면 또 되게 많이 가르쳐줘.
1: 질문해주면 좋아하셔.
0: 그 하늘면요 며느리 아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거요.
1: 아.
0: 그것만큼 자존감을 뿡뿡 올려주는 게 어딨어.
1: 그렇지. 그 손주들 옷은 좀 사주시나 모르겠네 할머니가.
0: 뭐 옷을 잘 입길 바라시면 그 좀 뱉지 않겠어.
1: 어, 좀 사줘요.
0: 안 사주고 그 계속 옷잘 입으라고 막 그 갑질이지.
1: 내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주는 월급이 얼만데요 이러시는 거 아니야.
0: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야지.
1: 아, 월급이 세후 400 이상이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0: 또 별도로 생활비에서 좀 빼놔. 옷 사는 걸로.
1: 예.
0: 그것도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0: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 뭔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패션에 그냥 감각이.
1: 패션에서 큰 대표님 아니신가? 그런가? 부럽네. 아니 그 전화번호 없죠?
0: 또 따냐? 아 진짜.
1: 그냥 또 따냐가 뭐야?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0: 문 번 따로 개명을 해야.
1: 이런. 쉬어갑시다.
0: 네. 지가 아쉬우면 쉬어가지.
1: 선재 할매 노래 한 곡 저기 한번 골라봐.
0: 전화번호
1: 진우션. 아이 좋다.
0: 숨이 붙어있는 한 딸 거다.
1: 아이 좋아 갑시다. 제 예스 어허

0: 이 할매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 사연 쭉쭉 가봐요.
1: 아, 2842님 친한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술 사준다고 하는데 주종이 위스키라네요.
0: 아이고야.
1: 형으로서 나가면 괜히 자격지심 느낄 것 같은데 나가지 말을까요? 아니면 꼭 참고 비싼 술 한번 얻어 마실까요?
0: 야, 나 같으면 엄지를 들고 나가지. 그럼. 집에서부터.
1: 어, 이게 뭐가 문제야?
0: 엄지 두 개 치켜드는 게 뭐가 어려워?
1: 그 왜 형이라고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0: 위스키 종류를 봐봐. 위스키가 이제 30년으로 넘어가면은 네. 나가서 엄지 치켜들고 하루 그냥 배알을 저기 다 싱크대 네.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놓고 가.
1: 아니 뭐 12년만 돼도 나는 땡큐인데.
2: 에이, 12년은 돌려서 섞어먹으나 뭐 마찬가지. 네. 12년 가지고 만약에 지자랑 한 100접시씩 때린다 그러면 나갈 네. 필요 없지.
1: 아니 얻어먹어요. 먹고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해장국 사주면 돼 형으로서. 그 뭐 자격지심을 갖나.
2: 그래 위스키 네. 하나로 자격지심이면 아이고 우리 지레 죽었지. 위스키를 했는데 뭐 그 좋아하면 그래. 좋아하면 나가가지고.
1: 아니 뭐 우리 이 발사님이 사라 그랬어. 지가 산대잖아.
2: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네. 돈 자랑하려고 어? 이거 뭐 친한 후배가 또 돈 자랑하려고만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돈 자랑하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술 산다 그럴 때 딱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날 때 멘탈을 갈아 끼고 가.
1: 그럼.
2: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이 뭐 듣기 싫게 지 자랑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사회적 리액션을 수용한다.
1: 그렇죠.
2: 나의 훈련장이다.
1: 아, 요즘 같은 글로벌 그렇지. 불황에 누가 술 사준다 그러면 감

0: 감사합니다, 어서요.
1: 아, 일단 내 리액션을 네.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이템을 장착한다. 이걸 개념으로다가 이제 상대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은 네. 기분 더러워져.
0: 그나저나 선자씨 그 집에 내가 꽁쳐둔 위스키 몇 병 있지?
1: 아, 그거 다 보리차로 바꿨어.
0: 에?
1: 그거 내가 끝낸 지가.
0: 아, 내가 가지러 간다니까 그걸.
1: 이런... 비밀번호도 바꿨어.
0: 야, 이거 무섭네.
1: 아,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지.
0: 뭐요?
1: 이사 갔어.
0: 아, 그래.
1: 나 못
0: 아.
1: 찾아.
0: 어.
1: 가 이제.
0: 망했네. 어. 아이.
1: 그래, 그거 자, 그 위스키도 그 천만 원이 너무.
0: 위스키가 아니고.
1: 위스키.
0: 그
1: 겸사겸사
0: 한때 남편이었는데
1: 이스키,
0: 눈을 빤히 보면서 이스키가 뭐야?
1: 이스키 영어인 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겸사겸사 이스키.
0: 저 다음 사
1: 비싼 게 많더라고.
0: 다음 봅시다.
1: 8811님 네. 외동인 고1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잔소리하면 대답만 너무 잘해요.
0: 아이고.
1: 이거 대답만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도 속이 터져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있었어요.
0: 예.
1: 대답 잘하는 게 어디요?
0: 이게 어? 최고예요.
1: 대답 잘하는 게 어디요?
0: 그러면 된 겁니다.
1: 그럼 예. 눈마저 주치고 이렇게 대답해주면 그걸로 장땡이요.
0: 엄마들이 욕심이 너무 많은 게 고1인데 그럼 대답도 하고 실천도 하라고요?
1: 아이고야.
0: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1: 아유, 그럼 안 돼. 일찍 떠나 애가. 예,
0: 말이지, 말이 안 됩니다.
1: 내 곁에서 예. 철부지로 좀 오래 있는 게 다.
0: 맞아. 아까 정선 씨 말대로 일찍 독립하니까 그래.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런 그런 그런. 예. 아이고 대답 잘하. 모범생이. 아이고 니
0: 최고다
1: 자신이지.
0: 진짜
1: 그래.
0: 네.
1: 9738님
0: 회사 대표님이 자꾸 저한테 직원들 흉보고 욕합니다. 그걸 계속 들어주니까 괴로워요. 매일 반복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참고로 대표님은 직원이 한마디라도 토를 대면 굉장히 싫어해요. 현명한 대처법 좀 부탁해요.
1: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
0: 아 월급 주니까 막 욕을 하나 보다.
1: 그게 그런 거 있다. 제 부모도 삼남매라도 그 자식 욕하고 남편 욕하는 자식이 한 명 있어.
0: 아,
1: 정해져 있어.
0: 있어. 이.
1: 그리고 직장 상사도 직원이 3, 40명이라도 꼭 뒷담화를 받아주는 직원이 하나 있어. 욕받이가 하나 있어.
0: 맞아요.
1: 그 왜 그런 줄 알아?
0: 왜?
1: 걔들이 리액션이 좋아.
0: 아...
1: 맛깔나게 해줘.
0: 그렇구나.
1: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 그럼 맛이 안 나.
0: 9738님이 잘 들어주나 보네.
1: 잘 듣는 거야. 봐봐. 어디 가서 내가 리액션 빠진다는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네. 어디 가서 희한하게 낯선 사람도 나한테 말을 붙이지. 호구요.
0: 아.
1: 이거는 대처라기보다는 일단 리액션을 조금 맛이 없게 해봐.
0: 그렇죠.
1: 맛이 없게 아주 닝닝하게 그냥 아 그렇군요. 아 이런 거 있잖아.
0: 그렇지. 염소 웃음을 웃어버리고.
1: 그리고 뒤로 물러나. 어? 뒤로. 아 이러고
0: 그리고
1: 물러나.
0: 막 듣다가 재채기해버리고 그래요 그냥.
1: 이 너무 맛깔나게 감칠맛하게 그냥 후려쳐주니까 대표가 에. 그냥 틈만 나면 내 앞에서 앙냥냥냥 거리는 거요.
0: 그렇지.
1: 어, 이 약간 리액션에 그 감미료를 좀 걷어들여. 건조하게 빼.
0: 아이고 대표님도 너무했다. 그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은 노동에 대한 돈까지 그 뒷말 들어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1: 그게 또 다 참 모냥 빠진다. 같은 직원인데 다른 직원 욕을 또 거기서 하고 앉았냐.
0: 그러니까.
1: 참
0: 그 뽑지를 말지 말이야.
1: 간장종지다 정말. 에이, 아이고.
0: 자 하나 더 볼게요.
1: 네. 1207님 목에 담이 시게 걸렸는데 이게 어찌나 심한지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0: 아이고.
1: 신랑은 옆에서 꼬시다 싶은지 끌끌끌 웃기나 하고. 아 얄미워. 이 신랑 어떻게 하면 좋지? 목도림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얄밉고 짜증나요. 당글했을 때 푸는 방법 아시나요? 뭐 일단 복수도 담을 풀고 해야지.
0: 아.
1: 약국에 근육이완제 있어.
0: 어.
1: 근육이완제랑 진통제를 두 개를 때려 먹어. 한 세 번 때려 먹으면 풀려. 근데 이제 문제는 혀도 풀려.
0: 맞아요. 혀도 근육이거든.
1: 혀도 근육이.
0: 사람이 늘어진다고.
1: 한 이틀 키스 못해.
0: 아, 어차피 이런 남편이랑은 키스 안 할 것 같은데.
1: 아차, 그렇지.
0: 그렇잖아. 아이고, 우리 1207님 뭐 베란다 청소하셨나? 왜 담이 오셨지?
1: 그렇게 말, 이게 말이야. 혈액 순환도 그렇고 뭔가 땀을 좀 안 흘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에어컨 때문에 그래.
0: 아,
1: 예전에도 뭐 그냥 땀 찔찔 흘리고 막 이러니까 막 돌아갔잖아요. 몸 안에 공장이.
0: 그렇지, 그렇지.
1: 요새는 흘려야 될 땀을 잘 못 뱉어내니까 몸이 안에서 자꾸 굳어.
0: 예, 남편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저기 잘하는 한의원 찾아가지고 침 맞고 오세요.
1: 그래. 그리고 신랑은 계속 깐죽거릴 거예요.
0: 내비도.
1: 내가 깐죽거리는 인간이랑 계속 살아봤는데 안 고쳐져.
0: 예,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1: 침을 흘리면서도 깐죽거려. 이게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
0: 깐족이 나의 힘이에요. 그거 없이는 배우자를 매길 방법이 없어.
1: 잘 때 있잖니. 잘 때 코 골고 잘 때 정수리를 물어.
0: 아이고.
1: 이빨 자국이 안 나.
0: 어. 아.
1: 두통만 있지.
0: 그렇지.
1: 정수리를 씨게 앞니로 물어.
0: 남편이 코 골고 입 벌리고 자고 있을 때 입에다가 레몬즙을 넣어버려요.
1: 그것도 괜찮고 누룽지를 짧게 부셔.
0: 에.
1: 누룽지.
0: 아이고 그래서.
1: 부셔가지고 어. 팬티 안에다 집어넣어. 복수는 여러 개요. 가지로 국한시키자.
0: 야 신박하다 이거. 야 신박하다.
1: 누룽지 있잖아요. 이거 뭐 이게 밑에 남자네 과자 아이고. 같은 거 에이. 누룽지가.
0: 그거를 팬티에 넣어버려.
1: 그거 물에다 끓여봤자 맛대가리도 없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거를 자기 덮어기 가지고 반사에다 확 집어 넣어버려.
0: 아 안 된다. 아 쓰라리죠. 아 벌써 쓰라린데.
1: 예. 아침 운동 못 가.
0: 아 큰일 났다 이거.
1: 아 시원해. 아 깨운다.
0: 야 이 아프다 이거.
1: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아이고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 그래요.
0: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고민 있으면 보내줘요.
1: 어, 제작진도 네. 지들이 쫄면 접겠지 뭐.
0: 네, 우리는 좋은 답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1: 어, 인생 뭐 있어. 네. 오늘만 살다 가는 거야.
0: 정답이 필요하면 언제... 이호선 교수를 부르는데 그 양반은 비싸다고.
1: 이, 많이 비싸지.
0: 네.
1: 자 가요. 문자 번호 48001.
0: 샵샵.
1: 에이씨.
0: 그 발음 몇 달째 못하나.
1: 위스키를 내가 때려먹고.
0: 위스키.
1: 위스키.
0: 아유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로다가 커피 교환권 드려요. 예. 커피 스펠링 대봐.
1: 커피.
0: 됐다 됐어. 내가 뭘 말하냐. 다음에 K. 올게. 됐거든.
1: 야이씨.
0: 아이고. 4부에서 천식이랑 선이랑 놀아주세요. 안녕.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메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아.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고영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사랑하는 내 딸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많이 시리지? 대학교 1학년, 친구들과 웃고 내일을 꿈꿔야 할 네가 왜 벌써부터 삶의 허무와 이별의 무게를 배워야 하는지. 문득문득 멍해진 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는 것 같다. 15년이라는 길 세월, 네가 감당했을 기다림과 애써 외면하며 키워온 마음들이 오늘 이 소식 앞에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

0: 아빠는 네가 혼자 울고 있을까봐, 혹은 아빠가 걱정할 것 같아 울지 못하고 있을까봐 그게 마음 아프다. 사실 네 앞에서는 강한 아빠이고 싶어 눈물을 꼭 참았지만 혼자 남겨진 이 밤에 결국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구나. 그러나 아빠가 흘리는 이 눈물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너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기도 하단다. 이제 엄마는 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너의 곁에는 여전히 이 아빠가 있단다.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할게. 네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네가 아파한 무게만큼 아빠가 두 배 세 배로 너를 귀하게 여길게. 그러니 부디 너무 오래 울지는 말아라. 그리고 하은이 엄마, 15년 전 당신이 그랬지.
1: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0: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이 무너졌을 때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내 상처보다 아이의 정서를 먼저 챙겨야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고문 같았어. 그렇게 15년을 버텼는데 들려온 소식이 고작 당신의 부고라니 참으로 허망하다. 그저 인생이 더덥다는 생각만 드네. 우리가 남남이 된 후 하은이가 물었었어.
2: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난 잘 기억이 안 나.
0: 그때마다 나는 하은이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늘 말해왔어. 그래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의 귀한 자식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물론 한때는 원망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향한 모든 미움을 비워냈어. 혼자서 딸을 키우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행복했던 기억이 더 크니까. 이제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쁘고 바른 대학생으로 잘 키워냈으니 당신도 미안함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이제 곧 하은이와 나는 여행을 가기로 했어. 멋진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거야. 사진도 찍을 거고 옷도 한 벌 살 거고 예쁜 신발도 사줘야지. 그러니 당신도 이제 지난날의 모든 매듭을 풀고 영면하기를.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였습니다.
1: 네. 아마 추측컨대 사연자분의 네. 이제 아내께서 이혼 후에 네. 어떤 이제 지병이나 다른 연고로 그렇죠. 돌아가신 네. 것 같은데
0: 아이고.
1: 아, 그 어떤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 주셨는데 그 안에 겪혀히 곁들인 고통과 또 그렇죠. 여러 가지 회한이 다 느껴졌어요. 고스란히.
0: 저는 그 20살 따님 아마 그 친모의 빈소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마도.
0: 네, 네. 많이 놀란 것 같은데.
1: 그 참 이혼이라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이 서로가 날카롭게 그쵸. 베입니까? 서로에게 그냥 깊은 상처들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거기서 그 진공팩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 안에 넣고 지키려 하는 그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그래 맞아 진짜 지키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건 사람을 저 정도로 강하게 또 만들어주지.
0: 그래서
1: 고통도 버티고.
0: 예, 사연자분도 이제야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1: 근데 진짜 오늘 이 매듭을 참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서 좀 나에 대한 일도 매듭 짓고 싶고 누군가와의 관계도 매듭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일련의 이 행동들이 아 그동안 지내온 그 부부의 연을 잘 매듭 짓고
0: 네.
1: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아온 나에게도 아주 좋은 매듭을 짓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따님하고 우리 사연자분님도 이제 좀 후를 털고 네.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여행지에서 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0: 네.
1: 좋은 풍경 보시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아주 예쁜 향기를 네. 많이 몸에 묻혀오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신수엠 리포터와 함께할까요?
0: 예.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 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3: 아, 이제 날이 좀 더워지거나 또 추워지면 신수임 리포터 걱정이 가끔 되는 게 이동을 하시잖아요.
1: 멀리 다니시니까. 네,
3: 이제 더운 여름에 네. 아, 보양식이라도 챙겨드려야 될 텐데 저는 말이지 막 이러면서.
2: 아, 근데 저는 이거를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되잖아요.
1: 아우, 대단해 진짜.
3: 진짜 대단하죠.
2: 근데 이제 뭐 다니는 거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3: 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여름 되거나 이러면 좀 까칠해 보일 때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군요.
3: 그럴 때 딱 기다려요. 장어 좋아해요?
2: 아, 장어 없어서 못 먹죠.
3: 오케이,
2: 알겠어요. 사실 오늘도 고기 먹고 왔어요. 아.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1: 맞아요. 잘하셔야 됩니다.
3: 삼복도에 시작되기 전에 네. 장어를 목에다 두르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2: 목도리처럼?
3: 한번 예, 만들어 볼게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만날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2: 네, 오늘 제가 만나고 온 분은요. 네. 온몸을 뒤덮은 참혹한 화상 흉터 아이고. 가운데에서 그래도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3: 세상에.
2: 올해 43 되신 이재영 씨인데요.
3: 젊으시네.
2: 그렇죠. 네. 네, 재영 씨는 지난 14년 동안 고국을 떠나 계셨어요.
1: 오, 무슨 말씀이세요?
2: 필리핀에서 호텔 직원으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삶을 일궈 오신 분인데요. 이제 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지난 2024년 11월경 네. 운전 중이던 차량이 추돌을 한 후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건데요. 전복된 차량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영 씨는 광범위한 중증 화상을 입게 됐는데 그날의 참혹했던 순간 재영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4: 불이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되게 좀 뜨거웠어요. 많이 뜨거웠고. 그 와중에 이제 예. 저는 이제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막 불이 번져 오니까 뜨거우니까 원룸 막 문을 막 해서 내렸는데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화상이 심각하게 입은 거. 전신 약간 48% 정도, 그러니까 뭐 몸 전체가 거의 화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도는 이제 심재성으로 2도 3도 복합으로 해서 이제 저기 그렇게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3: 아유 세상에
1: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 얼마나 큰 사고예요.
1: 그러니까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네. 너무 뜨거워서 다시 깨어나서 문을 열고 탈출하신 거잖아요.
3: 맞아요. 대단하시다 이분도.
1: 야.
3: 보통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놀라면 사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3: 와,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이 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 근데 이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네.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나요?
2: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재영 씨 비극이 더 커졌습니다.
3: 그랬구나.
2: 필리핀 현지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화상 전문 치료나 뭐 체계적인 피부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1: 네.
2: 그래서 현지 병원에서는 한 달 반 동안 응급처치만 겨우 할 수 있었고요. 더 이상 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라면서 재영 씨를 강제 퇴원 조치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재영 씨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좀 돌아와서 치료를 재개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당장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영 씨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약으로 통증을 다스리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1: 예.
3: 아, 그러면 이제 화상 부위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본의 아니게.
2: 그런 셈이죠. 그래서 후유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온몸의 피부가 오그라들고 또 일그러지는 화상 반흔 구축이 심하게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또 팔이 오그라붙는 등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그 불편한 몸으로 이국당 단칸방에 홀로 누워서 진물과 피고름을 스스로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때였거든요.
1: 아이고.
2: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암흑기를 이국당에서 보낸 겁니다.
4: 정말 이제 화상의 상처가 온몸을 거의 휘감고 있으니까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요. 옆으로 돌리면 옆으로 돌리는 대로 피가 쏠리고 다시 또 옆으로 돌리면 또 다시 피가 나고. 그 온몸 자체가 그냥 막 형용을 할 수 없는 고통이란 게 있어요. 정말로 이게 너무나 심한 그 고통이 막 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앞으로 더 있을까, 언제까지 정말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계속 우울하면 더 회복이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 약 물고 참아보자 이 약 물고 참아보자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
3: 아 진짜. 이분 너무 대단하신 게요. 네. 지금 그 총체적인 이 난국 속에서 제일 힘든 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2: 맞아요.
3: 이러면 이제 다 놔버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야 이를 악물고 이걸 버텨내셨다는 게
1: 그죠?
3: 와 진짜 존경심마저 네. 막 샘솟는데요.
1: 그럼 수임 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건 언제쯤인가요?
2: 사고 5개월 후인 2025년 4월에 들어오셨어요.
1: 아이고.
2: 이 주변 친구분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입국을 할 수 있었는데
1: 예.
2: 근데 재영 씨를 돌봐줄 가족이 필리핀 현지에도 또 한국에도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1: 아, 어떡해.
2: 사실 재영 씨가 아주 어렸을 때 3살 정도로 기억을 하셨는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여러 명의 계모들에게서 학대를 받은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 학대를 버티다 못해서 결국 17살 때 가출을 하셨는데
1: 예.
2: 어린 나이에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훌쩍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재영 씨에게 한국은 그냥 상처뿐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고국을 떠나게 됐었던 건데 지금은 재영 씨에게 고국이 한없이 따뜻한 곳입니다.
1: 예.
2: 정말 팔, 다리 다 붙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재영 씨를 온전히 품어준 나라니까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재영 씨는 두 차례 큰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화상 상처가 방치됐던 탓에 무릎, 손목, 팔꿈치, 겨드랑이, 관절들이 아주 단단하게 유착이 돼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역시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오그라들어서 붙어버린 무릎과 팔꿈치를
1: 네.
2: 아주 똑바로 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2: 네, 지금은 재영 씨가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어다니세요.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재활을 또 거듭한 끝에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3: 감사한 일이네요.
2: 네.
4: 그렇게 뭐 막연하게 이제 가면 이제 내가 잘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다리가 펴진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와 내 다리가 이렇게 펴졌구나 그럼 좀 있으면 좀 걸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수술을 하면 여기가 이만큼 또 펴졌구나 하면서 또 계속 처치를 하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구나 계속 내가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이 화상이라는 걸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겪었는데 앞으로 뭐 못할 게 뭐 있을까. 물론 뭐 잃어버린 게 많지만 앞으로 좀 치료해서 더 좋아지고 사지 멀쩡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서 또 이제 다시 재기를 해야죠.
3: 역시 그 의지가 좀 남다른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확실히 들어요.
2: 네.
3: 아까부터 이렇게 인터뷰 진행될수록 와 이분은 약간 한 사람 분량의 의지가 아니라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2: 그럼요.
3: 당했던 고통이나 그런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제3자 또 환경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지금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거죠?
2: 네. 앞으로 네. 아직 치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식 수술도 몇 차례 조금 더 진행을 해야
1: 그렇죠.
2: 온전히 이제 네. 곧게 펴지고 잘 걸어다니실 수도 있는데.
3: 그래서 우리를 만난 거잖아요.
2: 맞아요. 희망을 네. 되찾으신 거거든요.
3: 그럼요.
1: 맞아요.
3: 아니 의지는 이미 완전 장착이 되셨어요.
2: 맞아요.
3: 네. 일단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 사연자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2: 해야죠.
3: 네,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앞으로 네. 뭐 못 할

0: 이렇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영 씨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분들 지금부터 계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은 아드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를 10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요.
0: 조금 네. 하나 더 긴 계좌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2를 9개 먼저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일 쉬운 계좌는 기업은행이고 2를 10번만 찍으면 되는 계좌. 기억해 주세요. 네. 비슷한 계좌가 있어가지고 예금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이재영님의 화상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1: 네.
0: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수윤 리포터 네.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2: 결과.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정말 다시 취업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1: 아유,
0: 기다리고 네. 그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재영님 저도 기다릴게요.
1: 네. 마음이 건강한 분 같아요.
0: 그래서. 맞아요. 네. 예. 자, 오늘도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6: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제주 협찬 보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보리를 훑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훑태라고 부르는 날이 촘촘한 쇠틀 사이에 보리단을 끼우고 잡아당겨 나달을 털어내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0: 배고픔인 드고 아니 드고 먹나 누리라.
1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2: 네, 목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마칠 시간이네요.
13: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서울 서소문구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 강원대 박철우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꾸려져 오늘부터 넉 달간 조사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고가 해체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구조물 절단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도 깨지며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 장 막판에는 8,100선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43포인트 0.53% 내린 8,185.2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7,841까지도 밀렸지만 개인들의 거센 매수세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3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4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게리 베이너척이란 유명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폼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하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2: 울산 MBC 기획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7번째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울산 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오늘 오후 조금 전이었죠. 5시 5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울산시장 단일 후보 재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함께 진행된 시의원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는 중구 제2선거구 천병태, 남구 제3선거구 강정덕, 동구 제3선거구 이은주, 북구 제3선거구 강진희 후보가 각각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실시되는데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원본이어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해서 제시하는 것까지 모두 보여주셔야 합니다. 캡처한 거 안 되시고요. 투표선의 기표지 촬영은 절대 금지되니까 유의하시고 가까운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다각도로 비교하실 수 있게 라디오와 유튜브 멀티플랫폼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함께 선거구별 쟁점,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비교해보고요. 투표를 앞두고서는 각 당 관계자와 선거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후보의 공약과 포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모든 지역구 후보와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에게 동일하게 출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후보도 있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촬영에 참여한 55명의 후보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선거 구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 따라서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편성이 됐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1: 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1: 열혈강호 온라인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

0: 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시각이 6시 9분 54초 막 지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지금도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시의원들의 후보들의 공약과 메시지를 선거구별로 집중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오늘은 북구 지역의 이슈들 그리고 북구 지역의 후보로 나온 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생애 첫 투표에 나선 한 학생이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선거사무원이 처음 건넨 게 3장이었는데요.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친구 역시 7장을 받았다고 했던 터라 학생은 당황하면서 선거사무원에게 4장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과로이기 때문에 3장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투표자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2번, 투표용지를 1,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제 공약을 받아주세요.
1: 유권자 여러분,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2: 예,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3: 저의 공약을 받아주십시오.
4: 주민 여러분,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5: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6: 제 공약을 배송 받으시겠습니까?
7: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8: 제 공약을 배송 받으시겠습니까?
9: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울산 북구 광역의원 후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또 단일화 결과 발표 이후에 목소리 인터뷰는 다 응하셨지만 또 후보로 최종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유희정 기자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북구 지역 특히 1, 2, 3 선거구 시의원들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후보별 공약과 인터뷰 영상은 울산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공약 택배 검색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 MBC 유희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9: 딱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이었어요.
10: 맞아요.
9: 발표가 됐어요.
10: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울산시장 선거 후보의 단일화 경선 결과 오늘 하루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했거든요.
9: 네.
10: 오늘 5시까지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그 어떤 지지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결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이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울산시의 선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9: 네.
10: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고 일단 민주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는 김상욱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전해드렸지만 시의원 선거에도 후보 변동이 일부 있습니다.
9: 네.
10: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이 단일화 합의를 하면서 시의원 선거구 4곳에서 울산 19곳 중 4곳에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구 2선거구에서는 진보당 천병태 후보로 결정이 났고요. 남구 3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강정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북구 3선거구 우리가 오를 다룰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더불어민주당 임채호 후보와 진보당 강진희 후보가 대상이었는데 진보당 강진희 후보로 일단 단일화 경선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 네.
10: 마지막으로 동구 3선거구에서는 진보당 이은주 후보로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후보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 경선 결과 이제 선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실제로 사퇴서를 제출했는지까지는 저희 취재진들이 지금 확인 중이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9: 네.
10: 그래서 실제로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울산시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9: 네.
10: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정확히는 오늘 6시 저녁 6시 전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내일 사전투표에 그 내용이 반영돼서 후보가 사퇴했음이 그 투표 용지에 인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9: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처 모르는 유권자도 있을
10: 맞아요.
9: 수 있기 때문에.
10: 그래서 이게 이제 사표 방지 문제에 있어서도 네. 항상 이 시점이 가장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오늘 중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단 울산 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이제 상대방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0: 오늘로 사퇴서를 냈다는 전제하에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를 할 때는 사전투표는 그 특성상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이 울산 지역에서 투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울산 지역 분들이 다른 데서 하기도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출된 사퇴사항이 내일과 모레 인쇄되는 사전투표용 용지에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1: 네.
0: 하지만 6월 3일에 진행되는 본투표의 경우에는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든 시의원 선거 네 곳이든 여기에는 후보의 사퇴 사실이 투표용지에는 적혀있지 않고요. 대신 실제로 사퇴서를 만약에 제출했다면 선거 전까지 제출을 했다면 투표 당일에 그러니까 본 투표 당일인 6월 3일에는 각 선거구별 투표소에 해당 투표에서 이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라는 공고문을 투표소에 붙여놓기는 합니다.
1: 네.
0: 다만 투표 용지에는 인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할 수 있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일단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 곳을 통해서 알리고는 있지만 유권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만약 모든 후보들이 오늘 사퇴를 했다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쇄를 하는 만큼 사퇴 사실이 적혀서 나올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발표를 5시 50분에 했기 때문에
0: 네.
1: 이미 결과를 다 받아들고 사퇴를 접수를 하고 우리 언론들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이 직후부터 다시 뭐 긴박하게 뭔가 돌아갔다는 것인지 그거 그 상황 자체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
0: 예, 저희가 완벽하게 거죠? 확인은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1: 그래서 6시 안에
0: 네.
1: 해당 후보가 정말로 사퇴서를 냈는지 여부는
0: 네.
1: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0: 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울산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 아마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 이제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울산시 선관위원회의 양측 시장 후보와 그리고 당 울산시당 위원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시당위원장, 그다음에 진보당의 방성수 울산시당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이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이 아마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퇴서를 접수해서 시선관위에서 받아준 것으로 확인된 거는 현재로서는 진보당 울산시당 울산시장 선거에 김종훈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1: 네.
0: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잠시 후에 진행되는 울산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점을 감안해서 오늘 북구 지역 이야기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공지해드렸듯이 오늘은 북구 지역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0: 네.
1: 유독 북구 지역 후보님들은 연결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0: 맞아요.
1: 이 선거구별 특징과
0: 네.
1: 또 후보들 각각 좀 살펴보죠.
0: 네, 일단 짧게 먼저 그 선거구의 특성부터 얘기하고 후보를 한번 나중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북구 제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농소 1동과 송정동이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화봉동은 어디에 있죠? 네, 화봉동이 송정동에 포함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법정동으로는 화봉동이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선거를 진행할 때는 송정동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곳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거구가 넓은 곳이기도 한 게 농소 1동이 법정동으로는 창평동과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네.
0: 여기에 특징은요. 신도시의 이주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송정이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있어서 이제 대규모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들어왔고요. 농소 1동의 경우에도 호계동과 매곡동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과 대비해서 이제 조금 유권자층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로 이선거구로 가보면 농소 2동과 농소 3동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북구 지역에서 아까 북구 1선거구 농소 1동의 위쪽에 해당되는 농소 2동과 건너편에 해당되는 농소 3동이 포함됩니다. 농소 2동 같은 경우에는 경주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울산 안쪽으로는 이화산단이 있고 북쪽으로는 경주 지역 공단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농소 3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달천 농공단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구 제3선거구를 보면 면적상으로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강동과 효문, 양정, 연포가 포함되는 곳인데요. 강동동에는 법정동으로 따지자면 무룡, 구유, 정자, 신명, 대안, 당사, 신현, 산하, 어물까지가 전부 다 행정동상 강동동에 포함됩니다. 예. 저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강동동의 면적이 정말 넓구나라고 하시겠는데

0: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정동이 전부 다 이 행정동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동의 특성은 농어촌이 복합돼 있다는 점과 최근에 강동동을 중심으로 산하동까지를 포함해서 신도시가 대규모로 건설됐다는 특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명촌동과 진장동, 연암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와 관련 배후 지역이 있고요. 진장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대부분이긴 한데 평지 쪽에는 현대차 공장이 대부분 들어서 있고요. 일부가 주거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역시 연포동의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동구와 함께 북구도 역시 진보 지역으로 많이 손꼽히는 지역인데요.
0: 맞습니다.
1: 어떤 후보들이 이제 나왔을까요?
0: 네. 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송근호 후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출신이고요. 7대와 8대 현직 울산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새롭게 출마를 하게 됐고요. 진보당의 김한 후보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로 현직 근무를 하고 있고 노동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2선거구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주원 후보가 7대의 북구의원을 지냈다가 이번에 새롭게 출마를 하게 됐고요. 국민의힘 문석주 후보는 현 울산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임민정 후보는 진보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의 버스대책위원장과 달천과 북울산역 연계하는 버스주민대책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거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변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총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일단 한 명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1: 네.
0: 이 결론대로라면 2명의 후보가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백현조 후보는 6대와 7대 북구 의원을 지냈고 시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경우 5대와 6대, 8대 현직 북구 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민주당 임채호 후보와의 경선에서 일단 승리를 해서 진보당 강진희 후보로 단일화가 된 상태고요. 민주당 임채호 후보가 사퇴했다는 전제 하에 이 두 후보의 경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지금 동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특색을 북구가
0: 맞습니다.
1: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일단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마지막 3선거구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애초에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이 됐다는 특성이 있고요.
1: 네.
0: 역시 동구와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표심이 강하고 40대에서 50대 인구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동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동구와 비슷한데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는 최근에 신도시가 대거 개발이 됐습니다. 송정과 매곡, 강동 산하시구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많고요.
1: 네.
0: 여기는 기존에 북구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옮겨간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신도시 입주를 기대하면서 옮겨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표심이 늘 변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업이 있기는 하지만 어업이 많이 쇠퇴를 해서 대부분은 이제 노동자 표심에 영향을 받는다면 북구에는 아직 농촌지역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지역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촌 어촌지역의 표심과 도심의 표심이 한꺼번에 섞여있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또 동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북구지역 이슈 그리고 후보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0: 네.
1: 저희가 주요 키워드를 조금 뽑아보자면 특히나 시내버스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하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0: 네.
1: 연결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0: 네.
1: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0: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4: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생애 처음으로 투표에 나선 한 학생이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에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선거 사무원은 학생한테 3장의 투표용지를 먼저 건넸는데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학생은 의아한 얼굴로 선거 사무원에게 4장이 누락된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선거 사무원이 과로이기 때문에 지금 3장을 받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과로 안에 들어갈 문장은 무엇일까요? 1번 투표자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2번 투표용지를 1,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희정 기자와 함께 울산의 북구지역 광역의원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볼 텐데요. 키워드 시내버스 그리고 그린벨트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죠.
5: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시내버스인데, 자, 울산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작년에 개편한 이후에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 개편은 잘못됐다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북구입니다.
4: 그렇습니다.
5: 네, 북구는 통근 관련된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출근 퇴근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지금 뭐 상업지구나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구나 남구 쪽 도심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북구가 지리적으로 중구와 남구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아니 하다못해 자가용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15분 이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는데 이게 개편되면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졌다라는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제 불편하다는 이유 중으로는 잘 다니던 노선이 없어졌다, 혹은 간격이 넓어졌다라거나 예전에는 한 번에 탈 수 있었는데 환승을 하게 돼서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일반 버스였는데 좌석 버스가 되는 바람에 너무 비싸졌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약택배 요 방송에 출연하신 시의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북구 주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4: 네.
5: 일단 1선거부부터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상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진보당의 김한 후보도 빠르게 개선해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의 이주원 후보가 지금의 노선은 북구 지역 주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불공평하다,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에 힘을 실었고요. 3선거구의 민주당 진보당의 강진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좌석버스 지금 너무 많아져서 이거 비용 부담을 늘리니까 좌석버스를 줄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환승이 지금 너무 많아서 불편한데 환승이 불편한 이유가 그냥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도 있는데 하나를 갈아타고 두 번째 노선으로 갈 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승 체계 자체를 좀 개선을 하자, 만약에 환승을 꼭 해야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게 이제 정당과 무관하게 대체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또 이제 이게

0: 울산시가 개편을 했을 때가 민선 8기고요. 김두겸 국민의힘 시장 현재는 후보죠. 시설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국민의 후보라면 뭔가 좀 더 방어적으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야권 후보라면 좀 더 비판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 외의 답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선거구의 국민의힘 문석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하려는 거는 8대 김두겸 시장 들어서 갑자기 한 건 아니었고 7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때부터 이미 용역을 내서 했던 거니까 이게 특정 정당의 울산 시장이 뭔가를 의지를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김두겸 시장의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용역의 결과를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니까 이걸 김두겸 시장에게만 실행에 다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이 개편한 결과가 북구 주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벽히 도움이 되냐 하면 그게 아닌 것은 또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편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같은 국민의힘 후보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1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근호 후보입니다.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요. 송근호 후보가 시의원 8대 현직 시의원으로 하면서 이번에 재도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로 울산시 집행부와 가장 치열하게 날을 많이 세웠던 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자유발언이거나 시정 질의라거나 이런 데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의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자 현재 다른 지역구 저희가 방송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울산의 버스는 지금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민영제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 버스는 지금 울산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구 주민들이나 외곽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차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노선을 새로 살리라고 요구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많이 겪어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나 봐요. 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공영제나 준공영제 다른 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지금의 민영제를 가든 일단 현재 버스 수를 유지한 다는 전제로 한다면 결국 수요가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외곽의 노선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결국은 한정된 버스 수를 놓고 그 안에서 배분의 문제인데 이걸 완벽하게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만족할 결과는 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트램 건설이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남구지역 방송에서 이 공약특배 분석 방송을 해드릴 때 트램 노선 1호선이 지금 수요가 많아서 버스들의 중복 노선이 많이 겹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트램 1호선이 개통이 됐을 때는 트램이 지금 버스 노선들이 하고 있는 수요를 대부분 흡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한 대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인원수보다 트램 한 대가 최대로 채우는 인원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중복되는 노선들을 남구 쪽에서 대거 없애고 이 노선들을 결국은 북구나 다른 지역을 포함한 외곽에 배분하는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근호 후보가 또 하나 제시했던 거는 지금 트램 2호선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울산시가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해야 합니다만은 기존의 트램 2호선 계획은 북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구를 수직으로 관통한 다음에 중구를 거쳐서 남구로 이동하는 일종의 수직 노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노선이 지금 이제 송정 정도 북을 쌓는 정도에서 지금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송근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농소로 더 위쪽까지 연결해서 북구 주민들의 이제 수직 노선에 대한 어떤 수요를 이게 반영하면 버스가 부족한 문제도 2호선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 장기적인 대안이죠.
0: 그렇죠.
1: 트램이 아직
0: 확정된
1: 멀었잖아요.
0: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트램도 1호선이 확정돼서 다닌 이후에나 어떤 버스의 배분이 가능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낮을 세웠던 민주당 후보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반드시 울산시 노선에 지금 개편문을 그대로 찬성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확인하실 네. 수 있을 겁니다.
1: 시의원 후보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네. 이 시의원 후보들의 한정에서만 보면
0: 네.
1: 진보든 보수든
0: 네.
1: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이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임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후보 이력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진보당 북구 지역 버스 대책위원회, 달천 부울산역 주민 버스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버스 문제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분 같아요. 이분의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결국은 시내 버스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 다른 지역 후보가 냈던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버스 이용량 자체를 늘려서 공영제로 가면서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특이하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울산시가 고령층과 어린이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과 29세까지의 청년까지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북구의 특성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북구 전체의 면적이 넓어서 이동거리는 길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북구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빠르게 자가용 구매하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29세까지 청년이 대중교통을 많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1: 그리고 현대차 직원들이 그렇죠. 많으시기 때문에
0: 맞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확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체를 늘려서 이분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타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도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으로서 청소년에게도 확대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1: 네. 시내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대책이 특히 이번 북구 지역 선거구에서는 후보들 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린벨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0: 네.
1: 연결이라는 얘기를 모든 분들이 할 정도로 네. 어떤 상황인가요? 북구가?
0: 그린벨트는 사실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울산시 전체의 현안이기도 하고 북구뿐만 아니라 중구와 울주군에도 해당되는 얘기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울산시의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양을 저희가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분들이라면
1: 울산의 한 중간을 물음표 반대 방향으로 네. 가지고 있네요.
0: 예, 그러니까 울산시의 경계에 보통 우리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시의 경계에 만들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울산시나 바깥쪽에 외곽에 생기게 되는데 지금의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울산시 권역의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심 중간에 걸쳐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 지역 한가운데를 개발제한구역이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수단을 연결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이 걸리게 되고요. 개발을 하거나 하려고 그럴 때 연결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 연결해서 올라가다가 개발지원구역에 한 번 걸리고 북구 위쪽에서 내려오려고 해도 중간에 개발지원구역에 가로막히는 형태가 돼 있어서
1: 네.
0: 북구에서 이 개발지원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 때문이고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도 북구의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 한가운데를 개발지원구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교통수단을 잇기도 어렵고 도로를 세우기도 어렵고 주거나 상업지역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1: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0: 네.
1: 이 개발 제한 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0: 네.
1: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0: 네. 그래서 사실 트램 2호선 개발은 이것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원래 그린벨트는 시의 경계에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언제 설정됐냐면 1973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경남 울산시 시절인 거죠. 울산 광역시 시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경남 울산시의 경계 쪽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1: 네.
0: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왜 만들었냐면 1962년에 울산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별공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후로 한 10년 동안 공업지구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불거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경남 울산시의 공업지역이 급격하게 확산되다 보면 환경이 훼손될 것 같아. 주변의 농경지역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경남 울산시의 확장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그때 그린벨트를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둘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제 울산 광역시가 승격이 되면서 울주군 지역과 북구 지역 일부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1: 네.
0: 이제 울산 개발제한구역 바깥쪽에도 울산시가 생긴 거죠.
1: 그래서 70년대 지정된 게 97년에 네. 광역시로 승격하고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 그대로 가.
0: 예.
1: 한 번쯤은 해제 논의가 심각하게 있을 법한데도
0: 그렇죠.
1: 계속 그대로 온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가 사실상 도심 중광부를 전부 다 가로지르는 일종의 기형적인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울산 지역의 생활권과 이 실제 개발지원 구역의 구역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중간에 북구 같은 경우에 북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려고 할 때 항상 중간에 개발지원구역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기형적인 형태를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구 지역이 특히 이 개발지원구역 이슈에 민감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 정말 많

0: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신도시가 개발된 곳들 예를 들어서 송정의 신도시나 호계나 매곡 쪽에 아파트 단지들 많이 들어섰고요. 북구의 강동 산하지구에 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시 중심부와 연결해야 되는 도로라거나 상업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동해 남부선 광역전철이 개통이 되고 향후에 이제 KTX 역도 중간에 통과되게 되면서 이 개발지원구역 중간에 북울산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구 주민들 입장 그리고 북구의 입장에서는 북울산역이 서기 때문에 역세권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서 상업적인 활력을 키워보겠다는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북울산역 앞이 다 그린벨트로 걸려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 지역의 도심이 확장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이 그린벨트 문제는 아 우리 도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것이죠.
1: 북구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정말 한가운데 중심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효과가 그렇게 없는 거겠군요.
0: 그렇죠. 사실은,
1: 지금 그러면은 신도시도 네. 거의 북구의 외곽 지역으로 들어온 거네요.
0: 그렇죠. 네,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들은 뭐 집 한 채 짓는 것도 굉장히 허가가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공동 아파트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고 상업 지역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정부가 신중한 이유가 일단 도심 대기 환경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울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린벨트가 비정상적이니까 해제를 하고 그럼 울산의 외곽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린벨트가 아닌 곳을 그린벨트로 새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미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들로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 부수고 그린벨트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일정 비율이 갖춰져야 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일정 비율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기존의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곳에서 그린벨트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하면
1: 반발이 엄청나겠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가 있는 곳을 해제하고 다른 곳에 새로 만들려고 해도 그럴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거든요. 지자체장의 권한은 많지가 않습니다.
1: 근데 그런 정도라면 이게 네. 가능할까요?
0: 사실은 정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조금 전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저희 울산 MBC에서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좀 전에 끝났는데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후보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구청장이나 울산시장 단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권한을 지자체에 내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울산시 차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해제를 정부가 직접 해주든지 아니면 일정 권한을 울산시의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이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의원 선거에 나온 분들도 우리가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울산시 행정 관계자들한테 이걸 정부한테 요구해라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이걸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전반적으로 후보들이 모두 개발 제한 구역 자체는 해제하길 네. 원한다 이런 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0: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1선거구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많았던 송정이나 호계 지역 같은 경우 해당되는 1선거구에서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자, 북구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구가 몰려있는 농소와 송정 지역과 그 아래쪽 지역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로 그린벨트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도 안 되고 생활권도 분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에 상업 지구를 만든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 주민들만 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곳들도 교통수단을 통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북울산역의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1선거구에 걸쳐있다 보니까 특히 1선거구 후보들이 이 그린벨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어떤 지역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녹지가 줄어들면 환경 오염이 심해질 건데요. 라는 이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북구 지역에 지나가는 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이고 물론 녹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 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지만 공단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처럼 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질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보전과 도심개발의 문제

0: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요. 결국은 어느 것을 좀 더 우리가 중시하느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북구 지역의 시의원 후보들이 보기에 지금 북구 지역의 그린벨트 부지는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 쪽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거구를 보면 삼선거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대안 얘기도 나왔습니다. 북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동해선, 단선이 지나가던 곳이 복선화되면서 노선이 북구 산지 쪽으로 더 외곽으로 붙으면서 기존의 동해남부선이 단선으로 지나가던 부지가 폐선이 되었죠.
1: 네.
0: 그리고 폐선 부지는 전부 다 도시숲으로 개발이 됐는데
1: 네.
0: 여기를 좀 더 녹지화를 활성화해서 도시숲으로 이미 도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좀 더 촉촉하게 녹지화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고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선 부지가 지나가는 곳이 그 개발 제한 구역도 걸쳐서 지금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시숲으로 다 묶어서 폐선 부지를 거기만큼은 개발 제한 구역도 도시숲으로 남겨놓게 되면 도시숲 구간도 연장할 수 있어서 연결성이 강화되고 숲 녹지 공간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녹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청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후보들이 당선되든 간에 아마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숲 연결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북구 지역 유권자분들은 이제 당선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이 공약에 따라서 실제로 앞으로 향후 4년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어떤 후보가 좀 더 현실감 있게 공약을 내놨는지도 함께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북구 1, 2, 3 선거구 울산 MBC 뉴스 채널에 공약 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북구 지역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쟁점 유희정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서머네드피아.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
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네, 오늘 퀴즈 정답 2번이고요. 투표용지를 1,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9116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1440번님께 양떼목장 4인 가족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 울주군 지역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 MBC 유희정 기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끝곡 은요 최유리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숲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노오키 교육감은 꿈꾸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청렴도, 최고의 교육복지, 최고의 울산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꿈꾸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울산 교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울산 교육,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25년 현장 교사, 노오키, 천창수 교육감 비서실장, 조용식이 그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1: 최고의 울산 교육, 더 새롭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심인 교육감, 학부모와 시민들의 편안한 이웃, 교사들의 따뜻한 동료가 되겠습니다.
0: 정책으로 준비된 교육감, 교육을 아는 교육감, 조용조용 아이편, 조용식.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3: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0: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공사장 사고에 좌담회를 열어 안전 문제를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행보를 관권선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장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행안위가 주최하는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점은 고가 붕괴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서울 강동 지원 유세에 나선 정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에 MB 어게인까지 결집한다며 진보 대결집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관권선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선 헌법 수호를 위한 거라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과 울산, 강원, 전남, 광주를 비롯해 부산, 북구, 갑 등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1: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서울 소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 강원대 박철우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0: 12인으로 꾸려져 올해부터 넉 달간 조사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고가 해체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구조물 절단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따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한 뒤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10주기를 맞은 구의역 참사를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도 깨지며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 장 막판에는 8,100선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43포인트 0.53% 내린 8,185.2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해 장중한때 7,841까지도 밀렸지만 개인들의 거센 매수세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기관이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3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5거래의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보다 대폭 높여 2.6%로 상향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오늘까지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금통위원 7명 중 2명은 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는 6개월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 점도표에서 올해 11월의 기준금리를 최대 3.25%까지 지금보다 높게 예상한 점이 19개로 확인됐습니다. 동결은 단 2개에 불과해 앞으로 6개월 안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크게 높여잡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좋고 추경이 있어 국내 경제가 개선될 걸로 봤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1.8%보다 0.3%포인트 높여잡은 2.1%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로 0.5%포인트 높여잡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0: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코스피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원의 처분 가능 소득은 하위 20%

0: 7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과 김진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건넸습니다.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재판이 오는 7월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욕 동부법원은 지난 3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와 창업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쿠팡 내부 자료 등 향후 조사 범위를 논의하는 최초 사건 관리 기일을 현지 시간 오는 6월 17일로 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메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구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딱 6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남은 기간 여야 지지층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결집할지, 선거 직전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막판 변수는 무엇일지 잠시 후 주간 정치동영에서 이동영 작가와 진단해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구 중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경기도,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안민석 후보와 경쟁하며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넘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0: 연합회 우리금융그룹.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한 주간의 정치계 동향, 정치평론 초고수 이동영 작가가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주간 정치 동향.
10: 네, 주간 정치 동향 이동영 작가 계속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11: 네.
10: 자, 하프타임에서요. 예. 그게 유튜브에서 만나가는 방송이라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전망을 한 것 중에 재밌는 예. 게 많은데 유튜브에서만 또 이 공중파 못만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다시 어딜 좀 짚어보려고.
11: 똑같은 말을 또 하란 말입니까?
10: 아니, 네, 다르게 물어볼 테니까요. 예. 자, 지금 오늘 MBC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굉장히 어떤 이렇게 안 좋게 나온 데가요. 예. 부산입니다. 예. 부산 북갑. 예. 거기는 지금 우리의 MBC의 여론조사 보면 완전 뒤집힌 걸로 나옵니다. 거의 예. 확정된 걸. 그런데 예. 이동영 작가는 거기를 의외로 예. 거기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 전망을 했어요. 예.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보세요.
11: 그러니까 예. 일단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 여론조사 무용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왜 많이 나오냐. 예. 많이 틀리니까 많이 나오는 예. 겁니다. 미국도 뭐 트럼프 계속 못 맞췄고 네. 우리도 뭐 지난 총선 뭐 계속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게 일단 업체가 너무 난립해 있고 네. 우리 몇 년 전에 거의 100개 가까이 가까운 업체가 있었어요. 미국 예. 30개 있을 때 우리 100개 있었거든요. 예. 그걸 최근에 좀 법령 강화해서 조금 뭐 뺐다고 해도 또 60, 70개예요. 예. 그리고 선거 때만 반짝 등장하는 뭐 예. 그런 업체도 있고 너무 많다. 예. 그리고 명태균 사건도 봤습니다만 조작하기 너무 쉽고 예. 그리고 뭐 부산 북구나 평택처럼 네. 국민적 관심이 높다. 네. 그럼 계속 거기만 매달려요. 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전화 네. 오는 게.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고 응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네. 이미 좀 오염된 표본을 가지고 네. 아, 이 뒤집어졌다. 혹은 앞서간다. 네. 뭐 대세가 굳어졌다. 네.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도상 또 바람상 네. 뭐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인물, 구도, 바람. 네. 바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높은 지지율을 갖고 네. 있는 게 바람인 거고 네. 그래서 진보 정당에 불리한 부산에서 네. 한때 앞섰던 것이고 네. 여론조사상. 그다음에 구도는 뭐 3파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하중한테 너무 유리한 것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인물 남았는데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그 나머지 구도나 바람을 이길 정도로 인물이 뛰어나냐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가 여전히 유리하다.
10: 자, 이 작가였던 네. 그 전망을요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도 추세선은 있지 않습니까?
11: 추세선이 있죠.
10: 네. 네. 근데 여론조사의 추세선이 민주당으로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11: 그러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도 모름 무응답 결정하지 못했다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추세를 봤을 때도 저는 뭐 구도상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고 네. 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네. 다른 그 어디보다 네. 북구갑이 중요한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네. 어쨌든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오면 네. 대권 후보 타이틀을 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총력을 갈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다시 하정우 후보랑 공동유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뭐 부산시장 후보니까는 그 북구갑은

0: 하나의 지역구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힘을 좀 쏟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전재수가 또 도와줄 거 혹은 네. 자기 조직을 또 거기 밀어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 좀 자신감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재수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뭐 부산시장, 부산시장 선거 플러스 해서 네. 또 부산 북구갑 선거.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에는 전재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선거할 때 맨 꼭대기는 전재수를 찍을 거란 말입니다. 예. 밑에 오면서
1: 기계적으로 찍는다.
0: 1번으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6번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오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도 예. 어떤 걸 봤을 때도 아주 뭐 유리하다.
1: 자, 평택을 시간 못 얼마 안 남아. 평택은 어떻습니까?
0: 평택을도 지금 엎치락뒤치락이기 예. 때문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 예. 김용남 후보가 쭉 앞서갔어요. 네. 그거는 뭐 거대 정당의 타이틀을 안았기 네. 때문에 앞서갔는데 최근 어쨌든 불거졌던 이슈 대법 이슈는 네. 분명히 김용남한테 마이너스 주장했고 네. 그게 선거 지금 6일 남았는데 6일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네. 아니면 대세를 결정하지 않을 정도의 약한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건 문제 없어요. 그 문제입니다. 지금.
1: 네. 결집합니까?
0: 마지막에 결집하겠죠 당연히.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예. 평택과 부산처럼 예.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게 되면 예. 충성심 높은 내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나와요.
1: 예, 평택 귀찮아서 끊어버린다 그렇죠. 거죠. 예.
0: 평택에서는 조국이고 부산에서는 한동훈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걸 좀 염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지 않은 분들을 끊어버린다
0: 그렇죠?
1: 얘기죠.
0: 네.
1: 예, 너무 많이 전화 보니까.
0: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예. 투표하러 안 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1: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0: 그래도 민주당 간판 단 예. 김용남 후보가 아직
1: 지금 대부업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러나 지금 흔들한 추세에서
0: 흔들했죠. 예. 예.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1: 예, 그거는 분명한 데미지가
0: 예, 분명한 데미지가 있죠. 예.
1: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0: 네네네.
1: 예. 시간 저 시간을 잘못 써놔가지고 착각했네. 시간을 지금 예, 자 다른 예, 지역.
0: 뭐
1: 예.
0: 민주당 지금 특히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물론 부산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 예. 아까 뭐 한동훈이 미래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도 한데 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을 빼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패하게 되면 예. 또 민주당 지도부가 또 그거 뒤집어 써야 돼요. 예. 거긴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또 중요한 곳이 뭐 예. 평택보다는 예. 지금 전북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원래는 전북선거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1: 예.
0: 이번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가
1: 예. 됐습니다.
0: 만일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정청래 연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데미지가 분명히 있다
0: 엄청나게 데미지, 예. 엄청 데미지죠. 예. 그래서 아마 지도부로서는 전북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1: 전망은 어떻습니까?
0: 여기도 지금 엎치락뒤치락하죠.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또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네. 튀는 네. 게 한 번은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1: 네.
0: 하룻밤 지나면은 또 무소속 후보가 크게 네. 앞서거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의미 없는 곳인데 네. 그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왜 패착을 했냐면 네. 이번에 당 경선 때 네. 현역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경선에서 현역이 다 깨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경선해도 됐을 문제인데 예,
1: 그냥 경선해도 김관영 후보가 졌을 것이다.
0: 무리한 예. 컷오프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제 동정 바람이 부른
1: 예.
0: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원택 후보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렀는데 저게 예. 왜 통과됐지?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단식했는데 왜 예. 거기 찾아가 보지도 않았지?
1: 예.
0: 그리고 안호영과 지금 김관영이 손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버렸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동정표가 작용하고 아까 제가 선거의 3대 요소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 3대 요소를 무너뜨린 게 동정표예요.
1: 예.
0: 그래서
1: 동정 여론이 분명히 있다.
0: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가 잘했으니까 찍어주자
1: 예.
0: 이것보다
1: 예.
0: 아 이게 좀 그런데 우리는 뭐 민주당 간판만 달아주면 무조건 찍으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발심과 동정심이 같이 엮이면은 좀 뭐 모르겠다. 그래서
1: 예.
0: 여기도 나는 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싶어요.
1: 예. 그래서 끝까지 가면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0: 그래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 이원택 후보가 좀 유리하다 봅니다.
1: 그래요. 예. 두 분을 제가 여기서 다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대단히 절박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0: 그렇죠.
1: 예, 거의 정말 생사를 걸고 뛰어든 절박함을 느꼈는데
0: 예.
1: 동정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김관영 후보가 첫 프레임은 잘 짰어요.
1: 예.
0: 잘 짰는데
1: 억울하다.
0: 뭐 억울하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뭐 정청래도 공격하고
1: 예.
0: 왜냐면 전북에 어쨌든 또 정청래 반정청래 그 임지도
1: 예.
0: 좀 있으니까.
1: 예.
0: 다만 조금 오버해서
1: 예.
0: 뭐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고 했단 말이죠. 네. 그것도 마이너스로 정의할 수밖에 없죠. 네,
1: 그건 마이너스입니까?
0: 그렇죠. 네.
1: 그건 유권자한테 호소하려고 그랬을 텐데.
0: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청와대에서 그런 적 없다고 이 공식적으로 네.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또 반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1: 예, 숙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방금 이동영 작가 언급한 전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는 지난 25일과 26일 전라일보 의뢰로 조원 CNI가 ARS 방식으로 지난 26일과 27일 한국복지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0: 아니 수치를 언급 안 했는데 해야 됩니까?
1: 뭐 아니 저 워낙 우리가 작년에 시달려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0: 수치를 언급 안 하면 되는데.
1: 윤석열 정권 하에서요. 예. 아,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예, 수치 뭐 이왕이면 언급하고 갑니다. 하여튼 무조건. 예.
0: PD가 약간 겁이 많군요. 예.
1: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전체 전망하고 전체 그래서 선거 앞으로 일주일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0: 아, 뭐 전 원래 예. 그 소위 이제 뭐 깜깜이
1: 돌발 변수는 없 뭐 크게 없습니까?
0: 돌발 변수는 지금 없다고 봐야죠.
1: 예, 없습니까?
0: 왜냐하면 내일 투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 선거가 예. 이미 자리를 잡아서 예. 25, 30, 35 나와요. 예. 이미 뭐 거기서 뭐 거기 결정됐다고 보여지기 예. 때문에 돌발 변수가 그 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대세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1: 예. 평택은 야당 후보 단일화 가능합니까 혹시?
0: 오늘까지 안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1: 아니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웃는.
0: 아 그거를 제가 놓쳤네요.
1: 이거 웃으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1: 물론 유머도 아, 예. 곁들였고요.
0: 예, 뭐 지금 예. 오늘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 예. 또 뭐 오늘 지나면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황교안 표가 100% 유동한 데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의미 없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네. 아 그분들 안 찍는데 여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영 작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교육 현장 바로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임태희입니다.
1: 예, 지금 현직 교육감으로서요.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2: 그렇죠.
1: 이런 결심 하시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시죠.
2: 네, 우선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1: 네.
2: 경기도 교육은 사실상 전교조가 기본을 주도해오던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그런 교육으로는 좀 맞지 않다 해서 미래 교육을 걸고 저희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1: 예.
2: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경기도 미래 교육은 유네스코나 지금의 교육부 지난해 말에 이제 교육 평가에서도 거의 뭐 최우수의 그 평가를 받았고 여기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학력이 기초 학력이 개선이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1: 예.
2: 그다음에 이 교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1: 예.
2: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
1: 예.
2: 하는 주장을 제가 3년 전부터
1: 예.
2: 그것도 준비를 실제로 해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제 교육감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예,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거는 실제 네. 관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인데 예. 예, 그 가장 지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입제도인데
1: 예, 예.
2: 제가 3년 전에 그 문제를 처음 제공했을 때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이거 교육감 소관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 예.
2: 대입제도 앞에서는 모든 고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벌써 한 고학년만 되면 교육이 다 망가지는데
1: 예.
2: 이 대입제도 개편을 우리 교육감들이 논의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그 본질 회복이나 정말 교육에 대한 그 어떤 미래 방향으로의 교육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1: 예.
2: 하는 점을 계속 저희다 설득해서
1: 예.
2: 이제 교육감들은 물론이고 대학 총장님들
1: 예.
2: 또 지금 교육부 국가교육위

0: 위원회조차도 이제 저의 그런 그동안의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준비한 실무안을 가지고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 준비하신 대육 제도의 어떤 개편 방향, 방향은 굵은 방향만 설명해 주시죠. 좀 복잡하니까요. 예.
0: 큰 방향은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암기와 예. 또 문제풀이 어떤 그 연습량이죠. 문제풀이 예. 기술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이러한
1: 예.
0: 평가로는 예.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예. 필요한 우리 그 교육이 안 된다.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 그 대입은 예.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사고력이나 예. 창의력이나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 학습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1: 예.
0: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1: 예.
0: 그러기 위해서 또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예. 학생들이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전부 이 일종의 그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예.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예.
0: 이것이 우리 그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1: 예.
0: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던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장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게
1: 예.
0: 지금 절대평가로 이게 벌써 넘어가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는 이 대입 제도 가지고는
1: 예.
0: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1: 예.
0: 점수 잘 나오는 걸 해야지.
1: 예.
0: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된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후보님 말씀은 상당 부분 긍정하는데요. 그런데
0: 네.
1: 문제는
0: 네.
1: 이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고요. 이 교육 네. 자체가 어떤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이라고를 한다고 어떤 그런 편견이 많은 네. 나라에서 객관적 네.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0: 그 문제는
1: 예.
0: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1: 등용되는
0: 예. 예를 들어서 IB 교육의 평가 방법을 보면
1: 예.
0: 그건 상당히 공신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아마 한국대학 빼놓고는 주요 외국의 선진국 대학에서는 다 그 평가를 인정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도 많은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
1: 예.
0: 그런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축적이 돼 있어요.
1: 예.
0: 다만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서논술형으로 일단 이제 그러려면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필요하죠.
1: 예.
0: 서논술형 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1: 예.
0: 그런 준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1: 그렇습니다.
0: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그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1: 아.
0: 보조죠, 보조.
1: 예.
0: 그래서 이미 그거는 그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하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예.
0: 그 검증에 대해서 그 상당히 공감들을 하고
1: 예.
0: 아마 이것이 국가 일종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하면서 토의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그 예. 말씀하신 그 방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예.
1: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나라의 특성,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그 공정성에 네.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느냐, 학부모들을 네. 설득할 수 있느냐, 과연 너무나 심하잖아요. 이 교육 그, 교육을 둘러싸는 경쟁이나요.
0: 그렇죠. 예. 현재 학교에서도
1: 예.
0: 상대 평가나 이런 그 내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서논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사실 학부모들이 그전에는 굉장한 문제를 제기해서 가급적 선생님들이 단답식으로 내고
1: 그렇죠.
0: 아니면 사지선다형으로
1: 예.
0: 내서
1: 예.
0: 그런 시비가 그래야 좀 적어지죠.
1: 그렇죠.
0: 예. 예. 채점하는데 너무 부담도 크고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1: 예.
0: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 아, 그래요.
0: 현장의 예.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 예.
0: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AI가 그 채점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제시해 주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평소에 수업할 때도 그걸, 소위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1: 예.
0: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 예.
0: 실제로 학생들이나 그 문제 제기했던,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1: 예.
0: 뭐 그냥 수긍을 하고,
1: 아.
0: 상당히, 예, 이거는, 공정한 평가가 됐다
1: 아,
0: 하고,
1: 예.
0: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코로나 네. 거치면서 교육 현장에서
0: 네.
1: 그 교육 격차, 학력 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0: 네, 네, 네.
1: 기초학력 저하도 많이 지적되고
0: 코로나 예. 시기에 제일 문제가
1: 예.
0: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1: 예.
0: 기초학력 저하가 제일 이제
1: 네.
0: 심각했고 그 개별적으로 뭐 가정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보충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굉장히 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1: 그렇습니다. 예.
0: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일단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그 일단 책임학년으로 해서
1: 예.
0: 전면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한 거를 맞춤형 그 교육을 통해서

0: 예. 이렇게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는 이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이런 전문 그 교원들도 그 투입이 되고, 예. 예, 그 결과 지금 2025학년도에 그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약 한 60% 정도 줄어난 예. 이런 그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0: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으로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죠. 40%는 아직도 미달이니까.
1: 예.
0: 그러나 계속 노력해서 저희는 이 부분이 정말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은 없도록
1: 예.
0: 그렇게 맞춤형 교육을 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저도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1: 예. 이 자리는 안민석 후보도 모셨었는데요. 이 두 분이 네네. 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어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놓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네. 후보보다 낫다. 내가 이 부분. 그 부분은 네.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0: 그 안민석 후보는 그 선거 홍보물에
1: 예.
0: 제가 TV 토론회에서도 지적을 예. 했는데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지금 제가 교육감 재직 시절에 했던 정책을 제가 볼 땐 90% 훨씬 넘게
1: 예.
0: 그래도 차용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예. 그러고 다른 걸 제가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짚으면서 다른 걸 찾았는데
1: 예.
0: 화주하고 개성 학생 교류가 들어있어서
1: 예.
0: 그거는 좀 정말 새로운 거라 저도 남북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 예.
0: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됐나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1: 예.
0: 저는 북한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1: 예.
0: 우리 국내 국정원이나 예를 들면 통일부하고도 얘기가 되고 교육부하고도 얘기가 되는데
1: 예.
0: 그 부분에 대한 사전의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날 그 답변에서
1: 예.
0: 느꼈습니다.
1: 그런데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으면 예. 방향성이 예. 똑같고 방향이 올바른 예. 방향이니까 둘이 겹치는 것이지 차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안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할 것도 같고요. 어떻습니까?
0: 글쎄요. 저는 왜냐하면
1: 예.
0: 자, 지난 3년, 4년 전 이전의 교육은
1: 예.
0: 사실은 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민석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1: 예.
0: 네, 다른 내용인데 대전환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때 교육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예.
0: 그 교육을 찬다고 찬 그러니까 채용한다 그러면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틀린 거죠.
1: 예.
0: 예. 그리고 차별화가 안 되면은 왜 그러면은 교육감을 바꿔야 되죠?
1: 예. 실행력이겠죠?
0: 네.
1: 실행력.
0: 실행력이요?
1: 예.
0: 실행력 면에서.
1: 예.
0: 우리 안 후보님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체육교사로서 아주 그 짧은 기간 저 교원으로서 재직한 게 있고 대부분은 정치 경력입니다.
1: 예.
0: 저는 공직에서 또 정치로 또 국정 중심에서 또 교육감으로 총장으로 일을 해서
1: 예.
0: 저는 그동안에 말보다는 일로서 실천으로서
1: 예.
0: 또 예를 들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가 아니라 해법을 내고 대안을 내는 것으로
1: 예.
0: 저는 그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실천력 면에서는 그 면에서 저는 제가 월등한 경험과
1: 예.
0: 네, 경험이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은 여러 가지 성과를 보더라도 저는 제가 그거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지난 화요일 토론에서요.
0: 네,
1: 그 안민석 후보가 후보님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활동 경력 지적했는데
0: 네네.
1: 이런 비판은
0: 네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좋은 대통령 만들어 보자
1: 네.
0: 하는 생각으로 참여했던 건 사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그 배우자의 문제나 대통령이 배우자하고의 그런 문제나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1: 네.
0: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21년 12월 말에.
1: 네.
0: 그 배우자가 급기야 그 당사에 와서 그 당시에 사과를 하고
1: 예,
0: 그 선거를 치른 그 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그 과정에서 너무나 직언을 하고 부담스럽게 아마 그걸 느꼈는지 그 1월 1일 날 그게 12월 26일이었는데 일주일 후인 1월 2일 날 선대위 개편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1: 네, 예.
0: 그 선대위 개편을 하면서 뭐 잘 아시는 김종인 그 당시의 위원장
1: 예.
0: 저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1: 예.
0: 그다음에 김근식 지금 교수를 선대위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나왔습니다.
1: 예.
0: 예.
1: 아,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쫓겨났다 이 말씀이시죠? 직원하다가.
0: 그렇죠.
1: 예.
0: 네,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저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1: 예.
0: 그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한 만약에 자세를 가졌다면
1: 예.
0: 저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1: 예. 자, 예. 어제 그 엊그저께
0: 예.
1: 안민석 후보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학생들의 신체 활동 그러니까
0: 네,
1: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시키

0: 그걸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 네. 동의하시죠?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1: 동의하죠.
0: 예, 어떻게 문제, 가능합니까? 예.
1: 요 문제는 예. 사실은 지난 제가 교육감 맡기 4년 지원에는
0: 예.
1: 학생들은 경쟁하면 안 된다 해서 모든 학생 간의 체육대회를 폐지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대회를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0: 예.
1: 예. 그러고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교과 과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0: 예.
1: 바꾸기는. 그래서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면서
0: 예.
1: 예를 들면 학교 자율로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해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0: 예.
1: 그 결과 그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나아지면서 특히 그 부수적 효과로 학폭이 중학교에서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0: 예.
1: 예, 왜냐면 시행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 비교해보면 금방 나오죠.
0: 예.
1: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학교의 그 선택으로 했는데
0: 예.
1: 이 금년 2025년 들어서는 선택으로 하지 말고 모든 학교가
0: 의무적으로요.
1: 의무적으로 좀 하자.
0: 예.
1: 근데 기본적으로 자율이라는 거를 저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의무화는 하지 않고
0: 예.
1: 원하는 학교는 다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그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효과는 이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또 학생들로부터도 예. 제가 유세 현장에서도 늘 만나면 물어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0: 예.
1: 평을 듣고 있습니다.
0: 몸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게 요새
1: 네네.
0: 그 입시 현실에서 학생들이
1: 네.
0: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아, 시간 뺏는다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에서.
1: 근데 교육학적으로
0: 예.
1: 신체 활동이 좋아지면.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1: 공부의 집중도 좋아지죠.
0: 그래서 예, 거긴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1: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0: 예.
1: 그래서 학교 현장에 제가 나가서 들은 얘기는 부모님이.
0: 예.
1: 자, 아침에 일찍 가니까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고.
0: 예.
1: 운동하니까 집에 와서 밥 잘 먹고. 또 집에 와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0: 예.
1: 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0: 예, 예.
1: 저는 이것이 학생들의 뭐 대학 대입시에 대한 어떤 그 뭐 기회를 줄이거나
0: 예.
1: 예를 들어 거기에 부담을 준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0: 예. 제가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1: 아, 네,
0: 이 정도라면 네, 네.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 이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근데, 것이라면. 예.
1: 근데 학교에서
0: 예.
1: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
0: 예.
1: 예, 체육 시간을 지금 뭐 가령 일주일에 이틀을 하는데 3일이나 4일로 늘리자
0: 예.
1: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교육 과정을 고치는 문제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0: 그래요.
1: 조금 하고 이거는
0: 예.
1: 충분히 자율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0: 예.
1: 지금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고 자율적으로
0: 예.
1: 그 오아시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해서 교육 과정을 또 예를 들어 다른 걸 줄이고 이걸 늘리고 하는 것은 조금 상당한 그 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무리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0: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요. 구더기
1: 네.
0: 무서워서 장독 없앨 순 없다. 수학여행과
1: 네.
0: 체험학습 꼭
1: 네.
0: 해야 된다. 이 발언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입장은. 예.
1: 저는 현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보는데
0: 예.
1: 그거는 이제 현상은 그렇게 파악하시지만
0: 예.
1: 그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교권이 약해지고
0: 예.
1: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들한테 다
0: 그렇습니다.
1: 미루는
0: 예.
1: 이것이 저는 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바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한은
0: 예.
1: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 제가 그 교육감 선거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좀 그 책임을 덜어주는 이런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거를 하면서
0: 예.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 답사, 계약, 무슨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형태로 해서는 선생님들이 사실 감당하기
0: 예.
1: 어렵습니다.
0: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네네. 그래서
0: 예.
1: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교육 본질에만 충실하고 안전에서는 모든 짐을
0: 예,
1: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실 예정입니다.
0: 여기까지
1: 예.
0: 듣겠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알쏘! 좋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4: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4: 문의 052-204-1812.
6: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8: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9: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8: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46분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후보자 방송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10: 경기도민 여러분, 160만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선 안민석 인사드립니다. 경기교육 대전안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교육감 사전투표가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 대전안 교육감은 안민석.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감이 누군지

선거를 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안민석은 정치인 아니야? 왜 교육감에 출마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뉴스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기득권과 맞서고 불의와 싸우는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최초로 폭로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힌 국회의원으로 안민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안민석은 정치인 이전의 교육자입니다. 제 아버님은 교사였고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학 박사를 받고 30대에는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을 했고 오선 의원을 했습니다.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 상임위를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최장수 국회 교육위원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학교 방문을 천여 차례 했습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를 고집하고 상대당과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당의 반대에도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고 국가장학금 도입을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최고의 교육통 안민석.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정책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천했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오산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몇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생존 수영이 그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2011년 오산에서 처음 수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추진했고 돌파해서 해냈습니다. 오산이 성공했고 그 모델을 2013년 성남시에도 시행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생존수영은 현재 국가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아이들이 음악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안민석은 악기 수업을 고민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악기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악기 기정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통기타와 악기 천대를 학교에 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오산의 통기타 수업은 1인 1악기 예술 교육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통기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민석은 생각합니다.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남몰래 한국백혈병소아협회 회장을 6년이나 했습니다. 병원장님들을 설득해서 병원학교를 만들고 지원했습니다. 대학 총장님들을 설득해서 백혈병 완치된 아이들을 위한 대학 입학 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 설립을 추진해서 세빛학교가 머지않아 개교하게 됩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골든플랜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0: 교육부, 교육청, 경기도청, 심지어 청와대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했고, 제가 오선 때는 학교 복합시설 촉진법도 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교육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은 훨씬 더 좋아져야 합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학생들은 골머리를 쓰게 하고 막상 교육 현실을 바꿔야 될 어른들은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손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에 보내고 안심하는 학교, 결코 불가능하고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안민석이 경기교육 대전을 통해 그런 학교를, 그런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안민석이 경기교육에서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AI 통합교육 플랫폼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합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치를 혁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무상 통학버스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벽격이로 시청과 교육청의 벽을 허물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교육감 사전투표가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저 안민석은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입니다. 122개 경기도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검증했고 약 7만 명의 경기도민이 직접 투표해서 안민석을 민주진영의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뽑아주셨습니다. 검증된 안민석,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믿고 맡겨주십시오. 경기교육 대전환, 교육감은 안민석. 저 안민석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경기도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 후보자 방송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행기나 기차의 조종실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누군가 운전하는 사람을 위협할 경우 모든 승객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택시에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부족합니다. 특성상 술에 취한 사람이 자주 타고 그만큼 시비나 폭력 행위를 겪기 쉬운데요.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할 칸막이가 없어서 곧장 위험에 노출되고 맙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던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도 위험해지죠. 안전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시 운전석. 제도를 보완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남우호 피격 조사 결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 여러 재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중동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문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한-이란 양자 관계, 전후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주한-이란 대사를 불러 상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코스피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발견했지만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아 열차가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공사는 사고 당일 새벽 다리 위 2.9cm 단차 등 긴급 상황을 발견했지만 즉시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 알리지 않았다며 코레일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승인해 사고 직전까지 다리 밑으로 열차들이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따르면 철도 보호지구 관련 업무 지침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직원인 50

0: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어제 정오쯤 경찰에 자수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경찰은 옆구리를 찔린 50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서부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더운 여름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포도밭을 발견하는데요. 여우는 포도송이를 따려고 열심히 점프를 해보지만 포도가 생각보다 높은 곳에 달려있어서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여러 차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결국 여우는 포도를 한 알도 먹지 못했고요.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분명히 신맛이 나는 포도일 거야. 에이, 저도 안 먹어. 이 여우와 포도 이야기는 대표적인 자기 합리화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속상해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솝우화 속 여우처럼 마음이라도 편해지려고 어차피 신포도였을 거야, 저도 안 먹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편이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걸의 아스피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박상훈님이 보통은 잘 되면 내덕 안 되면 조상 탓을 하죠. 저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화병이 생깁니다. 도용재님도 저는 제 팔자 탓을 합니다. 크크크크 하셨고 신은희님 저는 자기 합리화 전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소무화 속에 여우와 포도 이야기 해봤죠. 저 포도는 어차피 씌어서 맛 없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지 물어봤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이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학교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팅이 뭐 잘 안 됐다 이럴 때 어차피 뭐 별로 잘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인데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을 보호해주기도 하니까 때로는 그리고 7190님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현실을 회피하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인정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각자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을 소개해드렸고요. 2117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산 산책로를 걷고 있어요. 저녁이라서 조금 시원하긴 한데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었으면 좋겠어요. 남산 걷고 계시는군요. 우리 2117님. 지금 시간은 원래 좀 시원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며칠 동안 좀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면서 저녁에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다. 이제 저녁도 많이 더워졌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서울의 현재 기온이 2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네요. 오늘은 그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0: 오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2117님처럼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의 사연도 좋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거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3, 4부에 쉴 새 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으면 문자 미니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우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전국 3,57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앱을 실행시켜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별로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무투표 당선 선거구 여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부 등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수령할 투표용지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요.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포토존 등을 활용해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인 것처럼 속여서 환자들을 유인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짓 과대 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광고 대부분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첨단 재생의료와 무관한 무릎 관절염 주사 등을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는 세포나 유전자 등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첨단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행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복지부는 이 같은 과대 거짓 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안전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에서 등산화, 등산 스틱, 배낭, 무릎 보호대, 응급 키트, 방석, 안내지도, 아이젠, 핫팩 등 9종의 장비를 탐방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공단은 2021년 북한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서비스를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부산 금정산은 오는 7월 중에 대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안전장비를 빌릴 수 있고요. 반납은 사용 당일에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별 대여 장소와 대여 물품 품목, 운영 시간 등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듣고 왔습니다. 364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조영호님, 내일은 새벽벌 보면서 사전투표 종사하러 가네요. 좋은 일꾼들 뽑혀서 더욱 발전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고 하죠.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전국에 있는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신분증 꼭 필수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용지 받는 것도 다 다르죠. 7장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세종이나 제주 같은 일부 지역 다를 수 있고요. 또 인증샷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 찍는 게 찍으셔야 되고 뭐 표지판 앞에서 요즘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뭐 엄지척 V 포즈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죠. 이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포즈는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주먹 쥐고 파이팅 이런 거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거는 절대 금지돼 있고요. 투표 용지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혹시 본투표날 그 당일투표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경주님이 젠디 오늘도 무지 더웠네요. 등산 장비돼요. 다른 품목은 유용할 것 같은데 등산화는 사이즈가 달라서 각자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하셨는데 그쵸 각자 준비해서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마 이것도 사이즈별로 좀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요? 뭐 다양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경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안전장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등산 장비를 미처 준비 못했거나 그냥 가볍게 산행 갔다가 등산 장비가 좀 필요하겠는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고 우리 윤성준 기자님도 매우 반가워하실 소식인 것 같습니다. 등산화, 등산 스틱, 배낭, 무릎 보호대, 응급 키트, 방석, 안내 지도, 아이젠, 핫팩까지 또 빌려준다고 하니까 아마 특히 이 중에서 많이 빌리시는 게 등산 스틱 같은 거 많이 빌리지 않으실까. 아이젠이나 이런 거 가서 혹시나 생각보다 좀 산이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빌려서 올라가시면 훨씬 편하게 등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빌리는 방법도 그 국립공원 탐방 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바로 빌릴 수 있다고 하고 보통은 오전 9시부터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대신에 우리 경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 같은 경우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료 대여기 때문에 수량이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 스틱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못 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일 반납이다. 그날 쓰고 그날 갖다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등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당제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 889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같이 듣고 올게요.

0: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사전투표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서 선거 방송 준비하면서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또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시간에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대환영이니까요. 오늘 어떤 일 있었는지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30대 통신원 연결 기다리고 있죠. 서울에서 뜨개질 공방 운영하고 있는 취미 부자 91년생 우리 동현 씨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준디.
0: 동현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
2: 네 잘 지냈어요.
0: 아 오늘 뭐 했어요? 오늘 특별한 일 있었어요?
2: 아 오늘은 그 내일 실 만들기 수업을 해서 네. 이제 그 동대문 가서 이제 실 직접 보고 고르고 또 준비해놓고 네. 이제 퇴근하고 헉. 왔습니다.
0: 오, 실 만들기 수업이 뭐예요?
2: 아, 이제 각자 만들고 싶은 뭔가 담고 싶은 그런 걸 이제 떠올리면서 실을 이렇게 섞는다고 해야 될까요? 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색깔을 만들어보는 수업이에요.
0: 아, 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2: 네네.
0: 와, 재밌겠다. 근데 어떤 걸지 진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나중에 네. 저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네. 우리가 동현 씨 고민 들어보기로 하면서 헤어졌잖아요.
2: 네.
0: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동현 네. 님은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2: 그때 그 미니 메시지 보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0: 맞아, 맞아.
2: 고민이고요.
0: 아.
2: 네,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과 체력은 한정돼.

0: 일이니까 그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게 항상 매일 매 순간 고민이에요.
1: 일단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들었고 지금도 드는데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떤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취미 말고 또 다른 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일단 이제 뭐 실 만들기 수업도 하고 이제 뜨개질로도 뭔가 다양한 이제 그런 제작을 이제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묵혀뒀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캘리그라피를 했었었거든요.
1: 와.
0: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다시 같이 이렇게 해보는 뭐 수업이나 그런 뭔가 활동 같은 걸 또 해보고 싶어요.
1: 와 진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현 씨는 그죠?
0: 네.
1: 손재주가 타고난 금손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뭔가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0: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손을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1: 아 이것저것 계속 해야 되는구나.
0: 네. 뭘 만들고 있고.
1: 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잖아요. 막 네네.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이거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게 막 좀 너무 힘든 고민이에요? 아니면은 막, 좀 행복한 고민이에요? 너무 약간 질문이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마음의 네. 부담 같은 고민인지, 아니면은, 천천히 언젠가 다 하고 싶다, 이런 약간 그런 행복한 고민인지, 그런 고민, 궁금해요.
0: 항상 뭐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댄디 이야기 들으니까 행복 쪽에 가까운 고민인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왜냐면은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또 아까 말한 네. 뜨개질 관련 뭐 실 관련 수업도 그렇고 천천히 순서를 정해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0: 네.
1: 그러니까 아직 30대고 동현님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보면 어때요?
0: 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이제 20대 때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하루에 최대한 꽉꽉 채워서 다 하면 다음날 무리 되더라고요.
1: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0: 네. 그러니까, 그래서 꼭 탈이 나가지고 그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이제 더 오래 쉬어야 되니까 그때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몸살이 나거나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1: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네.
1: 그 열심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0: 네, 네.
1: 그 시간이 좀 아쉬운 거잖아요.
0: 네.
1: 동현님은 약간 저랑은 좀 다른 느낌의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뭔가 여유 있고 되게 뭔가 평화로운 느낌의 워커홀릭 그죠? 그 내향인이에요 혹시 동현님도?
0: 네, 저는 완전 100% 내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 막 수업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도 네.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동현님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걸 보면은 내향인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최진희님이 정말 공감돼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흑흑 하셨고 김경준님도 하고 싶은 거 리스트를 적으시고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맞아 리스트 쭉 적어보고 그때도 뭐 문자에 다 적어줬지만 뭘 먼저 네. 해야 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어요. 동현이랑
0: 네.
1: 동현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마치 친구랑 대화하는 듯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0: 네.
1: 그렇죠.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듣고 네.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오늘은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싶습니다.
1: 윤수일의 아파트 이 노래는
0: 네.
1: 어떤 추억이 있어요?
0: 이거는 이제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애창곡인데 지난주에 이제 엄마 애창곡을
1: 그랬죠.
0: 네, 신청해서 혹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아빠 서운해하시니까
0: 네
1: 그래요. 지난주 어머님 노래 들으셨대요?
0: 네.
1: 그러셨구나.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0: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아버님의 애창곡이었던 윤수일의 아파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동현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1: 네.
0: 감사합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우리 30대 통신원 동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다들 범진호님도 으쌰라 으쌰, 도용재님도 으쌰라 으쌰 글 남겨주셨고요. 이지연님도 으쌰라 으쌰,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너무 후다닥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동현 통신원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시간이 이렇게 모자랐나 싶을 만큼 동현 씨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공감이 되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음 주에 또 동현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960님 안녕하세요 젠디. 항상 젠디의 오늘의 뉴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운동하면서 듣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오늘

오늘은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리고 있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네요. 어느새 5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2960님 샤이 청취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들어만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가끔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는 거 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2960님 말고도 그냥 듣고만 계시는 샤이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문자 미니로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말씀대로 5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이 5월 28일이니까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진짜 어떻게 5월 다들 보내셨는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정성님은 젠디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화난 거 보니까 여름이 오긴 했나 봐요. 이 시간에도 어둡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수영 끝나고 나와서 출첵합니다. 저는 수영하고 나와서 그런지 시원하고 좋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보내주셨거든요. 8시쯤 그러니까 40분 전쯤에 보내주셨네요. 그때는 화냈나 봐요. 하늘이 8시까지 화내줬구나. 이제 진짜 해가 길어졌나 봐요. 근데 지금은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두워진 것 같고요. 저녁 수영하시는군요. 정성님도. 오, 수영하고 탁 나오면 그 기분이 진짜 상쾌하잖아요. 공기도 뭔가 탁 시원한 느낌 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299님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내일 아침부터 기초 체력 키우기 운동을 한대요. 아침을 든든히 먹여서 보내야겠죠? 근데 입이 짧아서 뭘 먹여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신청한 점이 기특하네요. 직접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기초 체력 키우기 운동이. 오, 대단한데요. 보통 6학년쯤 되면은 운동도 막 하기 싫고 그럴 때인데 아닌가? 저만 그랬나? 아무튼 또 직접 신청해서 운동도 하고 너무 기특하네요. 말씀대로. 내일 아침은 아주 든든하게 챙겨 먹여서 보내야 든든하게 챙겨 먹여서 보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8025님 우리 두 딸 주말에 제주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내일 제주도 가네요. 큰 딸은 10km, 작은 딸은 5km 뛰는데 다치지 말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에서 또 이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와, 진짜 좋겠다. 그 바다 따라서 이렇게 길 있으려나? 아니면 뭐 도심을 달리진 않겠죠? 제주 마라톤 대회는. 그 해변 도로 따라서 그렇게 대회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진짜 멋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723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변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3: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여러분,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바로 바다의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항 호미곶 바다에서는 전문 다이버들이 직접 들어가서 바닷속에 버려진 폐그물을 치우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경북 울진 나곡리에서도 같은 작업을 했고 그때는 폐허구 약 200kg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다이버들이 들어간 포항 호미곶 바다는 해양보호생물인 개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요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이 두 생물은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바다에만 살고 있어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작업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다이버 15명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폐그물과 이것까지 함께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다이버들이 폐그물과 함께 수거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발, 2번 족발, 3번 출발. 낚시와 관련된 보기는 하나뿐이죠.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도구. 1번 통발, 2번 족발, 3번 출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홍경민의 그대 푸른 바다를 사랑하는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메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상판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내일 0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오늘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선 설치 등 노동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에 따라 상판 철거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오늘 자정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전 교량이 처진 것을 발견했지만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아 열차가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공사는 사고 당일 새벽 다리 위 2.9cm 단차 등 긴급 상황을 발견했지만 즉시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 알리지 않았다며 코레일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승인해 사고 직전까지 다리 밑으로 열차들이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보호지구 관련 업무 지침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시 진행된 작업 일부가 당초 코레일에서 승인받은 내용과 달랐던 정황도 확인해 허위 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에서 2031년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코스피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5%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외교부가 남우호 피격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 여러 재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중동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문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한이란 양자관계, 전후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며 치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지원자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곤 합니다. 출신 학교와 성적은 물론 사는 곳과 가족관계를 묻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기업 측은 지원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봉 사항조차 회사 내규에 따른다거나 추후에 협의하겠다며 공개하지 않는 건데요. 이로 인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기준이 마련돼서 채용 문화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9: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9478님 1번 통발이요. 가끔 낚시를 가면 버려진 통발에 바늘이 자주 걸려서 힘들더라고요. 우리 낚시인들도 낚시 후에 주변 정리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문제가 바다 청소를 위해서 다이버들이 폐 그물과 함께 수거한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9478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고로 지난 23일에는 조업 중이던 24톤짜리 배가 폐 그물에 걸려서 멈춰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해서 사고 52시간 만에 입항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낚시 후에 바다에 버리지 말고 챙겨와서 분리해서 모으고 또 지자체 수거함 또는 지정 장소에 배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당제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내일은 주말엔 산으로는 한 주 쉬고요. 대신에 주말엔 강으로 함께합니다. 드디어 낚시 이야기를 한국 최초의 낚시 명인이자 민물낚시의 국가대표인 성재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해볼 예정이니까요. 낚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오당제에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특히 9478님 포함해서 낚시인분들 내일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 한국 MSD 캡박시부 안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캡박시부
10: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1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3: 네.
1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2: 맥스 안 터져요.
1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2: 맥스 안 터져요.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5: 환인제약.

0: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3, 4부 선곡표를 가득 채워갈 건데요. 영화 음악계의 전설 엔니오 모리꼬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건네는 한 잔의 위로주 같은 것. 참 멋진 말이죠. 오늘도 한 잔의 위로주 같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요, 최선영님이 신청해주셨어요. JS의 종로에서 신청합니다. 저녁 먹고 텀블러에 따뜻한 유자차 담아서 공원 산책 나왔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선영님께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JS의

8085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신청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특히 젠디 이 노래 선곡되는 시간에 새싹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죠. 박보람의 해화동 808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4885님 기다렸어요. 일하는 중이라 바쁘지만 이 시간에 못 참고 참여합니다. 김조안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신청해요. 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85님 좋아하는 음악 듣는 이 시간 잠깐이라도 기분 환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조안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2037님, 젠디 반가 반가. 오늘은 아침에 선선해서 좋았는데 오후에는 태양열이 내리쬐서 무더위로 힘들었네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면서 으쌰으쌰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해요. 아, 요즘에 진짜 낮에는 기온도 많이 오르고 자외선도 강해서 쉽게 지치기 쉬운 날씨인 것 같아요. 항상 물 자주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올게요.

남보람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OST 중에서 폴킴이 부른 거 듣고 싶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폴킴 씨의 노래 괜찮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이 노래 선곡되나요는 4부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오당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에 여러분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지훈님, 젠디, 한 주 한 달이 유독 빠르게 쌓인 5월이었네요. 상디, 윤상의 이별의 그대의 신청곡으로 띄웁니다. 내일도 오당재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한 주 한 달이 유독 빠르게 쌓였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진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지훈님, 저도 내일도 지훈님 편입니다. 상디의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윤상의 이별의 그늘.

김동현님이 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상디 우리 30대 통신원 동현님도 듣고 계시네요. 2502님 안녕하세요. 야근 마치고 퇴근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네요. 경포에서 바라보는 석양도 쿠바 말레콤 비치만큼 끝내줍니다. 시에고 아 베르사테 신청합니다.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는데 우와 이거 진짜 공유하고 싶은데요. 석양이 마치 진짜 주황색 오렌지빛과 푸른빛이 섞여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진짜 이 쿠바 말레콤 비치 못지않은 풍경입니다. 이렇게 멋진 노을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에고 아 베사르 때가 포르투갈어로 당신에게 키스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062님, 지금 산책 중이에요.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이면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신청해주셨어요. 아,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 이 시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다 내가 신청한 노래까지 나온다면 더 기쁘겠죠? 우리 0062님께 띄워드릴게요. 이면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은정님도 아 저도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이은길님은 자려고 누워서 듣는데 노래가 좋아서 잠이 달아났어요. 유유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김정훈님, 젠디, 저는 목요일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정말 너무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평소보다 여유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사근의 사랑할 거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이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훈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이사근의 사랑할 거야.

0630님, 내일 장인 장모님 모시고 아내와 함께 가평 펜션으로 놀러 갑니다. 가게에서 다슬기도 채집하고 견지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산이 아니라 강으로 가는 코너 준비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좋아하는 낚시인데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우리 0630님 직접 또 다슬기도 잡고 낚시를 하러 갈 예정이라서 내일 그 코너를 못 들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미니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미니로 이렇게 가서 들어주세요. 꼭이요.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0791님, 젠디 운전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 겸 신나게 싸이의 예술이야 틀어주세요. 자동차 안을 노래방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 오혜림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우리 0791님 운전하시다 보면 피로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많아질 텐데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3, 4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젠디 이 노래 선곡 대다요로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연수님은 오늘도 선곡들이 좋아서 귀 호강했습니다. 하트. 젠디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보세요 하셨는데요. 오, 저도 그래야겠네요. 신청곡 있으면 한번 문자를 보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이 신청해주시는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7613님, 이 코너 듣다 보니까 어릴 때 라디오에 편지 써서 사연과 신청곡 보냈던 게 생각나네요. 내 사연 꼭 읽어주길 기도했는데 아이유의 반편지 신청해요. 맞아요. 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편지 써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라디오에 과연 내 사연이 당첨될까 이런 마음으로 편지 정성껏 엽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우리 7613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첨되셨어요. 이 문자 신청곡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아이유의 반편지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Starry, starry night.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0: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 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남우호 피격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 여러 재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중동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문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한일한 양자관계, 전후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며 치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7에서 2031년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인 바 있습니다. 이후 코스피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4.5%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상판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내일 0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오늘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선 설치 등 노동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에 따라 상판 철거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오늘 자정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8일 X를 통해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자폭 드론 공격을 잇따라 감행한 이후 실시됐다며 이 드론들은 모두 격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쿠웨이트의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범죄적 공격을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란과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천만 개와 유경종란 9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

0: 한 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 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 총리가 27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방한 자리에서 폴란드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폴란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됐는데요. 유럽의 새로운 성장축, 폴란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잠시 후 김지영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철새의 왕 철저.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해고 갑질 위험한 일터 노동조합이면 달라져요.
8: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

0: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0: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2: 6월 3일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 방송이 시작된다.
3: 선거 방송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하게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4: 누가 더 빠르게 흐름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3: 정확하게 읽어야 흐름이 보이고
4: 빠르게 전해야 순간이 살아나죠.
3: 한 수 앞선 분석,
4: 깊이 있는 해설.
3: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출구조사 결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4: 오후 7시부터는 최욱의 라이브룸 마지막 한 표까지 분석합니다.
3: 2016 전국 동시지방선거,
4: 당신의 선택은?
5: 난 둘다.
6: 말은 남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남면 서울로 보내는.
7: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8: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9: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0: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0: 오늘의 플러스, 알고 보면 우리와 닮은 나라 폴란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영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10: 네, 사실 폴란드 그러면 야 진짜 우리가 점점 더 잘 알아둬야 될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랑 경제적인 비즈니스 교류도 많아지고 있고 또 유럽 내에서도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요.
11: 네.
10: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부터 역사적인 맥락까지 쭉 한번 폴란드를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11: 네. 네.
10: 폴란드 어떤 나라인가요?
11: 폴란드가 일단은 한국에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의외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10: 예.
11: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퀴리 부인. 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퀴리 부인 이제 프랑스에서 노벨상 받으셨고 그 남편이 이제 피에르 퀴리라는 프랑스 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분으로 많이 아시는데
10: 예.
11: 이 퀴리 부인이 원래 폴란드 분이세요.
10: 아.
11: 폴란드에서 학교를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셔갖고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노벨상 두 개 받은 분은 이분밖에 없을
10: 그렇죠.
11: 거예요.
10: 그렇죠. 두 개 받으셨잖아요.
11: 그렇죠. 그렇게 네. 위대한 퀴리 부인이 폴란드 사람.
10: 아.
11: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잘 아는데 그 얼마 전 돌아가신 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폴란드 분이세요. 이거는 2000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님의 역사상 최초의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폴란드 사람이었다는 거.
10: 예.
11: 그러니까 뭐 세계 역사상 이 교황님이 이제 폴란드 사람이었다는 거가 중요하고 또 네. 하나는 이 교황님이 바로 사회주의로부터 시장 자유주의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음으로 양으로 제일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폴란드에서 있었던 그런 사회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점 이게 또 유명하고요.
10: 네.
11: 또 우리가 그 피아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잊을 수가 없는데 쇼팽. 그것도 쇼팽도 이제 그 야상곡에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10: 네.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11: 폴란드 사람이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마치고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10: 예.
11: 그래서 의외로 우리 곁에 이제 이런 알려진 분들이 많이 있고
10: 예.
11: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최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동유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사회주의 탈소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레흐 바벤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10: 네.
11: 노벨 평화상 받으셨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사회주의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소위 자유 노조 연대라고 하는 것을 이끌었던 그분이 레이거 바인사라는 분인데
10: 네.
11: 그분이 이제 폴란드 대통령도 하셨고 또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10: 네.
11: 그래서 이 한 네 분 정도가 현대 굉장히 유명해서 실제로는 우리 한국에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어떤 나라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부침이 많은 곳인데
10: 네.
11: 폴란드는 특히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10: 네.
11: 그게 우리 지만 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역사시대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0: 맞아 떨어져요. 뭐 고려 시대 때 몽골 원나라의 침입이랄지 또는 뭐 그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제 침략이랄지 일본의 침략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식민지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비슷비슷한 요소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좀 가까운 측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서양 사람들이고 또 이제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완전히 다르죠.
1: 네.
0: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겪었던 역사적 경험치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정서도 제일 비슷한 그 이 중부 유럽 동유럽 그 민족이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현대사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폴란드 사람들도 많고
0: 네.
1: 그리고 뭔가 우리하고도 기질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네. 있어서 네.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코드도 맞을 것 같은 네.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저는 이제 당연히 경제 쪽이니까 그러니까, 네. 궁금한 게 경제 성장의 어떤 히스토리 이건 네. 어떤 상황입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헝가리를 공부를 했는데
1: 네.
0: 그 여러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그 사회주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한 후에
1: 예.
0: 성공적으로 진입한 나라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정도 세 나라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제일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헝가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함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동유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폴란드가 가장 중요해요.
1: 아.
0: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사회주의가 체제전환되고 나서
1: 예.
0: 자본주의로 들어온 다음에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는 데서 뛰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란드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1: 예.
0: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규모가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제일 중부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중부유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예.
0: 왜냐하면 이제 동유럽이라고 그러면 동유럽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더 동쪽에 있는 나라들,
1: 네.
0: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동유럽이라고 하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부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부유럽 세 나라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영토가 그렇죠. 영토가 넓어요.
1: 예.
0: 그리고 인구도 한 4천만, 3천만, 한 7, 800만 정도가 될 건데 요즘 인구가 좀 줄어들긴
1: 예.
0: 하는데 인구도 제일 크고 그래서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그 소위 이제 기본 그 베이스먼트가
1: 예.
0: 아주 튼튼한 나라. 그러니까 인구와 영토가 넓으니까
1: 예.
0: 여기에 자본주의적 방식이 들어와서 한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고생을 했는데
1: 예.
0: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어요.
1: 네.
0: 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은 많이 말씀드릴
1: 네.
0: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1: 네.
0: 그렇게 됐던 이제 폴란드가 경제 성장을 빨리 하게 되는 거에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소로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폴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그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그런 부호나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1: 있었죠. 예.
0: 막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번
1: 해보자
0: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폴란드가 그렇게 통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역사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 뭉치고 단결하는 거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학문에 대한 존중이 깊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그 자연과학에서도 그렇고 인문과학에서도 그렇고 성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학문에서 이루어온 성취를 그 산업과 기술 쪽으로 연결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이제 정신력이죠. 일종의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런 그 아주 그 이제 유연하게 기술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들을 그 기술적인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제
1: 네.
0: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근면해요. 그러니까 근면하다는 게 저 이제 저는 이제 부다페스트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제 헝가리하고 가까워요 폴란드가. 그래서 이제 종종 여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가면은 한 4시 반 5시 정도가 되면은 벌써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1: 네.
0: 벌써 위도가 높아 갖고 겨울에도 조금 춥기도 하고 잘 빨리 이렇게 날이 새지를 않는데 벌써 그 시대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한 6시, 7시 되면 바글바글 하죠.
1: 네.
0: 지하철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근무 시간 자체가 아침 8시에 시작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 1시간 빠른 게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근면함, 어떤 성실함, 거기다 정신력과 의지, 거기다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 산업기술로 전환시키는 그런 융통성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폴란드 사람들 또는 폴란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오늘 교수님 오셨으니까 평소에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보면 해외 가보면요. 폴란드 개가 참 많아요.
0: 많죠. 예.
1: 특히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네. 정착한 분들 폴란드 네. 개들이 있고 네. 네.

0: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뭔가 체제에 조금 순응적인 사람들은 아유 뭐 외침을 받던 뭐 이러든 그냥 적응해서 살지 뭐 하고 네. 남는 경우가 좀 있고 네, 난 이건 용납 못한다. 나는 꼭 내 자아실현을 해봐야겠다. 내가 네. 이 뜨거운 피를 한번 뭐 분출해봐야겠다는 분들은 네. 이걸 벗어나서라도 뭘 하려고 외국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척자 정신, 네. 기업가 정신. 그렇죠. 네. 그럼 폴란드도 상당히 많이 떠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1: 아유 뭐 굉장히 그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또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현재 해외 동포가 한 400, 한 500만 될 거예요.
0: 네.
1: 근데 폴란드가 유럽에서 해외 동포가 제일 많아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그 아주 대도시 시카고 같은데 예. 이제 시카고라든가 또는 중부 지역에 있는 곳들 중에 제일 많은 그 외국계 사람들이 폴란드계 슬라브 시카고만 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 돼요.
0: 맞네요.
1: 그 산은 지금은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국가 국교가 체결이 안 돼 있을 때
0: 네.
1: 폴란드 언어나 폴란드 문학을 배우려면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0: 아,
1: 미국에
0: 오히려.
1: 있는 시카고 대학 슬라브 문학과에 가서 거기서 폴란드 말이나 체코 말을 배웠던 거죠.
0: 아.
1: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네.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란드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그 이제 한 10세기 정도에 그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럽에 불러왔던 민족이긴 한데
0: 예.
1: 유럽에서 슬라브 민족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그 이 게르만족이나 또는 로만 라틴 민족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한 수 뒤로 처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0: 예.
1: 기독교를 늦게 받아들였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슬라브족인 폴란드 사람들은 한 10세기쯤 정도가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교 그 당시에 가톨릭이 될 건데 반면에 그때부터 이제 유럽 역사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네. 한 7세기 700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1700년대 후반에 그 이제 폴란드 옆에가 프로이센 지금의
0: 네.
1: 이제 독일이고
0: 네.
1: 오른 옆에가 러시아죠.
0: 네.
1: 그러니까 독일과 뭐 그 당시에도 프로이센 센 나라인데 프로이센과 옆에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그 밑에가 어디냐면 합스부르크예요.
0: 야 막강한 나라 사이 돼 있네요.
1: 그 막강한 나라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폴이라는 말이
0: 예.
1: 슬라브에서 평평하다라는 뜻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란드는 땅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폴란드 하면 평평한 땅 무슨 얘기냐? 자연적인 경계가 없어요.
0: 침공받기 쉽군요.
1: 너무 그렇죠.
0: 아.
1: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유럽 정세가 복잡해져요. 막
0: 예.
1: 이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합스부르크, 프로이센, 러시아 세 나라가
0: 예.
1: 유럽에 이제 세력 판도를 놓고 보는데 이 폴란드가 이게 자기 영토 워낙 넓고
0: 예.
1: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으니까 이거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폴란드라는 나라를 아예 이 프로이센하고 합스부르크하고 러시아가
0: 예.
1: 땅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0: 아.
1: 예, 한 180년 그때 1720몇 년대 30년대 정도 될 건데 그때부터
0: 예.
1: 시작해서 1772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폴란드를 세 번에 걸쳐서 땅을 쪼개가지고
0: 예.
1: 자기 나라를 만든 다음에
0: 네.
1: 언제까지 1918년까지 유지를 해요. 무려 한 3, 40년 되죠.
0: 네.
1: 130년 동안. 그러니까 폴란드는 땅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땅에 사람들은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폴란드만 썼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독일 지역에서는 독일어도 쓰게 했지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지역에서는 또 폴란드말 못 쓰게 했어요.
0: 네.
1: 근데 폴란드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록 우리가 땅은 뺏겨서 다른 영토에 가 있어도 언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폴란드 민족은 다시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얘기가 옆으로 조금 흘렀는데 역사상으로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외국인한테 점령을 당했잖아요.
0: 예.
1: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고 프로시아한테 점령당하고 합수가 점령당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대로는 못 산다. 그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찾아보자. 새 땅을 찾자. 그랬는데 그때 바로 뭐가 이제 미국이 1774년에 그 이제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0: 네.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미국 자체가
0: 예.
1: 영국 사람들만을 가지고서는 통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땅이 넓고 광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건데
0: 예.
1: 미국으로 제일 그 이민을 많이 갔던 1세대는 이제 그 독일, 영국, 뭐 네덜란드 이쪽인데
0: 예.
1: 바로 그 다음에 한 18세기 말 그러니까 17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1880년대 중반까지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하는 이쪽의 슬라브 혹은 마자르 국가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해요.
0: 예.
1: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거기는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아예 마을 하나가 그냥 이민을 가는 거예요. 주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시카고에 100만 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가는데 마을에 한 마을이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을에 있는 그 이장님도 가시고
0: 예.
1: 구두업자도 가고
0: 예.
1: 빵장이도 가고 그다음에
0: 통째로 마을을 옮겨놓은
1: 마을을 옮겨놓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시카고 같은 데서 제일 중심가에 가면은 거기는 아주 폴스키 타운이라고 그래갖고
0: 예.
1: 아예 폴란드 사람들만 있는 곳도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시카고라는 도시의 상당 부분을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어려운 일하고 도시 건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이제 아예 거기서 뭐 소세지 만드는 사람도 갔고 빵 만드는 사람도 갔으니까
0: 네.
1: 그 요리도 그대로 또 거기서 또 전통을 지키고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이 간 그 시카고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게 주변에도 많이 이제 펼쳐지고 또 동남아 이쪽에 그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도 또 그쪽 저기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폴란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된 것.
0: 네.
1: 그것이 오늘날의 해외 폴란드 디아스포라를 만들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0: 네.
1: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해외 가면 폴란드계 사람들 또 폴란드계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이 많은 게
1: 많죠.
0: 굴곡진 폴란드의 역사를 대변하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도
0: 예.
1: 그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가면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그쪽에 가면 한국 교포들이 많은데
0: 예.
1: 사실은 그분들이 다 전부 다 일제시대 때
0: 그렇죠.
1: 1901년에 예. 이제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민해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보다 더 대규모였다. 그리고 더 많이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폴란드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어느 틈에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는지 그 맥락도 좀 설명 좀
1: 네.
0: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유럽 현대사 특히 이제 세계 현대사 2차 세계대전사와 아주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0: 네.
1: 이제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이 나라는 전부 다 이제 독일 쪽에 매우 가까운 나라들이었었고
0: 네.
1: 물론 이제 당시 이제 폴란드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독일 파시스트들 나치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폴란드와 헝가리와 체코 요 지역을 점령한 게 소련이죠.
0: 네.
1: 1945년도에.
0: 네.
1: 그러니까 45년도에 소련이 점령을 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 동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방패막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영원히 자신들의 네. 불구대천의 원수가 독일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독일이 있으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독일과 마주치면 갈등이 생기는데 가운데 동유럽 국가가 있으니까
0: 네.
1: 이들이 있으면은 또 이들이 자기 편이라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적어드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그러다 보니까 1945년 해방될 시점쯤 해가지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전쟁 기간 중에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면서 소련 공산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
0: 네.
1: 그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이제 해방된 그러니까 나치로부터 해방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영토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들을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합법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세 나라는 똑같이 1950년대 1900 빠른 나라가 1945년 체코 정도가 될 것이고 폴란드가 48년 49년 정도가 될 건데 그때부터 89년까지는 똑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일 그런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졌던 나라는 사실은 폴란드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소련식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걸 해보니까 폴란드는 그전에 이제 그 국가는 없었지만은 폴란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근데 이 사회주의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를 89년도 90년대 포기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게 미국에 도움을 청해갖고 미국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0: 예.
1: 정부나 이런 데 포진을 하면서 정책을 아예 자본주의적으로 많이 바꿔요. 그때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1: 네.
0: 진짜 폴란드라는 나라를 좀 역사적으로 알고 접근하면
1: 네.
0: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1: 네.
0: 앞으로 일을 도모할 때
1: 네.
0: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함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1: 네. 네.
0: 자, 못다한 이야기 폴란드의 진면목 알아보는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지영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 모시고 폴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학문에 대한 어떤 적극성, 그리고 문화적인 소양, 그리고 굴곡진 역사 속에서 아주 결집력이 높아지는 네. 그 응집력과 네. 문화성. 뭘 여러 면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 네. 저도 폴란드 출장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네. 가서 좀 대할 때도 네. 야, 한국인하고 기질이 비슷한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4: 그렇죠. 네.
3: 실제 그렇습니까?
4: 아유, 그러니까 이 기질이라는 게 조금 뭐 심리적인 문제긴 한데요.
3: 예.
4: 그러니까 그 고통받고 괴로웠던 기억, 그 어떤 그런 기억들을 아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일본에서 갖고 있는 감정들
3: 네.
4: 그게 이제 굉장히 격한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격한 감정이 많을 건데
3: 그렇죠.
4: 그런 감정이 독일과 그 지금의 러시아 예전에 네. 소련이라고 했던 그곳에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액티브하고
3: 네.
4: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압박받고 탄압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마음이 강한데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 스탈린이 이 폴란드 사람들이 대체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폴란드 사람, 헝가리 사람, 체코 사람 셋을 불러놓고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3: 예.
4: 근데 그 면접하는데 의자에 앉을 거 아니에요.
3: 네.
4: 그 의자에다가 압정을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사람이 이제 의자에 딱 앉을 거예요.
3: 네.
4: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눈앞에 이 압정을 놓은 사람이 스탈린이니까
3: 네.
4: 얼마나 무서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다른 두 나라 얘기하지 말고 폴란드 그 대표는 어떻게 했느냐면 스탈린 앞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3: 네.
4: 어떤 이 XX가 여기다가 이 압정을 놨으면서 의자를 들고 때려 부시고 발로 차고
3: 야.
4: 스탈린 앞에서
3: 네.
4: 온갖 그 아주 강력한 걸 다 했다고
3: 네.
4: 할 정도로 강한 그런 욱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3: 그게 일화입니까? 실화입니까?
4: 일화이기도 하고 실화이기도 한다고
3: 예,
4: 그럽니다.
3: 예, 예.
4: 그래서 폴란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3: 예.
4: 그런 점인데 한국 사람도 욱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불의를 보면 막 참지 못하고 막 어깨 걸고 나가고 하는 것들
3: 예.
4: 그런 거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목적지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 예.
4: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상황을 한번 그 타개해보자.
3: 네.
4: 그리고 그거를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또 열정적인 측면이 한국 사람들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네.
3: 그런 어떤 역동성과 자유분방한 네. 또 기질 그리고
4: 네.
3: 뭔가를 좀 해보자. 현실
4: 네.
3: 타파를 해보자.
4: 네.
3: 이런 욕구 때문인지 동유럽 또는 중유럽이라고
4: 네.
3: 말씀 주셨지만
4: 네.
3: 그들 국가들 중에서는 조금 일찍
4: 네.
3: EU, 나토 이런 데
4: 네.
3: 들어온 거 아닌가요?
4: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지점인데요. 그 폴란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전에 이제 동유럽 8개 국가
3: 네.
4: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플러스 동독 이거를 동독 동유럽 9개 국가라 그러는데
3: 네.
4: 동독을 빼고 이 8개 국가 중에서 폴란드가 언제나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맏형. 우리가 제일 형님이야.
3: 네.
4: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그 이제 사회주의 체제전환 있을 때라든 그렇고 또는 사회주의 시절 내에서도 사회주의랄지 또는 뭐 소련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의 최선봉에는 언제나 폴란드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노조 운동적 그 레오 바인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한국에도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3: 네.
4: 이분이 그 조선소 노동자에다가 학력은 국민학교 정도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신데 그 뚝심 그 배짱 하나로 밀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3: 예.
4: 그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사회주의 이 전체 국가에서도 제일 형님이고 제일 앞장서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체제 전환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오는 체제 속에서도
3: 네.
4: 우리가 그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제 입장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3: 아 그렇군요. 아마 이번 그 교수님.

0: 과의 시간 통해서 폴란드란 네. 나라에 그 관심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은데 네. 너무 우리가 묵직한 얘기만 하니까 네. 가벼운 얘기 하나 전달해드리면 네. 폴란드 만약에 네. 관광이나 어떤 네. 뭐 휴가차 네. 구경 간다 했을 때 네. 폴란드의 매력은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1: 일단 그 바르샤바라는 도시는 수도인데 예. 뭐 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더 좋은데 사실 저는 거기보다 크라코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폴란드 말로는 크라쿠프라 그러는데 예.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한 4, 500km 되고요. 예. 한 4, 5시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인데 예. 거기가 우리로 치면은 예. 경주쯤 되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그 크라쿠프라는 도시에 그 야길로이엔스키 대학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를 이제 코페니르쿠스가 나왔어요.
0: 아, 어마어마하네요.
1: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야길로이엔스키 대학을 나온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폴란드 예전에 폴란드 학장 김영덕 교수가 맨날 본인이 하시는 얘기가 예. 내가 그 이래봬도 그 저 코페니르쿠스의 후배야 이러면서 350년 후배야 맨날 이런 농담도 하셨는데 예, 예. 아주 중세적 분위기가 잘 살아있고 또 폴란드가 이제 여러 굴곡진 역사가 있는데 사실 그 크라코프가 바르샤바보다 원래 먼저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의 문화적인 또는 정신적인 전통이나 이걸 보는 데는 사실은 크라코프라는 도시가 훨씬 더 좀 매력이 있고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하고 교토가 있을 때 교토 네. 정도 되는 역할하는 아. 곳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0: 황 먼지 느낌 오네요.
1: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폴란드가 평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평지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 그 크라코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자코파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는 그 이제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인데 한 높이가 한 2-3천 미터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스키 타는 거라든가 온천 이게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유명하고 또 폴란드는 그 외에도 또 바다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북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북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가보기가 좋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서 직항도 있어요. 바르샤바까지. 예. 그래서 비행기로 예전에 이제 소련 상공으로 갈 때, 러시아 상공으로 갈 때는 뭐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예.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한국에서 가기도 비교적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세 나라 특히 바르샤바 그다음에 폴란드의 저기 크라쿠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체코의 프라하를 이렇게 쫙 그 가운데 비엔나 이렇게 연결하셔서 여행을 여행 계획을 짜시거나 여행을 가시면 아주 새로운 매력을 보실 수가 있죠.
0: 아 예, 이것도 아주 꿀팁이네요. 네. 저도 나중에 언젠가 꼭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네, 꼭 가십시오.
0: 네, 자 그러면 이런 폴란드의 역사적인 네. 맥락, 문화적인 네. 맥락, 또 인류사적인 맥락 네. 쭉 얘기해주셨는데 네. 이제 중요한 네. 최근에 폴란드의 정치 상황, 네. 또 경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복잡은 한데 일단 정치 상황을 보자면 폴란드 대통령은 우파 민족주의자에 가깝고 예. 그다음에 수상은 예. 친유럽적이고 유럽연합적인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이 대통령을 거의 지명하는 그런 구조인데 예. 폴란드는 따로 선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폴란드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큰 역할을 안 하는데 가장 큰 거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거부권.
0: 거부권.
1: 그래서 폴란드 수상이 이렇게 해서 친유럽 정책을 하자라고 냈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돼 하고 거부권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그 이전 정권은 반유럽적이었어요. 민족주의적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것들이 많아요. 대신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도로 깔아주고 인프라 만들어주고 뭐 환경 문제 하면서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EU의 지원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받는 나라일수록 EU의 기준에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유럽 또는 중유럽 국가들의 그 자율권 혹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게 폴란드 이전 정권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그게 이제 그 오르반 정부였던 건데 네. 폴란드의 새 수상이 그 입장을 친유럽적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전에 그런 민족주의 정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유럽에서 유럽연합에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자꾸 대통령이 그거를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현재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아마 그것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 이제 왜냐하면 폴란드도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아요. 그 뭐 한 500억 이상, 500억 유로 이상을 받는데 예. 그 중에 그 돈이 없으면 폴란드가 사실은 그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폴란드의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들, 산업 시설들을 그 새롭게 만들거나 새롭게 뭐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또는 환경을 좋게 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그 호응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0: 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그걸 좀 반대를 하는. 그런데 그분들이 민족주의적이고 우파적인 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현재 정치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성장 발전의 네. 그런 모습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전체 규모나 캐퍼시티로 보자면 폴란드가 훨씬 중요하죠. 더군다나 좀 전에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방산은 한국과 폴란드가 저는 처음에 아마 유럽에서 한국하고 방산 협력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나라가 폴란드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폴란드는 바로 오른쪽에 소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실질적인 적대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체제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국방력 강화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던 게 독일이었는데 네. 독일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은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이 됐냐면 중공업에 이제 중공업에 군수화학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군수 분야는 굉장히 다운을 시켜가지고 네. 군사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그 무기를 발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89년도 이후에는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직접적인 적대국이 되면서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군수산업을 발전을 시켰죠.
1: 예.
0: 한국은 1950년, 3년, 53년에 한국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휴전 상태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의 군수산업을 발전을 시켰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전 2차 대전 이후 그 이후에 국지전을 벌여간 나라 중에서 군수산업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킨 나라는 전 세계 맨 나라가 되잖아요. 그중에 제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세한 나라가 한국인 거죠.
1: 네.
0: 폴란드 입장에서는 경제력은 안 되는데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는 비싸요. 특히 네. 미국 무기는 한국보다 대여섯 배 비싼데 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서 가격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아. 한국인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폴란드가 그 체제 전환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서 자국 국방력 강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때 제 생각에 네. 저 무기를 미국에서 보나마나 못 대주고 폴란드가 못 살 거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아마 우리나라에. 한국하고 관계를 아.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작년 막 재작년에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1: 아니 그때 그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미리 투자를 해놨을 텐데.
0: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투자한 지금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네. 방송에는 말은 못하겠는데 네.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1: 아. 그래서 그런지요. 저도 예. 예전에 폴란드 출장 갔을 네. 때 택시 운전하시는 나이 좀 네. 지긋하신 어르신이었는데 네. 네.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네. 아, 한국에서 왔다 네. 했더니 네. 아, 세상에 대우라는 이름을 끊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시대를 좀 풍미했다가 조금 역사의 뒤안길로 갔는데.
0: 네, 그렇죠.
1: 아니, 대우라는 우리 기업을 여기서 어떻게 그 이름을 들을 줄 전 진짜 몰랐어요.
0: 그거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대우, 그 다음에 한화, 삼성, 네. 대우, 삼성, LG. 네. 요 세 나라는, 이 세 그 기업은 동유럽 국가들한테 일종의 꿈을 주는 기업들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1989년도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하고 저기를 하잖아요. 국교를 맺을 때 네.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세 나라가 나란히 맺는데
1: 네.
0: 그때 폴란드에는 대우가 나가서 대우 그 FSO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폴스키 피아트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대우에서 자동차가 그때 있었잖아요.
1: 예.
0: 그 공장을 폴란드에다 만들었어요.
1: 아.
0: 그다음에 대우에서 금융은 헝가리에다가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1: 예.
0: 그리고 그 LG에서 화학회사를 폴란드하고 헝가리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89년도 90년도 우리 이제 한국이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회주의에서 체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1: 네.
0: 우리나라를 앞으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줄 형제와 같은 나라 제일 옆에서 도와줄 나라를 한국으로 봤던 거예요.
1: 그랬군요.
0: 그중에서 특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중에서 일본은 용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가 멀어 잘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사실은 한국이 제일 적극적으로 동유럽에 아주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외교정책 그게 영향도 있는 것이고
1: 네.
0: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나라가 사실은 폴란드, 헝가리, 그다음에 체코 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1: 그렇구나.
0: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택시운전사가 그 말씀하셨던 네.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바르샤바 공항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들어가는 그 여행객들의 3분의 1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1: 예.
0: 그 사람들의 3분의 1은 또 대우 직원들.
1: 아.
0: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도장 찍잖아요.
1: 예.
0: 그럼 이제 폴란드는 육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서 옆 나라 갈 수 있어요.
1: 예.
0: 그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 그러면 대우 이러면 그냥 통과. 국경 통과.
1: 예.
0: 옛날에 헝가리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삼성 그러면 그냥 통과.

0: 왜냐하면 삼성은 부다페스트에서 60km짜리 헛두번이라는 곳에다가 백색 가전 공장을 만들어갖고 네. 유럽에 생산되는 냉장고, 텔레비전은 전부 다 거기서 나왔고 폴란드에서는 자동차,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폴란드 국민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또 상당수가 이제 폴란드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있죠.
1: 아, 그러니 당연히 택시기사분도 그 회사명을 네. 기억하고 있을 만하네요.
0: 네, 그렇죠.
1: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예. 돈독하게 이어져 왔고 지금에는 네. 방산까지도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0: 네.
1: 미래에는 앞으로 유럽의 배터리 허브가 폴란드가 된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 이제 배터리 허브는 현재는 지금 전략적으로는 헝가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헝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헝가리에 그 투자가 된 규모나 이런 것들은 향후 그 예상되는 유럽의 그 수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에 새로운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폴란드가 계속해서 그 후보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다만 예. 유럽연합과의 관계와 또 그 내부적인 국내 정책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1: 예.
0: 그 이번 터스크 총리를 가만히 보니까 유럽연합 관계가 깊으면서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맞춰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헝가리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 투자하고 공장 만들고 운영하는데 훨씬 쉬워요. 그 여러 가지 그 제가
1: 예.
0: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 그 이제 그 보조금 제재 이제 보조금이 있는데
1: 예.
0: 헝가리는 굉장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폴란드가 그걸 이미 다 해결을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고요.
1: 예.
0: 이거는 중국 기업들도 지금 CRTL 그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1: 예.
0: 헝가리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폴란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허브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향후 2, 3년 정도의 시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이 맞춰지게 된다면 사실은 최대의 투자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폴란드는 땅이 넓고
1: 네.
0: 아직도 공장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1: 아.
0: 그리고 이제 헝가리만 하더라도 이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1: 네.
0: 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환경이랄지 무슨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는데 폴란드는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더 덜 이슈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1: 네.
0: 그런 차원에서 폴란드가 향후 상당히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폴란드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많은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 제가 지금 열거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말고도
0: 네.
1: 앞으로 폴란드 하고는 어떤 산업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면 좋을까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업, 중화학 분야.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뭐 딱 하나 얘기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뭐 자동차다, 무슨 배터리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0: 이제 그거와 부수되고 다음에 이제 방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방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품만 파는 게 아니고 지금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방산을 자기네 나라에서 나중에는 저기 하자는 거예요.
1: 예,
0: 생산을 하게.
1: 예.
0: 그러니까 기술도 이전해 주고 그럼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이 단순하게 그 기술만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소위 작은 기업들
1: 예.
0: 그 중소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기술들이 한꺼번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자,
1: 네.
0: 화학. 그러니까 방사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이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전자, 화학. 그다음에 전자 통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당연히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산을 물꼬를 틈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4, 5년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이제 자국 생산 들어갈 거예요. 생산 들어간다고 할 건데 그 시점쯤 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폴란드의 산업 구조가 한국 산업 구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 이제 거기는 이제 무기를 만들고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폴란드는 생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나 체코는 서비스라면
1: 네.
0: 폴란드는 생산을
1: 생산.
0: 직접 만드는 거니까
1: 네.
0: 그거에 관련된 업종 뭐 에너지 안보 전력망 현대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체코에서 원전을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폴란드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예요. 앞으로 에너지 분야는 다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는 그 이제 그 탄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데 원전 분야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데
1: 네.
0: 폴란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쇼플링 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좀 흔들어서 뭔가 그 고도화된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큰 틀에서
1: 네.
0: 기업 자체 단위가 아니고 정부와 협력 간에서 협력을 하면서 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제가 또 어서 주워들었는데 우리나라 요즘 게임 업계가 요즘 주춤하거든요.
0: 네. 네. 네.
1: 폴란드가 이쪽에서 강

0: 무기입니까?
1: 아주 그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체코 요새 나라 특히 이제 그 과거 사회주의를 겪었던 나라들이잖아요. 예. 이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한 30년 했어요. 그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도 뭔지 알고 자본주의도 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예. 도저히 이쪽에 뭐 자본주의랄지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0: 예.
1: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뭐 스탈린하고 무슨 뭐 이승만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싸움했다 이런 상상을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0: 아,
1: 스탈린하고
0: 예.
1: 바이오스하고 붙었다.
0: 아.
1: 또는 뭐 소련 군대와 폴란드 군대가 붙었다.
0: 붙었다.
1: 이런 전략 게임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막 역사 스토리 넣어가지고서 재밌게 구성을 하면 아주 인기가 있죠. 그리고
0: 네.
1: 폴란드 사람들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제 수업에도 폴란드 유학생이 이제 한 사람이 있어서
0: 네.
1: 그 폴란드 이제 학생한테 그 얘기를 제가 뭐 이제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국 게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서사가 좀 약하대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네가 우리의 게임 그런 막 그런 어떤 세부적인 테크닉을 자기네 서사에 넣으면 너무나 이게 멋있어서 자기도 그런 업종에 좀 종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고통 경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들에서 겪기 어려운 사태들을 많이 겪었고
0: 네.
1: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뭐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들이 그런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하는데 훨씬 더 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술을 잘 받아들이는데 미국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아주 미국하고 미국에 이제 제일 폴란드 저기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많은데
0: 네.
1: 그래서 그 미국의 최신 유행을 따라가라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0: 네.
1: 그 경향들이 좀 강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최신 기술들을 빨리빨리 접목을 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야, 말씀 뭐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1: 네.
0: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1: 네.
0: 이제 장점들 쭉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단점도
1: 네.
0: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당연하죠. 네.
0: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나 아니면 폴란드를 활용해서 같이 네.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때 어려운 점들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그 이제 모든 그 비즈니스 관계가 그렇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폴란드 사람들은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0: 예.
1: 왜냐?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안 줘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뢰 구축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0: 네.
1: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우리말로 치자면 다혈질 같은 게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틀리면 책상박차고 일어나는 것들도
0: 예.
1: 있는데
0: 예.
1: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를 잘하잖아요.
0: 예.
1: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0: 아, 그렇죠.
1: 서쪽에서 설사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대신에 뭔가를 좀 많이 주면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저기가 있어서 그래요. 좀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도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그 이제 사회 전반적인 발전 속도가 한국보다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 그 제자도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빨리빨리죠. 그러니까 자기네 스텝으로는 이게 충분히 빠른데
0: 예.
1: 한국에 와서는 이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출을 했을 때 이제 기업에 뭐 업무를 한다든지 막 이러는 거. 제가 이제 처음에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동료 사람들 특히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 사람들 그런 게 있는데 이메일을 제가 보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면 우리는 30분 내에 1시간 내지는 최소한 당일날 답장을
0: 네.
1: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0: 받는데도?
1: 받는데도. 그래갖고 왜 답장 안 하냐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답장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은 신뢰라고 생각을 한다. 생각 없이 보내는 것 같아서.
0: 속 터지네요.
1: 속 터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학생을 붙잡아 놓고 니들이 앞으로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리스판싱 소위 얘기해서 교수가 됐든 고객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너희들한테 뭐를 요구하고 어떤 연락을 했으면 즉시 그거에 답을 하고 바로 응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0: 네.
1: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상하다는 측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 이제 고집이 세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0: 예.
1: 무슨 얘기냐면 고집이 센 거는 한번 약속한 거는 잘 안 깨요.
0: 네.
1: 그래서 우리랑 이제 방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한국과 이 계약을 맺는데 자기들이 이 검토한 건 아마 한 20년 검토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해가지고 검토된 게 아닐 거예요.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그런데
0: 예.
1: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가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의 진행 과정이 좀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하고 이 스텝이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계약했으니까 뭐 공장 들어가고 뭐 만들고 이제 사람 인력 파견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건데 그들의 속도가 우리보다 못 따라간다고 닥달하기보다는 그들을 끌고 가면서 가르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고
0: 네.
1: 뭐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0: 예.
1: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리키는 대로 잘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르치기에 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스피드상에서 느끼는 체감상에 느껴지는 속도는 좀 늦을 수 있겠으나
0: 네.
1: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약속 잘 지키는 측면에서는 또 그것이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균형 있게 조절을 하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사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들도 찾아야 되고 새로 같이 일을 도모할 파트너들도 필요한 상황에서 폴란드 충분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닌가
1: 네,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와.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타우럼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0: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는 미국과 이란이 저강도 무력 충돌을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베이루트 남쪽 외곽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약 3주 만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8일 X를 통해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자폭 드론 공격을 잇따라 감행한 이후 실시됐다며 이 드론들은 모두 격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쿠웨이트의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범죄적 공격을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남우호 피격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 여러 재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중동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문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한이란 양자관계, 전후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며 치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주한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재개에 따라 오늘 2호선 홍대 입구역과 을지로 입구역 구간 사이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 밤 12시 운행이 종료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 아래에 2호선 지하 터널이 있어 안전을 위해 마지막 열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버스 12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 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안면 인증 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과기부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기부에게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과 비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원칙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낱말은 2017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죠. 하지만 흔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버린 쓰레기를 거두어감을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쓰는 올바른 표현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그리스의 음악가 야니는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에 다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죠. 모국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공연. 야니는 무려 200만 달러라는 자비를 투자했고요. 그리스 문화관광부와 계속해서 협의했고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협연을 하기로 했죠. 그 덕에 1993년 9월 23일 비로소 야니의 야심찬 공연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막을 열었고요. 25일 마지막 공연은 앨범과 비디오로도 기록됐는데요. 이때 공연의 포문을 열었던 음악은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를 떠오르게 하는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야니의 무대로 열어봤어요. 산토리니. 8325님이 그 야니가 그 신전에서 공연한 첫 번째 곡 제목을 몰라서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잘 찾아서 전해드린 거 맞죠? 1994년 야니의 아크로폴리스 공연 실황 앨범에서 첫 번째 곡 산토리니였는데요. 이 앨범 라이브 앨범 중에서도 진짜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때 당시 이 라이브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5위 달성했고요. 미국에서만 400만 장 이상, 전 세계적으로 700만 장 이상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으로도 기록을 했는데 이 비디오, DVD도 미국에서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걸 촬영을 하느라고 14대의 카메라와 첨단 음향 장비가 동원이 돼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이 됐었다고 해요. 90년대 중반인 거 생각하면 굉장한 시도이자 기록이었는데 지금도 라이브 앨범 중에서는 아주 대단한 역사

0: 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야니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내 본국이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여는 공연만큼은 정말 의미 있게 성대하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공연을 기획을 했었고요. 자비를 200만 달러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 공연도 성황리에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앨범과 또 비디오 수익 덕분에 야니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부은 그런 라이브 무대의 첫 곡이었어요. 산토리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오늘 5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라이브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좋은 라이브 실황들 우리 한 시간 동안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야니가 열어준 이 무대 또 어떤 가수들이 어떤 노래들로 채워줄지 계속해서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냥 네, 평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6월 달에도 6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라이브 특집 할 거니까요. 라이브 실황으로 듣고 싶은 음악도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5월의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무대, 트레이시 채프먼의 무대였어요. Stand by me. 베니 킹의 노래를 무대에서 다시 불렀죠. 110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성남님, 이글스의 Lying Eyes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글스의 전매 특허인 멤버들의 정교하고 풍성한 백보컬, 화음이 돋보이는 곡으로요. 6분이 넘지만 물 흐르는 듯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음악이어서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더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게 음악에 대해서 마치 평론가처럼 이렇게 글을 적어주셔가지고 네, 이 음악을 안 들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글스의 음악들 사실 그동안 라이브 특집에서는 역시 단연 호텔 캘리포니아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또 가장 자주 찾아주셨는데요. 호텔 캘리포니아는 또 이글스가 워낙 라이브 무대를 많이 서서 어떤 무대에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약간 버전마다 또 느낌이 달라지곤 하는데 그런 느낌마다 우리가 항상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박성남님 덕분에 오랜만에 이글스의 다른 음악을 또 공연 실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겠네요. 오늘은 이 음악 197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무대예요. Lying Eyes.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맞아서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라이브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캐롤 킹, It's Too Late. 이찬영님 신청곡이었는데요. 1971년에 카네기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꼭 집어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2117님, 매달 라이브 특집 정말 좋아요. 저는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밴드 중에 더 후를 정말 좋아합니다.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 주제곡도 이 밴드 노래들로 알고 있어요. 한참 하드록에 빠져있을 때 이 밴드의 스튜디오 버전과 라이브 버전, 이렇게 디스크 두 개로 구성된 베스트 앨범을 듣게 돼서 좋아하게 됐고 CD도 몇 장 소장하게 됐죠.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싶어서 더 후의 매직 버스, 라이브 버전으로 신청해요. 이 라이브 인트로의 기타 연주가 정말 멋있는데 이 밴드는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모두 정말 멋있는 밴드라고 생각해요 해주셨어요. 신청 사연 너무 잘 들으셨죠? 오늘 다들 약간 진짜 평론가 분들처럼 이 본인들이 신청하는 이 라이브 음원에 애정을 듬뿍 담아서 뭐가 좋은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골든디스크 라이브 특집 할 때마다 이 라이브 특집 안에서 작은 락 페스티벌을 열잖아요. 오늘 더 후의 매직 버스가 이 락 페스티벌의 포문을 또 열어주겠네요. 2117님 신청으로 듣습니다. 더 후의 무대예요. 매직 버스.

0: 후의 매직 버스에 이어서 만나보신 무대 레드 제플린이 바로 이어졌죠. 이미그런트 송 김성민님 신청으로 들었고요. 이어진 무대 AC/DC였습니다. Back in Black 서창아님 신청으로 라이브 시랑 새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Thank you so much.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coming in.
1: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브라이언 맥나잇이었어요. 노래는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다시 불렀죠. Overjoy.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함께한 5월의 라이브 특집. 오늘 마지막 무대는 지금 목소리 흐르고 있죠? 엘라니스 모리세시예요. 아이러니. MTV 언플러그드 라이브 실황으로 준비했어요. 김남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voice the truth?
1: Yes, ma'am.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Radio 99. Here is Radio 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있죠. 북미는 북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북부를 뜻하고 중미는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좁은 지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같은 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남부는 남미라고 하죠. 그래서 북미와 중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북중미이고 중미와 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중남미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0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 가운데 서울과 대구시장 선거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중단됐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 재개됐습니다. 사고 당일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 지점 아래로 160대가 넘는 열차가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협정과 핵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건데 이란 매체는 아직이라며 부인했고 미국은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8: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8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물가와 금융 안정 등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5월 2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8: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우영 기자, 투표가 시작됐습니까?
9: 네, 투표는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사전투표소는 출국하는 분들이 미리 투표하고 떠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인데요. 이른 시간부터 투표하러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은 여행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전국 3,500여 곳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는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요.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을 뽑는 투표용지를 적게는 4장, 많게는 8장까지 한 번에 받게 되니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성용 봉투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럴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드시 회성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원 보관 상황은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마련된 대형화면을 통해 24시간 공개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부산 역시 격전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장뿐 아니라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신지혜 기자, 부산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 네, 저는 지금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부산 연산삼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소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권자들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구청과 주민센터 등 206곳의 사전투표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의 유권자 수는 285만 7천여 명으로 4년 전 지방

0: 선거 때보다 5만 9천 명가량 줄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 등 248명과 북구가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부산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북구가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전날까지 접전 양상을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선 민주당이 13곳을 석권했고 4년 뒤엔 국민의힘이 전석을 가져갔는데, 이번 선거에선 전 정부의 내란과 탄핵, 새 정부 1년 평가가 부산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지선 때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18.59%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낮았는데, 박빙의 승부처가 된 만큼 투표율 상승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산 제3동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신재입니다.
1: 박빙 지역이 늘어나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여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보수층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격전지 서울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한강 벨트를 따라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부 여당과 손맞출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달라 호소했습니다.
3: 대통령도 민주당, 서울시장도 민주당, 그러면 군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래야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면서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2: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 전에 등판하고 있다며 막판 진보 대결집으로 막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3: 부정 부패로 감옥 갔다 온 MB도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보수가 결집한다는데 우리는 더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충청으로 향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꺼냈습니다.
4: 반드시 협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찍으셔야만 대한민국이 지켜집니다.
2: 선거 막판 접전지가 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장 대표는 특히 중도 보수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4: 자기 죄 무죄 만들겠다고 대법관 늘리고 사신제 만들고 보배국제 만들고 이제 자기 죄 없애기 위해서 재판 취소 특검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2: 내란 심판 대 정권 견제, 진보 결집 대 보수 결집을 내세우며 양당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 어젯밤엔 서울시장 후보자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는 최근 불거진 안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5: 서울시장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앉은 TV 토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GTX A노선 철근 누락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6: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7: 그 판단은 지금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6: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7: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5: 정 후보가 구청장으로 있던 성동구 행당 7구역의 준공 지연을 두고도 두 사람은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7: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6: 거의 사실입니다.
7: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6: 허위 사실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7: 왜 징계를 안 합니까?
6: 책임지시겠습니까?
5: 정원호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거론됐는데 정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8: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6: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 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선거 과정에 대해서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9: 죄송합니다.
5: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0: 이렇게 세입자 전

0: 열쇠는 옵니다.
1: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절반도 못 지켰다고 지적했는데 오 후보는 전임 시장이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3: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태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최종 협상안의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 없는 선박 통행과 이란의 핵무기 포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돼 양측이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아직 중재자인 파키스탄 측에 문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협상 중재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현재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이샤크 다르 외무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인 지역 및 세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노력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종전 협상이 주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에게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70%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방영된 이스라엘 채널 12 영상에서 현재 우리는 가자지구 영토의 60%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내 지시는 70%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단계 철군 이후 가자지구의 절반가량만 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보합권에서 혼조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종가가 배럴당 93.71달러로 전장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90달러로 전장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경찰은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유흥주점에서 업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

0: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조금 전이죠. 6시에 투표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본투표는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꼭 챙겨서 투표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된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앱을 켜서 확인해 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투표용지를 최대 7장,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대 8장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신중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7도, 부산 20도, 대구 20도, 대전 17도고요. 광주 17도, 강릉 18도, 제주 18도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전국이 맑겠고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가바 현미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9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50%로 동결했는데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이어져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며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을 두고 서울

0: 서울시와 코레일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4시간 작업해 신속하게 철거하려 했으나 코레일에서 3시간으로 작업을 제한했다며 이런 이유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코레일로 돌렸는데요. 이에 코레일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에 작업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했으며 24시간 작업 요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 장시간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운행 차질이 예상됐는데요.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는 평일 기준 346회이며 일반 열차 기지인 수색 차량 사업소와 KTX 기지인 행신역 정비단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중국에 겨눈 단검에 비유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중국에 겨눈 단검에 비유하고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패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브런슨 사령관을 직접 언급하며 확실히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는데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지역 내 긴장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월드컵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까지 사전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요.
1: 월드컵이 2주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가 체코전을 앞두고 네. 체코전 이렇게 봐라 뭐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26일 그 손흥민 선수 합류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홍명보 훈련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는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조별리그 3경기 말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좀 더 많이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합류하면서 아무래도 주장이 합류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많이 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26일 합류하고 첫 훈련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잠깐 인터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예. 월드컵을 할 때면 항상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일까요? 본인도 설렌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축구 실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디테일을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라고 보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패스를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 그 뒤 어떻게 진행하느냐 같은 것들을 훈련에서 맞춰가야 한다라면서 눈을 감아도 동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좀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그러니까 득점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을 해서 좀 아껴놨나 보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 삼아 하면서 네. 본인 부상 없이 건강한 몸 상태로 합류한 만큼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번 대회를 제대로 즐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고지대 훈련도 잘 소화하고 있나 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때 아닌 탈모 논란이 좀 있었어요.
1: 약간 해프닝이었는데 네. 그 지난 25일에 MLS 경기 중계 화면에 손흥민 선수의 뒷머리 일부가 좀 비어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0: 원형 탈모처럼
1: 네,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원형 탈모 아니다. 나 스트레스 없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남기면서 좀 안심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의 건강 문제는 우리 팬들에게는 월드컵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사랑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혹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완전체를 갖춰가면서 고지대 적응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직 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31일에 아스날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소화해야 하거든요. 물론 출전 여부는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네. 팀이 이 결승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6월 1일이나 2일에 합류하면 이제 우리 대표팀이 완전체가 되고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기 전인 31일에 트리니디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갔고요. 네. 이어서 6월 4일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 뒤에 6월 5일에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로 이동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우리나라하고 한 조를 이룬 팀들의 근황들 이제 특히 최종 엔트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네. 이런 소식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남아공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 네, 멕시코는 6월 1일 최종 엔트리 공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체코는 지금 29명까지 나왔습니다. 3명이 어느 선수가 떨어지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근데 두 팀은 그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주전들을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남아공은 베일이 좀 가려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네. 우리가 1승의 제물로 생각하고 있는 데 예. 전력 분석도 중요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명단 발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남아공도 좀 발표부터 의미를 두는 모양새였던 게
0: 예.
1: 명단 발표를 대통령 영빈관에서
0: 예.
1: 대통령과 남아공 축구협회장이 다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했고요.
0: 네.
1: 브로스 감독은 26명 중 19명을 남아공 리그 그러니까 국내파로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발표에 참여했군요.
1: 네.
0: 우리나라 축구 팬들한테도 좀 생소한 이름들이 아무래도 많겠군요.
1: 네. 일단 남아공 리그 명문팀이라고 하는 썬다운스의 골키퍼 로넨 윌리엄스가 주장을 맡게 된다고 하고요.
0: 예.
1: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로는 주축 공격수인 프리미어 리그였던 번리의 라일 포스터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하노버의 수비수 임에 오콘 등 유럽파가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아까 포스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프리미어 리그에 있었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번리가 챔피언십으로 이제 이번 시즌 다음 시즌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럽 빅리그 소속 선수든 남아공에 없다 이렇게
0: 그렇군요.
1: 볼 수가 있고
0: 네.
1: 미국 MLS에서 뛰는 마니아카나 은보카지가 이제 남아공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하는 일정인데
0: 예.
1: 브로스 감독도 남아공이 전력상 약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브로스 감독 입장에서도 올해 74세로 본인도 월드컵이 마지막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도 본인 감독도 좀 새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0: 네.
1: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자국 리그 19명 조직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좀 전문가들한테.
0: 예.
1: 그랬더니 한편에서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0: 네.
1: 이제 선수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유명한 선수를 잘 모르고 베일에 좀 아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전력 분석을 얼마나 홍명보호가 잘하냐에 따라서 정보 수집이 얼마나 잘하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0: 네.
1: 그래서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건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시절에 알제리를 이렇게 약간 우습게 봤다가
0: 네.
1: 패했거든요.
0: 네.
1: 아프리카 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걸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제리와 남아공을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네.
1: 방심은 금물.
0: 네.
1: 네. 이걸 좀 다시 한번 새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잘 모르는 팀이 좀 위험한 점이 있긴
1: 맞습니다.
0: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이맘때는 월드컵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은데 그런데 세 번 연속으로 월드컵 우승국을 맞힌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예상을 내놨다고요.
1: 그런데 저는 이분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0: 예.
1: 근데 어쨌든 그 외국에서는 조금 알려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요하임 클레멘트라는 독일 경제학자인데 BBC와
0: 네.
1: BBC가 인터뷰를 했어요.
0: 예.
1: 북중미 월드컵 우승국을 그런데 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네덜란드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현재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잉글랜드 이런 정도의 팀을 우승팀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아직 우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덜란드를 꼽은 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0: 그러게요.
1: 또 이제 잉글랜드가 준결승에 진출하지만 포르투갈에 패할 것으로 점친다든지
0: 예.
1: 32강전에서 일본이 브라질을 꺾는 이변을 일으킬 거라든지 뭐 그런 재밌는 예상들을 많았고요.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는 16강을 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클레멘트도 그런 말을 해요.
0: 예.
1: 이런 것들은 좀 일 자신들이 여러 가지 꼽은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이 일부의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측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이런 당부를
0: 아니다.
1: 네 하면서 네. 만약 네덜란드가 탈락하면 그 다음 날 나 재택근무해야 돼.

0: 것 같다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상들은 그냥 월드컵을 보는 재미 중 하나를 생각하시고 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문어 파울을 네, 기억하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문어가 네. 우승팀을 예측하는
0: 문어가 거. 이렇게 우승팀을 이렇게 찝으면 예. 네, 이 팀 우승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1: 재밌었는데 좀 많이 잘 맞췄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1: 뭐 문어가
0: 네.
1: 지는 것도
0: 어떤
1: 높다는데.
0: 또 문어가 나올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4강을 유지하던 SSG가 8연패에 빠졌다던데 어제 연패 탈출을 했을까요?
0: 하지 못하고 9연패에 빠졌습니다. SSG가 선발진이 좀 무너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불펜들이 겨우 메우면서 4강을 유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과부하가 좀 오면서 결국에는 불펜까지 무너졌고 여기에 지금 최정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 삼성에 10-1로 패하면서 9연패에 빠졌고요. 반면에 네. 기아가 지금 6연승입니다. 키움과의 3연전 수입을 했는데 기아는 지금 타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홈런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제가 기록을 좀 보니까 지금 팀 홈런이 63개로 전체 1위예요. 네. 김도영 선수가 14개로 홈런 부분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나성범, 박재현 여기에 대체 외인인 아델릴린까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 선수는 거의 나오면 반 정도는 홈런을 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 대단한데요.
0: 네, 기아가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4위까지 올라온 상태고 네. 2위 LG는 4연승 중에 롯데를 상대로 해서 5-8로 지면서 이제 연승은 멈추게 됐고요. 하나가 네. NC를 18-7, KT가 두산을 11-3으로 이기면서 현재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LG, 3위 KT, 4위 기아. 기아가 3위 KT 1.5경기 차로 쫓고 있기 때문에 4강을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5위 한화, 6위 두산, 7위 SSG, 8위는 공동이네요. NC 롯데 그리고 10위 키움입니다.
1: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도입이 돼서 기대를 모았던 이 아시아 쿼터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이제 두 명이 벌써 방출이 됐군요.
0: 아시아 쿼터는 이제 리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네. 가성비 좋은 아시아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해서 각 구단의 전력 그 변화 또는 변수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화의 선발 왕인청이라든지 NC 선발 토다라든지 키움 마무리 유토 이 정도를 제외하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아가 대일에 이어서 두산의 타무라까지 방출을 하면서 네. 하루 사이에 아시아쿼터 두 명이 팀을 떠나게 됐는데요. 기아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떠나면서 유격수 자리가 비니까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유격수를 아시아쿼터로 데려왔는데 예.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결국 투수로 바꾸기로 했고요. 예. 2024년에 SSG와 두산에서 뛰었던 시라카와 영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아시아쿼터 방출의 흐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농구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국 농구의 에이스죠. 이현종 선수. 일본 프로농구에서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고요.
0: 네, 이 선수가 B리그, 그러니까 일본 프로농구를 B리그라고 하는데 나가사키 네. 소속으로 팀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끈 데 이어서 창단 첫 B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본인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선수로는 최초고요. 네. 이현종 선수가 정기리그에서도 3점 슛 성공률 전체 1위. 그리고 우승을 확정 지은 파이널 3차전에 양팀 최다 23득점. 예. 그래서 우승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예. 챔피언십 MVP로 호명이 됐는데 네. 많은 우리나라 농구 팬들이 생중계로 이 경기를 보면서 네. 와 내가 이현종 때문에 B리그 챔피언 결정전 시상식까지 지켜본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었거든요. 네. 이현종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LA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 멤버였던 성정아 전 선수의 아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곧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마침 한일전이 있습니다. 한일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Thank you.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

0: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또 GTX-A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5: 네, 정성래 대표가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이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또 삼성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 TF를 맡고 있는 천준호 원내수석 부대표도 안전불감증에 빠진 서울시가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3: 네.
5: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도 무용지물이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정리하면 이번 안전사고의 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꼬집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안전 책임론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3: 네, 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유세 중단 이틀 만에 선거일정 복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한 건데요.
3: 네.
5: 오 후보는 이제 캠프에서 기자간담회 열면서 일단 이번 사고를 두고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언제나 안전에 뒀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면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까지 합리적인 보수가 밀리면 정권 견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지를 읍소했습니다.
3: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금 코레일하고 서울시 사이 책임 공방이 좀 있는 상황이죠. 자,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로 이 철거 작업 재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이 잔여 구조물 긴급 철거 작업을 시작했죠.
5: 네, 오늘 0시부터 철거 작업을 재개를 했고요. 내일 오전 5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사전 안전 보양 작업과 철거 작업이 15시간, 마무리 14시간까지 해서 총 29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 원래는 40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했지만
3: 네.
5: 압쇄공법을 사용해 시간을 단축했다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입니다.
3: 압쇄공법이요?
5: 네. 그러니까 이제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철거물을 파쇄하는 방식인데
3: 네.
5: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직접 파쇄를 하고 잔해가 아래로 자연 낙하하도록 하는 것인데
3: 네.
5: 서울시는 이게 빠르면서도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일 오전 5시부터 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네, 빨리 진행이 돼서 좀 교통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0: 인데요. 자, 그리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된 조사였는데 먼저 서울시장 어떻게 나왔을까요?
1: 네, MBC가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부산 북구가 경기 평택을까지 총 다섯 곳을 조사했습니다. 네. 모두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MBC의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실시를 했고요. 서울, 대구, 부산시장은 800명. 부산 북각과 평택을 재보궐선거는 5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가상대결. 민주당 정원 후보와 국민의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내에서 접전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원 후보가 41%, 오세훈 후보 37%였는데 이게 직전 조사 역시 같은 기간이었는데요. 지난 16일과 17일이나 했던 그때에 비하면은 정원호 후보는 2%포인트 내려왔고 네. 오세훈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0: 네. 이렇게 격차가 좁혀졌는데 반면에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또 상당히 벌어졌군요.
1: 네.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적극 투표층에서 정원호 후보가 45%, 오세훈 후보가 39%였는데요. 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거로 보느냐, 이것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네. 정원호 후보가 48%, 오세훈 후보가 35%로 정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적극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제 이게 당락을 가릴 텐데요. 네. 지방선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정권 안정론은 50%,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정권 견제로는 40%였는데요. 아무래도 국정 안정에 조금 더 인식이 네. 높았습니다.
0: 그렇군요. 대구시장 가상대결은 오차범위의 접전이었습니다.
1: 네,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역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었는데, 네. 김부겸 후보가 40%, 추경호 후보가 41%였습니다.
0: 1% 차이네요.
1: 네. 이제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김부겸 후보는 3%포인트가 내려온 반면에 추경호 후보는 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이 폭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된 건데요. 네. 연령별로 보게 되면 김부겸 후보가 40대에서 65%, 50대에서 50%로 40, 50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경호 후보는 60대에서 56%, 70대 이상에서 57%로 60, 70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0: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어제 대구 경북 신공항 부지에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찾아갔는데 뭐 각각 각 당의 후보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1: 그만큼 이 대구 지역에는 이 신공항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군위군의 신공항 예정지 길목에서 신공항 조기 착공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병론 대표와 한정혜 정책위의장 또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 또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까지 힘을 모아주면서 여당으로서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신공항 추진위 같은 주민단체도 함께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지난번 정선혜 대표도 와서 약속을 했지만 앞으로 입법을 책임질 예산 도장을 확실히 찍어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서려고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추경 후보는 신공항 예정지인 산중턱에서 이제 길목과 다르죠. 네. 아, 이거 국가주도 사업으로 지정되려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또 주호영 총괄선대위장의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과 구작은 경북도당 위원장까지 대구 경북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도 신공항 편입지 주택책위 같은 주민단체도 함께했는데요. 추 후보는 신공항을 반드시 국가주도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부산시장 여론조사는 좀 오차범위 밖에 좀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1: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7%, 박형준 후보가 34%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그러니까 7% 이상의 격차가 났습니다. 네.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전재수 후보는 3%포인트가 더 올랐고요. 박형준 후보는 4%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역시나 4050, 전재수 후보는 40대에서 64%, 50대에서 58%로 좀 지지를 많이 모았고 예. 박형준 후보는 6070, 60대에서 41%, 70세 이상에서 44%로 높은 지지를 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관심 지역구죠. 부산 북합. 오차범위 내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도 여론조사를 진짜 많이 하고 여기저기 네. 튀고 있는 상황인 건데.
0: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더라고요.
1: 네. 실제 스트레스 좀 받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부산 북합 이제 MBC 조사에서 보게 되면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3%,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4%를 기록을 했는데요. 표본이 작다 보니까 오차범위가 좀 더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러니까 네. 8.8%포인트 이내면은 네네. 오차범위 아닌 건데 네. 둘 사람의 격차가 6%포인트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제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같은 기간 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그때보다 10%포인트나 크게 오른 거고요. 예. 박민식 후보는 6%포인트가 확 빠졌고 하정우 후보는 1%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0: 예.
1: 적극 투표 측의 국한에서 보게 되면요. 한동훈 후보가 44%, 하정우 후보는 39%, 박민식 후보가 14%의 지지를 보였고
0: 네.
1: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가 45%로 가장 높았고 하정우 후보 35%, 박민식 후보는 11% 순이었습니다.
0: 네. 뭐 2강 1중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다 보니까 더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이제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훈련된 이게 적극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1: 네, 이제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0: 네.
1: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일단 받죠.
0: 네.
1: 또 그리고 이제 뭐 바쁘시거나 뭐 너무 많이 와서 시달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설계 같은 것도 묘하게. 특정 진영의 지지자들은 끝까지 듣고
0: 네.
1: 다른 쪽 지지자들을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이제 언론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세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확실한 건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라는 거고 하정우 후보가 정체라는 건데
0: 네.
1: 그게 크로스를 만들었냐 아니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0: 아, 네.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열렸던 부산 북합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거세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1: 네. 하정우 후보의 공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일단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을 문제 삼았고요. 색깔론 정치 검사의 원적격인 사람이다. 이 정도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0: 네.
1: 또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 참여했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점도 끄집어냈는데요.
0: 네.
1: 형량을 정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깊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말도 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 국민의힘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당원 게시판 사태도 끄집어내면서 명의 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0: 네.
1: 한동훈 후보, 이거 박민식 후보 가면 모르겠지만 하정우 후보가 들고 나올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0: 네.
1: 명의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를 뭐라 공격했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이제 연일 등장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0: 네.
1: 김어준 코치를 받는 것 같다. 김어준 쇼에 왜 계속 나가느냐라고 물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논란에 대해서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하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 검사 취소실이냐라면서 왜 yes or no로 따져 묻느냐
0: 네.
1: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 네. 하정우 후보가 이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처음엔 보였었는데 어제 좀 원래 좀 강연도 많이 다니고 달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1: 네. 어쨌든 좀 미리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특히나
0: 네.
1: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0: 예.
1: 한동훈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하는 사진을 갖고 보여주면서 네, 네. 반기라는 말씀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0: 네.
1: 한 번에 토론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경기 평택 을도 여전히 혼전 양상이네요.
1: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9%,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26%,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20%로 세 후보가 여전히 모두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고요. 황교안 후보가 10%, 김재현 후보가 2% 순이었는데 직전 조사 비교하면 조국 후보가 2%포인트 올랐고 유희동 후보는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김용남 후보는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0: 예.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는 좀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죠.
1: 네. 어제도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다. 그러니 본인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황교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0: 예.
1: 이미 전에도 만나가지고 간곡히 호소를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황교안 후보 일단 거절했습니다.
0: 예.
1: 정성이 없는 명분 쌓기용 정치 쇼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유희동 전 의원이 찬성했던 부분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울산은 보수 진영 단일화는 좀 무산되는 것 같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뽑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6: 키가 크고 싶다.
3: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지금 뿌옇게 흐른 건 구름 아니고요. 안개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 지방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고요. 내륙으로는 방목 끼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이제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남해안과 제주도 쪽에는 위험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높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전주가 17도로 아침은 비교적 선선한데 낮에는 서울, 대전이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특히 영남 지역이 30도를 넘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30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미니로 이현주 님이요. 일찌감치 투표장 가서 세 번째로 투표했습니다.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줄 정치인들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수만의 행복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가바현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연일 쏟아지는 사고 소식을 듣다 보면 집에 머무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통계 자료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거주 공간인 집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사고 분석에 따르면 영유아 계층은 침실 가구에서의 추락사고를 가장 많이 겪었고요. 고령층은 바닥으로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마음을 놓기 쉬운 주거 공간. 하지만 사고는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5: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 솔루션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0: 직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상판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안전보양작업 및 철거작업에 15시간, 마무리작업 14시간 등 총 29시간이 걸릴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범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해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보양 및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오늘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회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의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4.69포인트, 0.05% 오른 56,68.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오른 7,563.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1% 오른 26,917.4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유예했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사고 팔면서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매도 매수인은 오늘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개를 확보해 바가지 요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바가지 요금 근절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부산과 인근 양산, 창원의 대학교와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국내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소 1,300여 개를 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체로 맑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좀 높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누가 저한테 요즘 누구랑 친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틈틈이라는 부사와 가깝게 지냅니다. 틈틈이라는 말은 참 다정합니다. 걷고 끄적거리고 소중한 사람의 안부를 묻고 여기가 아닌 저기를 꿈꾸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틈은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저의 뭐 틈틈이는 작아도 아주 능동적이라는 것. 남은 5월 우리 틈과 틈을 더 내어 초록을 만나는 일도 잊지 않기로 해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HMM 남우호 피격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부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도발 행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3부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챙기셔서 전국에 실시된 가까운 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부지런한 우리 촌철님들 벌써 사전투표했다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해류낭이 집사님, 해류낭이 집사님이 저 사전투표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사나님은 새벽 5시 반에 가서 1등으로 사전투표 하셨다고 보내주셨고, 새로울 세상님도 사전투표하고 편하게 시선집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아일리님은 신식 본인 확인용 기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문찍기 했어요. 재밌었어요.
3: 그런 게 요번에 나왔나요?
4: JB는 늘 본투표 파시잖아요. 예. 이번에 한번 사전투표를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굳이 그럴 이유 없고요. 근데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요? 그게 궁금한데. 지문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4: 그건 원래 계속 지문은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3: 투표 안 했어요?
4: 저 계속했어요. 전 사전투표하거든요, 늘.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해피벙님.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 새 직장 출근 중입니다. 쉬는 동안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새 출근길에 방송 들으니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하시고 알찬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3: 네, 새 출발하신다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4: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릴 텐데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5: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겸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했고,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윤석열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직후 윤 대통령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로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 재판부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변호인단을 격려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4: 네, 무죄 선고에 미소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재판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먼저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건데,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고요. 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럼 실제적인 부분은 어땠을까 한번 이걸 볼까요? 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권유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되물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면 왜 2단계로 나눠서 국무위원들을 만나고 소집을 합니까? 처음부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해서 모이도록 하면 되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겁니까? 재판부하고 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되물어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재판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러면 재판부도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떤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 그냥 정황, 이것에 기초해서. 근데 정황에 기초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지금 환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점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제한적으로 부른 주된 이유는 특별 임무를 주기 위해서 아니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불러서 언론사 단전단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이 주목적이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부여가 주목적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드린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4: 네. 7738님이 그 가능성을 왜 판사가 판단을 합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까루님을 이걸 재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난장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엉겅퀴님은 무기징역에 무죄 하나 나온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사실 좀 따져볼 건 있어서 제이비가 조목조목 따져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은 일제 1심이니까 2심을 기다려보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특검이 항의를 하겠죠? 항소를 하겠죠?
3: 뭐 그렇겠죠.
4: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고요.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3: 박근혜의 복심으로 통하는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6: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가서 엄마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0: 잖아요.
1: 예.
0: 근데 엄마가 오면 막 기가 살잖아요. 그런 느낌? 어저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엄마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한편은 참 되게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예. 그랬습니다.
2: 네, 엄마의 비유를 한.

0: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미숙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영하 의원은 외삼촌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마라고 한다면, 그죠? 자, 외삼촌의 이 한마디가 엄마 박근혜는 실드치고 얼라 국민의힘은 뒷산골이 돼버렸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다? 좀 고약한 얘기가 돼버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어떤 거죠?
0: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며칠 전 황교안 후보를 찾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황 후보님께 보수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전하고 보수를 지키는 결단을 함께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보수의 승리를 위한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그로부터 2시간 뒤에 황교안 자유의 혁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오늘 오후 2시 유이동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도 진정성도 없는 이번 회견은 오직 선거 판세를 흔들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 플레이이자 또 우리 캠프를 향한 전략적 압박에 불과합니다.
0: 네, 여기까지를 듣고 이런 정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택을에서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왜? 오늘부터 지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사전투표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 건너 가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발 6월 3일 당일 투표를 해달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꼭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보고 아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는 말을 못하겠다. 라고 제 마음속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황교안 후보의 사고 구조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황교안 후보는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핵심 축을 뭐로 봤습니까? 사전투표로 봐왔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그러니까 참여해서 한 표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막아야 할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따라서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사전투표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황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합니까? 본투표 전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는 완료형 평가 진단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JB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황교안 후보가 오늘 아침 6시 20분에 페이스북을 썼거든요. 사전투표에 집중할 때마다 우파는 참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6월 3일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서 황교안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를 안 한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한은 6월 2일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어제 한국에 왔어요.
0: 모스탄 다들 기억하시죠?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저녁 7시 45분쯤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스탄은 입국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뵙게 돼 감사하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일이 뭔지가 궁금한데 모스탄의 지지자로 알려진 박주연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감시해서 부정선거 증거를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실시간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왜 들어왔느냐? 부정선거 감시하러 들어왔다. 딱 사전투표 시작되기 하루 전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요. 뭐 알아서 하시는데 그 전에 경찰서부터 출석하셔라.
1: 그렇죠.
0: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이

0: 뭐 미국인이라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다? 아니다. 이거 다시 수사하라. 라고 돌려보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니까 가장 반겨야 되는 쪽이 어디였을까요? 지지자가 아니라 경찰이었을 것인데 공항에 마중 나갔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 그게 약간 보도가 경찰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아닌 것 같은 보도도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공항에 안 나갔거나 뭐 몰라서 안 나갔다고 치더라도 이미 이제 그러면 들어온 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발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 네.
0: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 네, 떠돌이 사냥꾼님도 온 김에 경찰서도 갑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난 3월에요.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제안한 한미 공동부정선거 조사단의 미국 측 인사로 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또 황교안 후보가 또 관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의 단일화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게 있는데요.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주말 그러니까 6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인사도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것이다. 외교 경제에서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김민석 총리의 사의, 그러니까 사퇴 이후 행보보다 오히려 더 궁금한 건 차기 총리의 행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동의 표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임위 배분,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가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단 다시 재선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청문회 일정과 임명동의 표결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빡빡하다라는 것이죠. 매우 빡빡한 것인데 여기다가 뭐 물론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반기 원구성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청문회 일정 일사천리로 잡고 그래서 임명통기 표기도 일사천리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국민의힘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극심한 내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인준 문제가 이제 불거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면서 오히려 전선을 외부로 칠 매개가 형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장만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더 길게 보면 국장 감사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총리직을 사퇴하고 후임 총리를 하는 게 오히려 무난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건 안 돼도. 왜? 어차피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8월이니까 전당대회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직후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승리하든 패배를 하든 바로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라면. 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대세를 몰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액션을 해야 되는데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 정청래 대표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구석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역시 정치적 행보를 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총리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직후가 맞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나라사랑님은 다음 총리에 관심을 좀 보내주고 계세요. 네. 다음 총리는 누굴까요? 혹시 홍카콜라? 라디오 헤드님은 혹시 강훈식 실장?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고 계시네요.
0: 이 보도를 내놨던 한겨레 보도에 보면 뭐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한장의 정책위 의장 뭐 이런 함화평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기사 끝말에 이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인사권자가 알겠죠. 네.
1: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지난 26일 아침 6시 19분경에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경비노동자 사망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을 했더니 한 평 남짓 좁은 공간 안에 책상이 있고 그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변한 휴게 공간 하나 없이 경비실에서 쪼그려 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법은 어떻게 돼 있죠?
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고요.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됐지만 그냥 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휴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원래 16명이 8명씩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다가 총원이 6명으로 확 줄어버렸고요. 3명씩 교대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해왔다는 건데 휴게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또한 나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나빠졌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께서 아직 아파트 근로 조건이 열악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간혹이 있는 주민들의 폭력이나 항의성도 그렇고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현장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0: 이번엔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어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 19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대상 기업들이 보유한 고가의 법인 차량만 90대였고요. 시가로 따지면 약 300억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탈루한 혐의를 받는 전체 금액은 3천억이라고 하는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해드리면 A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직원급여를 동결하면서도 오너 일가는 법인 명의로 수억 원대의 고급 슈퍼카를 구입을 했는데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가 6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포함해서 외제차만 45대를 굴렸다고 합니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의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자금으로 200억 원을 무상대여한 일이 있었고 개인 명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을 넣어놓고도 국세청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 이 사주는 회사 돈으로 6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석 대를 구입해서 쓰다가 자녀 회사에 싼값에 넘겼는데 자녀가 이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런데도 급여로 약 2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회사, 사주 배우자가 회사 명의로 모두 7억 원 상당의 슈퍼카 석 대를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을 했고 사주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 원을 과다 지급을 했고 사주 일가가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의 법인카드 약 10억 원어치를 썼다고 합니다.
1: 너무 심한데요?
0: 뭐 평 안 해도 되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Watching you.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정부가 남우호 피격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궁금한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홍기원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자, 이란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공격 주체로 이란이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6: 사실 지금까지 이란 정부의 입장이 네. 일관되게 자기네가 공격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5: 네.
6: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하고 통화한 이란의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외교부 대변인도 그랬고 이번에 초치된 주한 이란 대사도 이란이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5: 네.
6: 아마도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이란은 지금 그 군이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 않고 또 각 지역의 군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예, 예.
6: 그렇다 보니 이란 측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발사했다 하더라도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고 또 설사 누가 했는지 이렇게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이란 정부 측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 미사일을 그 쏘아 보낸 주체가 이란 혁명 수비대라면 이란 정부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6: 그렇지는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에 누가 발사를 했던
5: 네.
6: 이란 영내에서 또 이란 측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5: 네네.
6: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란 정부는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5: 네네.
6: 우리도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그 지적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우리나라 배 말고도 프랑스나 중국이나 인도 배도 비슷한 그런 공격을 당했는데
5: 네.
6: 공격 주체가 이란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근데 제가 이건 좀 외교 문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6: 네.
5: 자, 외교부가 주한 네.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6: 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죠.
5: 이러면 사실상 어떤 이란의 책임을 그 규정을 한 건데.
6: 네.
5: 근데 왜 발표를 통해서는 이란이 한 짓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를 않는 겁니까? 이건 문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6: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가 전쟁 상황이잖아요.
5: 예.
6: 이란은 적어도.
5: 네.
6: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날라오긴 했는데 그게 이란의 정규 군인지 아니면 정말 뭐 민병대 같은 조직인지 그건 이란 정부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 네.
6: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건 이란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5: 네.
6: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 많은 배들이 페르시아만 그 해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5: 네.
6: 예.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너무 소위 자극하는 그런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 배들의 안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랑스나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이란 쪽에서 날라온 무기로 인해 피해를 봤을 텐데
5: 네.
6: 이란 정부가 한 거다. 이란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저 이게 지금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6: 네.
5: 그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6: 네.
5: 조사가 이루어질 때 양국이 협력해서 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 네.
5: 그 근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6: 네.
5: 그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그 초청을 해서 국제 조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지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 점은 어떻게?

0: 봐야 되는 걸까요?
1: 사실 거기 우리 나무를 피격한 그런 무기 체계 미사일의 그 잔해가 남아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리고 그게 이란산인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0: 네네네.
1: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란 측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면은 그거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상 보면 그 나무의 선 미가 피격을 당했는데
0: 예.
1: 그 피격당한 방향이 이란 측을 향하고 있는 거고 그 무기가 이란산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측이 책임이 있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정부는 일관되게 자기네가 한 거 아니다 했다면은 이란이 한 거라고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잘못했다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0: 알겠습니다.
1: 이거는 뭐 이란은 부인하지만 우리는 이란의 행위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 입장에선 이란에게 외교적인 그런 채무로 남겨놓는 게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0: 그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청와대나
1: 예.
0: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닌가요? 이거는?
1: 아,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해서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0: 네,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청와대에 누가 이 문제를 추가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수위를 더 높이는 건데.
0: 그렇죠.
1: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0: 그러면 그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사실상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 그 통항을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짓는 게 실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1: 어쨌든 이란 당국에서는 이란 정부에서는 자기 쪽에서 발사한 게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알고 있을 거예요.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 선박의 그런 안전 통항 문제는 사실은 이 피격과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란 시기에 그런 행위로 인한 우리 피격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 이란 측도 내심 알 거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선박에 대해서 추가로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훨씬 더 조심할 것 같고
0: 아, 예, 예,
1: 이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는
0: 예.
1: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권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이란 측과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도 외교부 측에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여러 채널을 이렇게 계속 확인해 봤는데
0: 예, 예, 예.
1: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지난번에 유재산 한 촉이
0: 네.
1: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공개적으로 뭐 메시지 내는 거와는 무관하게 물밑에서 실익을 구현하기 위한 뭔가 실무협상 조율이 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1: 그거는 나무 피격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0: 예예. 예.
1: 저도 장관에게도 직접 타진을 했었는데
0: 네.
1: 뭐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0: 아니,
1: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1: 네.
0: 중국의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둥광핑이라는 인물이
1: 네.
0: 지금 일단 그 미리국 혐의로 우리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자, 이러면 이후 이제 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추방 조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일단은 그 출입국 당국에서 이제 저 동관핑이라는 사람을 지금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사를 하겠죠.
0: 예.
1: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또 그 본인이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0: 예.
1: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동광핑은 캐나다에 있는 가족에게 가고 싶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그 천안문 사태 관련해서 그 추모식에 참여한 걸로 인해서 중국
0: 네.
1: 공안 당국에 뭐 체포도 됐었고 감옥살이도 했었고 여러 차례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그 뭐 국제적인 그런 유엔 조약 같은 걸 통해서 아마 난민 자격을 받기를 원할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아마 세심하게 조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일단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요 질문이 네. 있었어요. 중국에 송환 요구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는데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지금 시점까지 이야기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 취안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트스키 타고 또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유사 사례로 지금 언론이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는 그래도 구속을 일단 시켜가지고 이게 구속을 시켜야 된다 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을 시킴으로써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쿨다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고 그다음에 후속 수술을 했던 거잖아요. 오히려 구속이라고 하는 게.
1: 예, 사안에 따라서는 네. 이 사람이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도망가거나 할 염려가 없다면은
0: 예.
1: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또 심사를 한 사람이 봤을 때 명확하게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이 이 동광핑의 과거에 겪은 일들을 보니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봤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이건 어떤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이게 이제 반발을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국을 못 보낸다라고 하는 법률적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 물론 네. 중국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 정부의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좋은 건데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아무튼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으니까
1: 네.
0: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일단 추방인 거죠. 형식적으로는.
1: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뜻도 중요하고
0: 네.
1: 또 국제인권규약상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난민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지 사실 태국으로 갔을 때는 그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 구속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정부의 네. 그런 신변 조치 사항에 들어 있을 겁니다.
0: 신변 확보는 어차피 이제 되니까 이제
1: 예,
0: 그 절차로 뭐 중국의 송환 요구를 막아낼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1: 우리가 동광핑을 현재 구속했거나 안 했거나 관계없이
0: 네.
1: 중국에서 송환 요구가 온다 하더라도 국제인권규약이나 또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중국이 송환을 요구했다 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이 사람을 지금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1: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게 맞는 거겠죠?
1: 예, 예 그럼요.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0: 예.
1: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을 볼 때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인도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이제 다만 어떤 절차, 어떤 속도로 하느냐 이것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속이 안 됐다 그래서 심정 확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0: 네네네.
1: 또 그게 뭐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명분이나 또는 원칙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취안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어떤 보내지는데 뭐 그때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1: 예. 아 그리고 뭐 설사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나 또 우리 국내법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1: 네.
0: 사실은.
1: 네. 네 그렇죠.
0: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 충전금 6월 1일부터 2주 동안 환불해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시점 실무적인 문제, 그다음에 좀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소비자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3: 저희가 전국의 소비자 상담

0: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이벤트 이후로 예. 소비자분들이 환급이 안 된다고 불편해서 하소연하시는 상담이 일주일 동안 약 한 8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그 충전고 환불이 안 된다. 60% 써야 된 대응 뭐 써야만 환불이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내가 잔액을 환불하려고 갔더니 오히려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는 6월 1일부터 두 주간 뭐 조건 없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을 좀 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환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과를 진행할 때까지도 일주일이 지났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우선 들긴 합니다.
1: 준비가 좀 부족했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0: 네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환불 기간이 2주라고 하는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귀책 사유로 해서 해제하는데 2주 동안 환불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앱이 사용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1: 네네네.
0: 매장을 찾아가서 이제 환불을 해야 되는데 2주라는 기간은 좀 더 연장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이 충전금 말고 기프티콘 있잖아요.
0: 네네.
1: 이 문제는 이번에 여기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지금 뭐 정확하게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은 못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충전형 카드랑 기프티콘은 환불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실제로 뭐 구매한 사이트도 다르고 구매한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또 이런 문제로 기프티콘은 되고 뭐 아니 충전형 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 네.
0: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프티콘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스타벅스의 책무고요. 상품권 표준약관 때문에 스타벅스가 잔액을 구매하도록 했었는데 상품권
1: 네.
0: 표준약관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 최종 소비자가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니까
0: 최종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스타벅스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1: 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네. 가능한 시스템을 사실은 그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 내놔야 되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앱에서 그 환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표준약관 혹시 개정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저희가 그 표준약관이라는 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용하는 게 오히려 많이 편해서 장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권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라는 입장만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번 표준약관을 자세히 보면 표준약관에서 소비자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뭐 그 사업자가 더 이상 상품을 공급하지 못할 때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명백하게 기업이 사회적 도덕적인 귀책 사유로 서비스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 예상도 못했고
1: 네.
0: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0: 네.
1: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 구매를 했을 경우에
0: 네네.
1: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근데 왜 이건 이래요?
0: 이 상품권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그 반환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1: 7일 이내에는
0: 네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7일이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0: 대부분의
1: 발생한다.
0: 소비자분들이 이걸 충전해서 이제 내가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환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반환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좀
1: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또 하나 지금 불거진 문제가 이 충전금을 운용을 해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러면 사실상 이게 그 금융 행위 아니냐. 근데 금융 규제는 안 받는다. 이 지적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0: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 네.
0: 전자금융거래법은 각종 페이나 뭐 쇼핑몰의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것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0: 그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머지포인트라는 업체가
1: 아, 예, 예.
0: 대규모 환불불가 사태를 일으켜서 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법을 이제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강화해서 이제 등록 규모도 강화하고 뭐 선불금은 별도로 관리해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스타벅스 같이 제3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오직 스타벅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전국 가맹점을 모두 본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법적으로 허가나 등록 관리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미상환 잔액이 4천억 정도 되고 금융 수입만도 400억이 이르는데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법을 조금 더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일각에서는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으로 이 상품권 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아 사실 그 상품권이라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될 그렇죠. 부채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부채는 이자를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5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잡수익으로 이득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그냥 수익으로 먹는 구조입니다.
1: 그런데
0: 이런 구조에서 이제 상품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이 대부분 할인해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99년에 폐지된 상품권에서도 상품권법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기 해야만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건 무조건 상품권을 사서 반환하면 상품권의 전액을 돌려주자는 상품권 깡을 합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품권은 이미 할인돼서 판매됐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해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만 이번처럼 기업이 명백히 잘못해서 환불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또 하나 아쉬운 건 상품권 깡 이슈로 소비자가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1: 맞아요. 예.
0: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9: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여보,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 뽑는 거 알아?
5: 아, 맞다. 지금 서울교육감이 누구지?
4: 정근식. 정근식 몰라? 1년 반 전에 보궐선거로 뽑힌 민주진보 교육감. 그 짧은 기간에 기초학력도 챙기고 마음 건강도 살피고 학생 안전도 지키고.
5: 그럼 계속 맡겨도 되겠네.
4: 그래서 이번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다시 나왔잖아.
5: 그래, 해본 사람이 더 잘하지.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근식의 약속. 유아교육비 완전 무상화, 일일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학습 안전망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마음건강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AI 디지털 미래교육.
4: 해본 사람, 더 잘할 사람. 교육감은 정근식. 정부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서울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5: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열재, 정근식, 한만중이 참여하고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있으세.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5: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지금 사전투표하러 가신다면 날씨 참 좋겠는데요. 하지만 낮에 가신다면 양산과 모자 챙기고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로 아침은 꽤 선선했고요. 지금 일부 서쪽 지역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남해안과 제주도는 위험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겠고요. 내일은 영남 지방이 30도를 넘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이 30도, 포항 34도로 전국이 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에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시공실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5: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6: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한 시간 반밖에 안 돼, 실제. 뭐 없어요, 사실. 한 시간 반 동안 뭐 했겠어요. 아무튼 들어가서 막아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게 다인데 정말 군인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왔죠. 근데 그때 진짜 한 시간 좀 넘게, 한 시간 반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2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1: 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인데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1: 지금 센터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모든 재판 내용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 네, 모든 활동가들이 재판에 들어가서.
1: 그러면 지금 재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속기록을 다 지금 치고 있다는
7: 얘기예요? 네, 노트북으로 다 속기하고 있습니다.
1: 그거 어마어마한 작업일 텐데 그걸 다 하고 계세요?
7: 네, 내란 대장경이라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윤석열 처음 재판부터 저희가 직연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1: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는데, 이 사람은 그날 밤에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침탈했던 장본인이잖아요.
7: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불구속이에요?
7: 네.
1: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7: 특검과 검찰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잔챙이로 보는 시각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납득이 안, 국민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청을 침탈한 건 아니거든요. 707만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1: 예.
7: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행위 양태가 매우
1: 말 그대로 현행범 중에 현행범이잖아요.
7: 맞습니다. 맞고요. 또 하나는 김현태 대령은 사전에 계엄을 최소한 그날은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1: 왜요? 어떤 점에서?
7: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면 의회를 전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종군 사령관이 참모들을 퇴근 이후에 회식을 집합을 시켜요.
1: 12월 3일 날?
7: 예. 집합을 시키는데 보통 군인들은 회식을 하면 사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모들의 증언이에요, 이건. 사복을 입고 갔더니 곽중근 사령관하고 707 대대장인 이 김현태만이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회식을 하는데 군복을 입고 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보도가 일부 됐는데요. 김현태 대령이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저녁에 CCTV를 다 접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0: 얘기죠.
1: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특전사 가서 골프 같이 쳤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0: 아, 예, 예. 그건 보도 나왔어요.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연성에서 적어도 7월 3일 10시, 밤 10시 계엄 선포 이전에 김연태는 반란을 인지했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 같은 경우에는 불보고하면 처벌받습니다.
0: 아, 내란이 벌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으면 네. 처벌돼서.
1: 군형법에는 군사반란죄가 있고 그 구조에 반란 불보고라는 죄명이 있어요.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관이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기 상관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위에 상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군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네네.
1: 또는 여기 관계관이라는 건요. 광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권자인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특검에서 김연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 반란 불복으로 해야 되고요. 김명수 합참의장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요 조항을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애당초 기소를 할 때 뭔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네요.
1: 왜냐하면 내란 수괴 윤석열만 잡으면 된다고 조은석 특검과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여인영, 곽종근 등 실질적으로 그 군사반란을 일으킨 여기에 이제 군사반란의 적용 항목은 이겁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수괴는 사형. 그러니까 이 반란 수괴를 누구로 볼 것이냐면 광범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아까 얘기한 그분들이 다 수괴가 되면 사형 선고가 되기 때문에 구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것에 대한 법률 적용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종합특검이.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김연태 전 단장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형 종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 네네네.
0: 그 군형법상 불보고죄도 추가로 네.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다.
1: 뭐 저는 그 구속영장까지. 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지금 불구속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저희가 잠깐 오디오도 들었지만 그 거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악어의 눈물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거가 주요했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진 않고요.
0: 그건 아닙니까?
1: 왜냐하면 특검은 한참 이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0: 네.
1: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사령관들을 국가수사본부하고요, 그 공수처하고 검찰이 그 뺏어먹기식으로 경쟁적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국수본하고 공수처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진우 소방사령관은 공수처에 다음날 출석하는데 전날 긴급체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군사령관들을 싹 검찰이 잡아갑니다.
0: 네네네.
1: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용현도 갑자기 새벽에 지발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이런 것들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꼼수였고 그것을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길을 할보하고
0: 네.
1: 뭐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하는데 또 따라가서 이렇게 막 같이 다니고 하는 일을 벌이는데요. 복귀해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촛불 탄핵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기무사 문건을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그 조현찬 사령관 현재 내란 예비 음모죄로 기소되지도 않고 이상한 걸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 내란 음모죄에 대한 더 큰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0: 그런데 지금이라도 혹시 구속영장 청구 여지는 없습니까?
1: 종합특검이 아까 얘기한 반란 불복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부가. 예. 하지만 지금은 신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정도 자기 방탄을 위한 짧은 기간 방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0: 아, 그럼 출마도 방탄용이라고 보세요?
1: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좀 더 끌기 위한. 왜냐하면 나 유세 나가야 되니까 못 나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또 저렇게 출마함으로 인해서
0: 예.
1: 그 유튜브들

0: 유튜버 하게 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파면이 돼서 본인이 낸 연금만 가져갈 수 있고 국가 낸 거는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속될 건 뻔하고 징역살이 할 거 뻔하니까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심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수익 활동입니까 그러면?
0: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구속돼도 영치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김연태 대령은 의회를 직접적으로 침탈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형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야 된다. 중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은 그 선거 때문에 재판이 중지돼 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전 단계까지 놓고 보면 재판 속도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0: 재판 속도가요. 여기 이제 김연태만 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느리고 두 번째는 불구속 재판 자체가 또 원래 느립니다.
1: 맞아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질질 끄는 것도 있고요. 예. 어제 윤석열 그 위증죄 재판은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내란죄 재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체포방해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로 파편화되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윤석열 내란 주범이 일종의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1: 어떤 뜻입니까 그건?
0: 그러니까 여러 개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조각조각해서 형량을 낮추거나 또는 무죄를 받으면 요 지금 위증죄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 국무회의는 정당하다라고 또 아마 본인 내라는 숙의 재판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항변할 거예요.
1: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저기 뭐 적정했다고 된다면 이거는 이게 왜 내란이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건데 계엄선포가 이렇게 또 논리가 확장이 되겠죠.
0: 이 법적 논리를 완성시켜준 건 직위원 재판장입니다. 선고에서 국무회의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판결을 적시해놔요.
1: 네.
0: 그러니까는 이 위증 재판부가 그것만 갖다가 차용해서 다른 건 안 본 것이죠.
1: 아, 그렇게 보세요?
0: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문 보고
0: 네네네.
1: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0: 네.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장의 판결문을 보면 노상원의 수첩 그러니까는 수거 대상자들 사실 청구 살인업자처럼 수첩을 만들어놨거든요.
1: 그런데 인정 안 했잖아요. 직위원 재판.
0: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게 날아가니까 예. 노상원의 형량도 낮아지고 예. 김용현의 형량이 낮아지니까 내란숙에는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김용현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올려놔야지만이 내란숙에 대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형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1: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내란죄 말고 군사반란죄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0: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라서 군형법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사건으로 군인과 공모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도 군형법 적용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반란 수계로 아까 얘기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군사반란 수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내란 수계 혐의도 그다음에 군사반란 수계 두 개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0: 적용할 수 있죠. 범위적으로? 상상적 그 경합이니까 예. 전두환 그 군사반란에 대해서 당시 고등 법원이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 이 상상적 경합에 따라서 군사반란죄도 적용을 했습니다.
1: 네.
0: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판례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1: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2차 종합특검이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0: 아, 그렇게 수사를 해서 조은석 특검에게 넘겨서 조은석 특검이 지금 재판 중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1: 아, 공소장 변경으로 간다?
0: 네. 다만 불복원은 그 군사반란 불복원은 추가 기소를 해서 종합특검이 기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1: 근데 지금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권은 조은석 특검팀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복원죄는
1: 아니 그 말고
0: 아, 그 전에 변경. 이제 군사 반란죄는 공소장 변경을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되는
1: 거죠. 동의를 해야만 그런 건 거잖아요. 조은석 특검 쪽에서.
0: 잘 수사해서 주면은 동의하셔야죠.
1: 알겠습니다.
0: 본인이 못한 건데.
1: 그 점은 알겠고 네네. 다시 김현태 전 단장 건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람이 또 그 전한길 씨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연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좀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0: 뭐 태극기 집회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분이서는 이제 동업자 관계가 되셨죠.
1: 그래요?
0: 어제도 같이 박근혜 유세장에 이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현장에서도 환영받은 것도 있지만 또 비판받은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헤매

0: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그 호소를 했던.
1: 네네.
0: 이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데.
1: 네.
0: 지금 그때 그 국회 투입됐던 특임 단원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어떻게 지내고 혹시 좀 얘기 들으실 거 있으세요?
1: 그냥 잘 지내시죠.
0: 잘 지낸대요?
1: 네.
0: 트라우마 이런 거 없대요?
1: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의회를 침탈한 인원에 대해서는요. 조금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아무리 부하들이라 하더라도?
1: 아니, 유창 깨고 들어간 사람들은. 담장 넘어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 본청을 침탈한 것은 저는 의유를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연태가 울 때도 저희 입장은 단일했습니다. 김연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리고 707 부대원들 유창 깨고 들어가서 MBC 기자를 막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하 수행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된 입장입니다.
0: 특검을 안 받아들였던 거고.
1: 그러면 처벌을 할 사람이 너무 늘어난다라고 너무 얘기하는데
0: 너무
1: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본인들이 속았다라는 뭐 기자회견을 하시던가요?
0: 네네네.
1: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저런 계엄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또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군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저는 한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꿈꾸는가 이 도장 깨기를 통해서 나폴레옹처럼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위증죄 무죄 판결라고 변호인한테 그랬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1: 저 그거 되게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엄문건 폭로하고 계엄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0: 김현태 단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브랜드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안규령 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그날 밤
1: 네네.
0: 여의도 앞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장면
1: 네.
0: 뭐 총을 잡아 총기 탈취 시도라고 해가지고 고소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1: 아니요. 총을 들여대니까 총을 민 거죠. 정확하게.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데 네. 저쪽에서 총기 탈취하려고 했다고 고소한 적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건 이제 불송치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1: 그럼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우리 헌법상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종의 안기령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0: 아니 근데 어떻게 총기 탈취라고 이렇게 저 몰아갈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는 거죠.
1: 왜냐하면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남초 사이트에서 돌던 얘기거든요.
0: 아 그게?
1: 예, 그게 그래서 저희
0: 고소 전에?
1: 예, 고소 전에 그게 돌았고
0: 오.
1: 저희 군인권센터가 저희 이제 사무국장이 해병대 예비역 여군 대위 출신이에요. 해군사관학교 나왔고 그걸 남초 사이트에 확인하고 즉각적 대응을 했습니다.
0: 아, 네. 그런 벼인드가 있었군요.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또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심상이었습니다. 되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 대장경을 저희가 쓰고 있고
0: 네.
1: 모든 내란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큰 작업하고 계십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한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에게는

0: 실상 접근이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아, 지금도 이래요?
0: 네. 올해도 그랬는데요. 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2006년부터 매 선거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요. 조사의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주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출입구 폭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가인데요. 올해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투표소 이용은 어려운 걸로 나타났고 이 세 항목 모두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된 곳이 37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35개 투표소가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다시 투표소로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1: 일단 그 이 35곳 어떤 곳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1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투표소 선정 기준 1순위가 사실 건물 1층 사용 여부가 가능한가인데요. 또 이제 경무당이 가장 많았고 복지회관, 주민센터, 체육관, 학교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건물들인데요.
1: 그렇죠, 1층이니까.
0: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읍면 지역이나 구시가지 쪽이라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이제 문도 작은 철제 미닫이 문이 달려 있다거나.
1: 또 경사로도 설치 안 돼 있고.
0: 경사로 설치 안 돼 있고 출입구 폭도 좁고 단차도 높다라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공도서관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니터링을 직접 다녀온 휠체어 이용자 김도경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곳에 가파른 턱이 있다거나 뭐 문턱이 있다거나 거기서 제가 문의를 드리죠. 제가 휠체어 같은 분들이 투표하러 올 때 턱 같은 거 있는데 뭐 깔아주시냐.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깐다.
3: 그럼 진입이 어려운 건데.
2: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건물이다. 턱이 있는 건데 기존에도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었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대선하기 전에도 여기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죠.
1: 근데 이건 투표 이전에 평소에다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는 아예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공공도서관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맵을 포함해서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 자체가 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점자 유도 블럭,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유무 정도만 나와 있었고요. 전화로 그래서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실제로 가보면 계단 6개 높이의 경사로 길이는 1m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고 짧은 거죠.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로 올라가도 힘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임시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출입문 유효폭이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투표가 가능한 장소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김도경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가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 당일에 갈 거잖아요. 막상 당일에 갔는데 안 되네. 사전투표는 이미 지났는데 가 돼버리는 거죠. 설령 이제 만약에 본투표가 안 되는 장소인 거 알았을 때 본투표 때 하고 싶은데 사전투표를 강제당하는 거예요. 저에게 애초에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1: 자, 선관위는 뭐라고 그래요?
0: 선관위는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 전혀 의외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4: 휠체어는 대부분이 출입은 다 가능하고요. 그 자력으로 이렇게 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들어서 좀 옮겨주거나 들어서 틀어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 들어서 옮겨준다고요?
0: 네. 그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가능한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수동 휠체어를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손으로 직접 바퀴 미는 거 얘기하는 거죠?
0: 네. 규모가 크기가 작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상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실상 그러니까 이동 약자가 사실 수동 휠체어를 외부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이유가 다 자력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 보도 환경 자체가 보도 블록 상태라든가 턱이라든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에 대한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 들어서 옮겨준다고 좀 또 그랬잖아요.
0: 네, 들어서 옮겨준다. 사실상 근데 좀 짚어봐야 할 게 지난 4월에 이미 제주 선관위에서 이동약자 단체들과 함께 공동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미비한 시설을 둘러봤고 그 당시에 내놨던 대안이 임시 경사로 설치와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그 인력 배치라는 게 방금 들으셨다시피 들어서 옮겨주거나 방향을 틀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 드러나듯이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휠체어가 넘지 못하는 문턱이나 그 출입문의 유효폭은 몇 센티미터의 차이거든요. 아직도 그 몇 센티미터의 장벽을 우리는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맞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4: 문의 052-204-1812.
6: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7: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9: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8: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또 한 번 더 동결했습니다. 8회 연속 동결인데, 동결은 동결이지만 그 이후에 발표된 문장들을 보면 금리 인상 신호를 강하게 내비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 폭탄은 일단 피한 셈인데 운용 원칙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거냐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코인 투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대형 IPO를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과 우주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형 펀드들의 자금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2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예,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매일경제신문 이희수 기자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한국은행 뉴스부터 먼저 보죠. 네. 기준금리를 어제 동결했는데 진짜 올리려다가 딱 한 번 기다린다는 네. 뉘앙스가 아주 강했다고 해요.
3: 그렇습니다. 어제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에 1년째 같은 수준이고요. 금통위 기준으로는 8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신현송 총재가 처음 주재한 금통위였는데요. 예. 신 총재는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꽤 분명하게 줬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1: 금리 올려야 되겠네요. 얘기만 들으면.
3: 예. 네. 수출이 잘 되면서 성장세도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1: 이것도 금리 올릴 요인이고.
3: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환율도 높은 수준이고
1: 이것도 금리 올려야 되고.
3: 네. 이제 그리고 부동산에 따른 금융 안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다 금리 올려야 될 조건이지 금리 안 올려도 될 만한 조건은 안 보인다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올릴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경기 둔화인데 예. 반도체 수출 등이 버텨주면서 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진 거고요. 예. 그런데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건 아직 중동전쟁 변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더 확산될지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생활물가와 기업 비용이 얼마나 번질지를 좀 더 확인하겠다는 취지고요. 다만 이번 동결이 예전 같은 관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통위원 7명 중에서 장용 홍성 유상대 위원 두 명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1: 이번에
3: 했습니다.
1: 올렸어야 된다, 올려야 된다. 네. 그 의견을 7명 중에 두 명이 냈다는 거죠.
3: 네.
1: 근데 전쟁이 심화되면 또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3: 그렇죠.
1: 그러니까 또 아니면 전쟁이 또 빨리 끝나주면 물가가 또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릴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지켜보자는.
3: 네.
1: 그렇군요. 곧 올리겠습니다.
3: 아무래도 이제 한은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 목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고요. 3월 2.2%보다 더 높았고 한은의 물가 목표인 2%를 두 달 연속 웃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건 정부의 가격 통제 효과가 일부 반영됐는데도 2%를 넘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석유 최고 가격 상한제 같은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원 물가도 안심하기 어려운데요. 근원 물가는 에너지나 식료품처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빼고 보는 물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가 충격인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인지 볼 때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이 근원 물가도 지금 2%를 웃돌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1년 뒤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8% 수준입니다. 이제 여기에 성장률 전망이 올라간 것도 중요한데 한은은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높였습니다. 반도체와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 건데요.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2.2%에서 2.7%로 이제 올렸고요.
1: 성장률이나 물가는 거의 숫자가 비슷하네요.
3: 네. 환율도 변수입니다. 예.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 원유와 그 원자재를 비싸게 들여오게 되고 그 물가가 그 부담이 생활 물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총재도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모든 걸 보아도 갈 길이 명확하다 이러면서
1: 다 올려야 될 신호만 나오고 있다.
3: 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1: 그럼 언제 다음 달에 금통이 열립니까? 아니면 언제 다음번에는 올릴 것 같은데 느낌상.
3: 네.
1: 다음번이 언제예요?
3: 네. 일단 6월에는 다음 달인 6월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없고요. 물론 7월에 반드시 올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진정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한은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와 환율이 더 불안해지면 인상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 그러니까 점도표를 봐도 분위기는 좀 뚜렷한데요. 점도표는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 각자 점으로 표시한 전망표예요.
1: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3: 네. 그러니까 금통위원 7명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기준금리 수준을 각각 3개씩 점을 찍는데
1: 예.
3: 총 21개 점 가운데 금리가 지금 수준인 연 2.5%에 머물 것이라고 본 점은 2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했고요. 연 3%를 가리킨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요.
1: 지금 2.5니까 그럼 6개월 동안 2번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뜻이네요.
3: 그렇죠. 0.25%포인트.
1: 예.
3: 그리고 연 2.75% 전망은 7개, 연 3.25% 전망도 2개였습니다. 인하 전망은 하나도 없었고요.
1: 예.
3: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통위원 대부분이 연내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두 번 올릴 가능성이 높고
3: 네.
1: 한 번만 올릴 수도 있고
3: 그렇죠.
1: 그 정도가 매우 유력하다.
3: 네.
1: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동안 국민연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되게 궁금하다.
3: 네.
1: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 국민연금 자산 중에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커져서 평소에 우리가 한국 주식은 요 정도 갖고 있을 거야라고 세웠던 원칙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원칙 맞추려면 팔아야 되는데.
3: 네. 야, 너무 많습니다.
1: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소라고 이제 정부를 향해서 한 마디씩 할 이슈이기 때문에
3: 네.
1: 글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는데 뭐 안 파는 쪽으로 결정한 겁니까? 어때요?
3: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가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 예.
3: 그 올해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 평가액도 불었잖아요.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5%까지 올라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기존 목표치와 허용 범위를 모두 넘어선 건데요.
1: 목표는 15 거기에 5까지 더해서 최대한 20까지.
3: 네, 그렇습니다.
1: 이미 25고 지금 거의 30이래요.
3: 네. 이대로 두면 이제 국민연금은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이제 국내 주식을 팔아야 했는데
1: 예.
3: 이번 조정은 그런 매도 부담을 줄이려는 성격이 큽니다. 새해 목표치인 20.8%를 감안해도 이제 실제 비중은 여전히 3.7%포인트 높기 때문에 매도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매도를 해야 하는 기준 자체가 크게 낮아진 건 맞고요.
1: 예.
3: 여기에 기금위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SAA라는 게 있는데 이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SAA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떤 비율로 들고 갈지 정해놓은 그런 기준인데요.
1: 예.
3: 정확한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죠? 목표는 정해놓고
3: 네.
1: 그 목표를 그래도 넘기거나 모자랄 수도 있는 여유분도 만들어 놨는데
3: 그렇죠.
1: 그 여유분이 5였으니까
3: 네.
1: 지금까지는 목표는 15였고 여유가 5였으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20까지는 가질 수 있다였는데
3: 그렇죠.
1: 이번에 그럼 목표도 20으로 올리고
3: 그렇죠.
1: 그 여유분도 10으로 올리면 30까지는 가질 수 있게 전체 네. 국민연금 자산에
3: 네, 정확하십니다.
1: 근데 지금 거의 30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더 사기는 부담스럽고 다행히 안 팔아도 되는데
3: 네.
1: 주가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그 계산이지 오늘부터라도 또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내일은 팔아야 됩니다 하는 결제 서류 계속 올라오겠네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최대 30% 안팎까지 들고 갈 수 있어서 당장 걱정하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주를
1: 예.
3: 대규모로 팔아야 하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기는 합니다.
1: 당장은 안 해도 되는데
3: 네.
1: 무슨 원칙이라는 게 나중에 이렇게 바꿀 거면 뭐하러 룰을 만들어놨어요?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보고 결정한다고 룰을 만들어놓지? 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오겠네요.
3: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다고 목표 비중을 뒤늦게 바꾸는 거는 국민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거고요.
1: 네, 이러다 내려가면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3: 그렇죠.
1: 이 기회에 팔았어야지라는.
3: 맞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은 또 미래 연금 수급자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뭐가 잘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들은 요즘 이거 하느라고 판다는 거잖아요.
3: 네.
1: 본인들이 세워놨던 원칙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은 요 정도만 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 비율이 넘어섰으니 아, 아깝긴 참 아까운데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지 하면서 요즘 팔고 있는 건데.
3: 그렇죠.
1: 이제 우리는 안 파는 쪽으로 이제 원칙을 바꾼 쪽이 돼서 결과가 어떨지는 봐야 되겠어요. 예. 자, 이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코인 관련 이야기인데 코인으로 번 돈도 이제 내년부터는 과세를 한다. 즉 올해 번 돈을 내년에 세금 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거든요.
1: 예.
4: 코인을 사고 팔아서 얻게 된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1: 해외 주식이랑 똑같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팔아서 1년간 4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냈다면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선 세율 22%를 적용해 한 33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 거죠. 또 가상자산 소득의 그 일종의 부수입 성격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투자 손실과 합쳐서 세금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1: 해외 주식에서 손해봤는데 코인에서 먹었으면 서로 쌤쌤하면 안 됩니까? 이거 만든다는 거죠?
4: 네네. 코인 투자에서 수익이 났는데 해외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받더라도 코인 관련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1: 예.
4: 그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 큰 틀의 과세 원칙만 공개가 됐고 실제 거래 유형별로 세부 기준까지 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합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4: 네.
1: 결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니까.
4: 네, 그렇습니다.
1: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죠, 당연히.
4: 그렇습니다.
1: 근데 합치면 소득이 없잖아요.
4: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건 감안을 해줘야지. 그럴 때는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어쨌든.
4: 네.
1: 그러니까 그런데 내야 되면 내기 시작할 텐데 뭐가 문제예요?
4: 예,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은 2020년에 이뤄졌는데 이게 본격 시행이 벌써 세 차례나 유예됐거든요. 정부가 과세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투자자들의 반발도 워낙 심했기 때문입니다.
1: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이었겠네요.
4: 네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년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아예 국세청이 용역을 맡긴 세부 과세 기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 예.
4: 그간 세금을 매기기 참 애매했던 복잡한 코인 거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 게 주목이 됩니다. 먼저 코인 거래 유형 중엔 랜딩과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랜딩은 쉽게 말하면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래 유형입니다.
1: 예.
4: 스테이킹은요. 코인을 거래소 등의 일정 기간 맡기는 대신 그 대가로 새 코인을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1: 주식으로 치면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 이런 거네요.
4: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4: 코인을 맡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1: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느낌인데.
4: 네네. 예. 이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들은 이더리움이나 솔라 같은 알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예.
4: 근데 이제 보고서에는 이 두 거래는 재산을 빌려주는 대여 행위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코인을 맡겨서 불리는 대여 소득으로 보고 이자나 보상을 받는 시점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거죠.
1: 우리 은행 예금하고 돈 찾으러 갈 때는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4: 네, 맞습니다. 근데 코인은 24시간 거래되고 변동성도 워낙 크잖아요.
1: 예.
4: 그래서 코인은 그 보고서는 코인을 통한 보상을 받은 날에 여러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1: 아, 코인 두 개 받았으면 이 두 개가 도대체 얼마야? 라고
4: 그렇죠.
1: 할 때.
4: 네네.
1: 무슨 기준으로 언제 시각 기준에 가격을 적용하냐?
4: 그렇죠.
1: 그러네.
4: 그러면 그날 예. 가장 낮은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자 이러는 거죠. 이건 약간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언으로 예, 보입니다.
1: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시켜주겠다.
4: 네. 네. 또 코인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4: 이를테면 이벤트에 참여한 대가로 공짜 코인을 받는 에어드롭 방식이나
1: 예.
4: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분리될 때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새 코인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하드포크 방식이 됩니다. 대표적입니다. 이제 과거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겨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공짜 코인 제공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일일이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당장 세금을 매기긴 좀 어렵다고 봤어요. 차라리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4: 물론 정부가 보고서

0: 소 기준 그대로 과세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1: 그럼 아직 어떻게 과세할지도 안 정해놓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0: 오는 이제 7월 세법 개정안에 내년도 세법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다 담아낼지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 미룰 때는 아예 그냥 정신없이 밀었군요.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이.
0: 세 차례나 밀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예. 보고서인 만큼 과세 기준을 정할 때 이걸 많이 좀 참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일단 근로소득이나 아까 말씀하신 해외 주식 관련된 소득, 그다음에 사업 소득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이게 정책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는데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1: 내년부터 세금을 내면 올해 어떻게 된 어떤 올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세금을 낼 텐데.
0: 네.
1: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그것도 안 정해놓고 올해가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면.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 아, 거래한 거에 대해서 후년부터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연기는 하더라도 원칙은 정해놓고 연기를 했어야지. 아유 연기하니까 이제 내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2027년이 오고 있나 보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안 내던 세금 내야 되니까 반발이 좀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누적 회원은 1,3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현실화되면 1,3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과세망에 들어오는 거죠.
1: 예.
0: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회 홈페이지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1: 가장 좋은 명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번 돈은 세금 안 내지 않냐.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건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 예.
0: 아시다시피 2024년에 주식 등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못하고 폐지가 됐잖아요. 이후 대주주가 아닌 국내 일반 주식 투자자는 거래세나 뭐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따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왜 코인은 과세를 하냐 이런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결국 변수는 반발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일 것 같아요. 반발이 너무 극심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차례 유예되거나 혹은 뭐 폐지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처럼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다만 어떤 방향이든 소득세법을 좀 손질을 해야 돼서 지방선거가 끝난 후 국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세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장 큰 변수가 반발 여부라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낼 세금은 내게 하고 안 낼 세금이면 안 내게 하고 형평성은 맞춰야지 그때그때 여론으로 정하면.
0: 그렇습니다.
1: 여론조사하는 회사에서 다 그냥 세법 만들지 뭐 왜 국회의원을 따로 뽑고 연구를 해요.
0: 여론에 또 눈치를 봐야 네. 되니까요.
1: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예. 정지석 기자님
0: 네.
1: 최근 미국 증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반도체 그리고 우주기업 이걸로?
2: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인데요.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이제 상장되면 시총 상위권으로 바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 예.
2: 특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조 원 수준까지 거론이 돼요. 그래서 상장이 되면 이 정도 규모로 상장이 되면 아마도 미국 시총 기준으로는 7위권 정도의 랭킹이 될 수 있을 것
1: 7위.
2: 같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한 등 뒤로 밀리는 거네요?
2: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1: 따라잡아봐 때까지 이거
2: 그래야죠.
1: 올릴다가 때까지
2: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예. 미국의 대형 뮤추얼 펀드나 아니면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도 지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예.
2: 기존에 뭐 애플이나 MS 같은 대형 빅테크들을 좀 일부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장하면 바로 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만큼 비중으로 담아야 되니까.
2: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증시 규칙 자체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규 상장 기업이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좀 나스닥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1: 예.
2: 그러니까 대표 지수에 들어가려면 물리적으로 일정 기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장 초기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지수에 반영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초대형 AI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워낙 커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편입시키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아 이건 AI 시대의 이 엔비디아 다음 주자를 좀 미리 담기 위한 경쟁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1: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던 이유가 IPO에서 시장으로 갓 올라오는 친구들의 시총은
2: 네.
1: 아이 귀여워 이런 정도로
2: 그렇죠.
1: 돼서 올라왔을 거 아니겠어요.
2: 네.
1: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대개 한 3, 4kg 정도밖에 안 되듯이.
2: 네.
1: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막 IPO 했다고 하는데 덩치를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2: 잡아야겠다.
1: 신생아가 62kg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 상황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 미국도 이젠 IPO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IPO 하기 전에 애는 다 키워놓고 사모펀드나 VC들이
2: 네.
1: IPO는 차익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구나.
2: 맞습니다.
1: 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겠네요.
2: 네, 비상장 때 사실 돈이 더 많이 요즘에 몰리죠. 그래서
1: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이제 개미들이 받는 거죠. 미국 개미들이 그렇게 또 보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 기업의 몸값이 오픈 AI를 제쳤습니까?
2: 네, 요즘에 뭐 사실 AI 시장 새로운 강자 하면 클로드잖아요. 이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사실상 오픈 AI를 좀 넘어서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진행했던 투자 유치에서도 한 4,4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게 이제 경쟁사인 오픈 AI를 좀 넘어서는 가치였습니다.
1: 1,400조?
2: 네. 4,400.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요.
1: 네. 네.
2: 그래서 뭐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AI 모델을 내세우면서 금융이나 법률, 기업력 사이드에서 조금 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번 이 투자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순 뭐 FI,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아 이제는 AI 기업과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또 미국 주식은 요즘 어떤 게 화제예요?
2: 마이크론, 이 단연이죠. 최근에 UBS에서 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3배 올렸어요.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넘기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HBM이 메모리 사이클을 바꿨다. 예전에는 DRAM 시작이야 좀 등락이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생산 난도가 높고 그리고 쉽게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유지가 될 것이고 게다가 예전에 메모리 산업은 거의 현물시장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이제는 먼저 선물 거래처럼 먼저 거래를 하고 또 계약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1: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약해져
2: 줄어들 거다.
1: 네. 그러니 이제는 똑같은 이익이라도 기업 가치는 더 높게 볼 수 있어.
2: 네. 아직 더 올라야 한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1: 그렇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시총이 낮아라고 하면 사이클 때문이라고 했는데.
2: 네.
1: 예,

0: 파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3: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예, 오늘은 정지서 기자, 이희수 기자,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 뇌는 정보가 입력되는 순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적이고 부지런하다, 충동적이고 고집이 세다. 두 번째는 정보 순서를 거꾸로 줬습니다. 고집이 세고 충동적이다, 부지런하고 지적이다. 결과는 첫 번째, 즉 좋은 점을 먼저 말해줄 때 훨씬 호감이 높았습니다. 먼저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뒤를 판단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똑똑하면 좀 충동적일 수 있지 뭐. 두 번째는 고집 세고 충동적이면 더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SSA.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뉴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